투자자들이 재선거와 선관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개표소 출구를 막고 있어 지난 5일 개표가 끝난 투표지와 투표함들은 개표소 안에 남아 선관위 청사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평균 150만에서 200만 달러의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인용해 호르무즈 통행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 요금 징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제 대금의 일부는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를 비롯해 현물이나 물물 교환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오늘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 일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중 간의 친선 관계에 대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언제나 불패의 것이라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6차례 만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 나흘째인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황 CEO는 오늘 오전 SK그룹 본사와 LG그룹 본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현대차그룹 본사, 네이버 사옥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황 CEO는 LG 구강모 회장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5일 삼겹살 회동 때 만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는 어제 점심에 평양냉면 회동을, SK 최태원 회장과는 어제 저녁 2차 깐부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또황 CEO는 서울대 공과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만나고, 국내 주요 AI, 로봇 스타트업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9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외환자산 다변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96만 온스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월 말에 7,464만 온스보다 32만 온스 증가한 규모로 19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경제 금융 당국이 휴일 긴급 회의를 열고 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오후 2시 전국 은행 연합회관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어권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대외 신인도는 견고하지만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31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만 원, 최대 9만 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접수합니다.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카드를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시민입니다. 신청은 8월 말까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중 우편 등 별도 접수도 운영됩니다.

0: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서 올해에만 이미 2,600명 정도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지난해 말 18,000명 수준이었던 홈플러스 직원이 지난 4월 말 기준 15,3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37개 점포 영업을 중단한 뒤 폐점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3,000명이 추가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영남과 충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대구 26도, 광주는 25도, 강릉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9도, 습도는 7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이번에도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부터 게임업계와의 만남, 프로야구 시구까지 스타 슈퍼스타의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큰 위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간밤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위태로워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외 여건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부가 좋냐? 그건 더욱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 이미 1560원에 근접했고요. 조만간 1600원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골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시중금리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안팎이 다 어려우니까요. 오늘 장 초반에 증시가 상황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오늘 장 초반 코스피가 거의 10% 하락하고요. 8.3% 하락한 7477선에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습니다. 9시 3분에 발동이 돼서요. 20분 동안 거래가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5.2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부에서는 주말 사이에 쌓인 뉴스들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다양한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55.2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공항에서는 1600원 넘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이미

0: 올라섰습니다.
1: 예.
0: 네,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직격탄이 되는 수치입니다. 이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복귀해보면 원화, 채권,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미국, 이란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졌고 덩달아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서부 텍사스 원유 WTI 평균 가격이 배럴당 $90대 초반으로 전달 평균 대비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환율의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커졌고 이게 채권 시장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3.882%로 약 2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10년물도 연 4.254%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뭐 8,000선을 위협받아서 오늘은 이렇게 10% 넘게 또 하락을 했고요.
1: 네, 지금 장 초반에 8.37%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은 서킷 브레이커로 거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9시 3분에 발동이 됐으니까 개장 직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9시 23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란 뭐 금리, 반도체 우려, 환율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겹쳐 있는 상태인데 달러가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의 환율은 별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원화만 유독 떨어진 것이 핵심인데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낼 때 지표가 이달 들어 1.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는 3.48% 하락했습니다. 일본 엔화는 같은 기간에 0.65% 하락에 그쳤고 사실 중국 위안화는 0.38%, 대만 달러는 0.55% 내렸습니다. 이 원화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아르헨티나 페소, 필리핀 페소화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넘게 폭락한 것도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증시 3배 레버리지 ETF인 코르가 40% 폭락했는데요. 미국 반도체 주주 급락이 코스피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데요. 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 다시 한번 레버리지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어떤 예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원화만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라는데 이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발작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0: 네, 일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 118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44조 원 넘게 팔았고 이달 들어서도 차거래일 만에 18조 원 넘게 추가로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94% 급등하면서 글로벌 펀드들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에 나서면서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에 나가는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예, 심지어 한국 반도체주는 유망하게 보지만 원화가치 하락이 걱정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사면서 원하는 동시에 파는 환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아 이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외국인 해지 물량이 워낙 커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달러 공급이 실종됐는데요. 반도체 수출로 역대급 달러를 벌어들인 수출 기업들이 그 달러를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매수로 연결되지 않는 건데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현상에 디램 달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과거에 중동 산유국이 원유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 재투자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던 이 페트로 달러처럼 지금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번 달러가 미국에 재투자되면서 원화 매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1: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되네요. 당국에서 계속 구두 개입을 하는데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다면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0: 네, 구두 개입을 넘어 이제는 뭐 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어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수출입 기업들이 환율 상승에 편승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 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불법 거래를 하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데요.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미리 달러를 사들이고 그 결과 실제로 환율이 오르는 자기 실현적 기대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말로 아무리 경고를 해도 시장이 믿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에 지난 한 달간 무려 100

0: 4조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입이었다고 해요. 근데 개입 직후 엔달러 환율이 155엔대까지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60엔대로 올라섰습니다.
1: 효과 없었죠. 예.
0: 예, 당국 개입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환율 전망을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도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 비중이 오히려 40%대로 더 높아졌는데 이 비중을 단 2%만 낮춰도 추가 매도 규모가 약 15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환율 상단을 금융위기의 당시 고점인 1,590원대까지 열어놔야 하고 하반기에도 1,47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반면 이 경상수지 흑자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외국인 수급이 안정될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점진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자,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환율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금리로 이걸 잡아줘야 될 텐데 시장 금리도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현재 기준금리는 아직 연2.5% 그대로인데 시장금리는 이미 크게 뛰었습니다.
1: 아, 예.
0: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7.33%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수준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22년 10월인데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연 3.0%였습니다. 지금은 2.5%인데 대출금리는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한은이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를 올릴 경우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때문에 취약계층 타격이 특히 걱정이 되는데요.
1: 네.
0: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인 1분기 실제 이자 비용이 1년 전보다 23.9% 증가했습니다. 전세 가구의 이자 비용 증가율은 자가 가구의 무려 4배에 달합니다. 특히 또 39세 이하 가구주는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소득이 1.7% 줄었는데 거주비는 11.6% 늘었습니다. 또 수입물가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원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이 3월과 4월 두달 연속 20%대를 기록했고 5월 소비자 물가는 26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복권 지출이 1년 전보다 55% 넘게 늘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여행을 바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1: 뭐 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는 이 경제 상황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커지고 있는 이 배경, 신현성 총재가 GDI라는 단어를 자꾸 언급하던데요. 여기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GDI, 즉 국내 총소득이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이 GDP가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를 보는 지표라면 GDI는 그 생산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국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 빵집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데요. 빵집이 올해 작년보다 빵을 50개 더 만들어 팔았습니다. GDP는 50% 증가했는데 그런데 밀가루 값은 그대로인데 빵값이 두 배로 올랐다면 번 돈은 세 배가 됩니다. 이 GDI가 훨씬 늘어난 셈인데요. 이걸 국가 단위로 옮겨오면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를수록 GDI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6%였는데 GDI 증가율은 무려 12.3%였습니다. 그 차이가 8.7%포인트인데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 격차라고 합니다. 대표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32.8% 급등한 반면 대표 수입품인 원유 수입 물가 상승률은 60%에 그쳤습니다.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을 압도하면서 교역 조건이 크게 개선된 건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인 이 대만의 GDP와 GDI 격차가 3.5%포인트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얼마나 큰 수혜를 입고 있는지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현종 한은 총재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경기가 불안한데 금리를 올리면 더 식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GDI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 반도체 호황이 실제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이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3%대 진입, 가계대출 급증까지 겹치면서 이신 총재는 모든 여건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게 경제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는 별로 공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체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이 낙수 효과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신현송 총재도 세수 증가와 성과급 관련 소득세 효과는 주로 내년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임금 상승, 설비 투자 확대, 법인세 세수 증가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다만 그 혜택이 이제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1조 원에서 올해 63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증가분만 해도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JP 모건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3%대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좀 화려한데 이게 반도체 기업과 그 주주, 직원들을 넘어서 경제 전반으로 퍼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자, 아무래도 반도체는 낙수 효과가 좀 작다는 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OECD 쪽에서는 내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또 낮춰잡았어요. 1.5% 아래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0: 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즉 이 직전 분기 대비 얼마나 생산이 늘었는지를 보면 이게 1.7%인데요. OECD 35개 회원국 중 이 덴마크 1.9%를 기록한 덴마크 다음으로 2위 수준입니다.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로 34위였는데 한 분기 만에 극적으로 뛰어오른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OECD가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낮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거리 선수가 지금 100m를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의사가 이 선수 폐활량이 내년 조금씩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진단한 셈입니다. 당장 지금의 성적은 좋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이 생산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그렇죠. 의미하는데요.
1: 예.
0: 이 OECD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2년 3.62%에서 계속 내려와서 올해 1.66%, 내년에는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 4분기 기준으로는 1.46%까지 내려갔는데 OECD가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래 처음으로 1.5%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 원인은 좀 구조적인데요. 인구 고령화,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의 둔화, 생산성 향상 정체가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청년층 취업률은 42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도 줄고 있습니다. OECD가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1.7%에서 2.6%로 높이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오히려 낮춘 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면에 가려진 경제 기초체력 저하에 유의하라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두고 이제 반도체 수출 호황이 성장 총량은 끌어올리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 계층 간 산업 간 격차를 오히려 벌리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심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젠가 끝나는 시점에 이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1: 네.
0: 반도체가 전체 설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0에서 35% 수준인데 반도체 투자만으로 이 나머지 70%의 정체나 감소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반도체 초과 이익이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1: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단일 호가로 거래는 다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잠시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연수 잘 갔다 오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1부의 마지막 순서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아이돌급 방한 일정을 보여주고 있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서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NC소프트 같이 더 많은 기업들, CEO들 연달아서 만나고 있습니다. 젠슨왕은 첫 일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또 NC소프트, 크래프트 같은 국내 게임업계 대표들과도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젠슨왕이 이번 방문에서 게임업체에 공을 들이고 이곳을 방문한 것은 엔비디아가 출시한 AI PC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 때는 정말 많이 갔어요. 당구장 아니면은 여기를 많이 갔었는데 요즘도 많이 가지 않나 싶긴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성지화도 같은 곳이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일정 시간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 시절에 이것이 나왔는데 청소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드릴게요. 1번 PC방, 2번 찜질방. 1번은 PC방, 2번은 찜질방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온고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은 PC방, 2번은 찜질방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식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반도체 쪽에서 패닉셀에 가까운 투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락 시작이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서킷 브레이커 오랜만에 또 봤네요. 예상은 하셨습니까?
3: 그렇죠.
2: 저희도 사실 저희도 방송 시작.

0: 전에 제작진끼리 얘기하면서 아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예상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진짜 돼버렸네. 아 그래서 지금 7,500선 아래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킷 브레이커를 거치고 나서 7,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약간이나마 줄였어요. 이거는 약간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고 환율이나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움직임이 물론 이제 좀 급박하게 움직였지만 추가로 더 상승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의 어떤 변동성의 편승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아래든 위든 어느 정도 변동성으로 인식을 하고 차 시장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까지는 매수든 매도든 좀 그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주말 거치면서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왜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한 걸 분석하면 사실 이게 추세 전환까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 중심에서 차익매물이 대거 초래가 되었거든요.
0: 네.
1: 그럼 우리 증시에서 보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4월 달 그러니까 미국 이란의 종전에 관한 부분이 나온 4월 달 이후로 보면 거의 반도체 종목들이 두세 배씩 올랐습니다.
0: 4월 그렇죠.
1: 이후로만 딱 두 달만 잡아도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0: 아 그때 이 조정이라도 조정의 그 격이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안정을 해서 7%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직전에 고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 10% 정도 빠진 게 7,900선이었단 말이죠. 그게 오늘 깨지면은 이게 예전에 말하던 소위 말하는 강세장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통용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까?
1: 그러니까 이번 조정의 원인을 보면 이제 시장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 동시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고용지표를 우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금리 인상과 연계시켜서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교체가 새로 이제 시작되었는데 당장에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올 거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우리가 좀 과하게 왠지는 모르지만 그 지난주 금요일은 좀 과하게 반응이 되었다라고
0: 뭐 항상 앞서가는 게 시장이니까
1: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반도체 이제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 의해 조금 흔들렸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하나의 빌미가 이번에 대만에서 타이페이 GTC 하면서 나왔던 젠슨왕의 발언에 그 답이 있거든요.
0: 네.
1: 거기서 차세대 칩으로 언급했던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베라 루빈이라는 칩이 이제 차세대 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원래 예상은 한 195GB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날 발표에 95GB로 나왔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예, 예.
1: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반 이하로 줄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확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냐는 이제 시장의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하량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서 용량을 낮췄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지나면 악재에서 호재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이번에 나왔던 악재가 펀더멘탈을 흔들 만큼 큰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그러니까 현실은 이걸 빌미로 해서 미국의 대거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1: 현실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급락을 했는데 당장에 추세가 뒤집히지 않는다 해서 이걸 매수로 지금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도만 파악하고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며칠은 더 버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적어도 2, 3일 정도는 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해프링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면 이번 조정은 생각보다 좀 강할 수 있거든요.
0: 그러면 지금은 막 이렇게 섣불리 움직일 때는 아니다.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조금 왜곡돼 있다라고 보면 순간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과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고 다음 주가 미국 선물 옵션 만기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반도체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6월 달이 반기 마감이거든요. 반기 마감을 앞두고 선물옵션 만기 전에 아마 비중을 좀 줄이려는 리밸런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하방 쪽으로 조금 더 과하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웩도도 현상이라고 해서 파생상품과 결합되어서 하방 쪽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0: 없는 행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콜풀 레이티오를 보면 확실히 풋배팅이 늘어나면서 하방에서 단기간 뭔가 수익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6월달 반기 마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온 걸 활용해서 하방 쪽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였어요. 지금 코스피가 한4% 넘게 하락한 7,800선 정도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빠진 건 많이 빠진 거죠. 그래도 2차 서킷 브레이커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0: 계속 저도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확인해 보는 게
1: 예.
0: 결국은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환율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 1,560원을 넘어가는 것도
1: 그렇죠. 예.
0: 나왔는데 지금 보면 다행스럽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0.3% 정도 빠지면서 1,55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내려왔고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좀 저지가 되는 모습인데 문제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오늘 5장 넘어가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여부를 조금은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확인을 하시고
1: 네.
0: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저 지금 큰돈 벌고 싶은데 이럴 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0: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이 쓰실 건데, 그러니까
1: 예.
0: 레버리지라는 종목은 시세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확 크게 나는 구간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그시 올라가도 수익이 별로 안 나요. 이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레버리지 상품은 데일리 계속 조정을 해야 돼, 가격 조정을 해야 되기
1: 네.
0: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고, 또 이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변동성 끌림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면
1: 네.
0: 상관없는데 중간에 하루라도 쉬었다 가면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하루도 안 쉬고 빠르게 올라가야지만 그게 레버리지는 수익이 확보가 되고요.
1: 네.
0: 중간에 올라가면서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지금처럼 빠졌다 올라가면 같은 지수 때 가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서 시장이 정말 강세장일 때만 레버리지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1: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종목 토론만 가보니까 물타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길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타격을 볼수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율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일단은 순매도 행진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환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리밸런싱 정도에 그치는 게 맞아요?
0: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 예.
0: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 지수 비중이 외국인들이 지금 100조 원, 올해 100조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100조 원 정도를 매도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 한국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5%에서 지금 오버되어 있는 상태예요,
1: 이미
0: 아직도.
1: 아직도
0: 네.
1: 예.
0: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도대체 얼마를 매도해야 되냐라고 보면 한 240조 원 정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100조 원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뭐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140조 원은 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줄이면 반도체나 어쨌든 길게 가져가야 되는 섹터에서 비중을 과도하게 낮출 것 같지는 않고 더 이상. 그러면 적어도 한 6월 중순 하순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어쨌든 리밸런싱 물량 때문에 나온다고 봐야 되고 6월 말이 반기 마감이니까 펀드들은 반기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여기서 오버됐던 물량을 이번 주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비중을 더 줄이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충격이 올 건데 그러니까 이 충격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 6월 반기 마감을 앞두고 리밸런싱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1: 네.
0: 언제 오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초가 되자마자 바로 왔잖아요.
1: 네.
0: 사실 이거는 좀 가장 양호한 파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월말에 왔다 이러면 상당한 추세적인 손상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선물옵션 만기 전에 6월 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오히려 선물옵션
1: 나쁘지
0: 만기
1: 않다.
0: 이후에
1: 네.
0: 시장이 다시 반기 마감을 좀 상승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 정도 됩니다.
1: 아, 그때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자금을 다 빨아들인 곳이 하나 있잖아요. 스페이스X의
0: 스페이스.
1: 상장. 이게 조만간 되는데 그러면 다 자금 글로 물려가면은 이것도 안 좋은 소식 아니에요?
0: 안 좋죠. 근데
1: 네.
0: 이게 다행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자금 1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덱스 그러니까 펀드 자체가 지금 넘어서 있는 비중을 낮추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0: 거기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블랙록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전 세계 사모펀드 1위의 회사인데 블랙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블랙록이 스페이스X 유중에 가장 크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매도한 금액이 스페이스X로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지금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지수에 영향을 아주 많이 주는 액티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처럼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네. 스페이스X로 옮겨갑니다. 충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이 그만큼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안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행스럽게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인덱스 펀드들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충격이 좀 덜하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충격은 아마도 6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요. 우리의 대응 방안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앞에서 힌트를 많이 주시긴 했지만 일단은 기대했던 젠스단 효과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는 아니겠지만 LG 같은 그룹들은 올랐다가 지금 그 오른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코스닥 알게 모르게 하락해가고 오늘은 1000까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장입니까?
0: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편중되어 있죠. 사실은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 올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대부분의 뭐, 내린 종목이 더 많죠.
0: 더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을 찾으시려면 결국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시장이 어렵고 내가 가진 종목이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 이걸 지금 현금화 시키기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반도체 종목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교체를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조정 때 차라리 지금 시장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 반등은 또 반도체로 나올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가능하지만 지금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반등에서도 또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반등을 못 갈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이게 8000선에 딱 걸려가지고 8000 넘으면 조정받고 이런 장세잖아요.
0: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게 네. 반도체와 반도체 AI 모멘텀 받는군의 반등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은 지수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차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앞에서 금리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딱 듣자마자 생각이 나는 게 B2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B2 하신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건 없습니까?
0: 지금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레버리지는 시세가 강하게 나는 장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 절대로 시세가 무난하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써서는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랑도 똑같네요.
0: 똑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레버리지를 쓰신다고 해서 효과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아마 어려운 구간에 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계좌도 레버리지를 써서는 안 되지만 종목도 지금은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구간이 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수익이 안 나옵니다.
1: 아니 이거는 그 저기 레버리지 상품 할 때 교육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예, 교육 안 보시겠지만 틀어놓으시기만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잠시 쉬었다가 1만 피를 다시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조정장에 수치적으로는 진입을 한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야, 다시 8천 넘어서 쭉 가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8천은 넘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천을 넘는다는 게 결국은 반도체나 반도체 모멘텀을 받는 그 구간에 한해서 그 종목들만 오르는 거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게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넘어갈 때도 과연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점에서 잘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느냐 여부를 지금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하는 구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긴장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 지금 넣어놓기만 하면 돈 버는 시간은 아니다 이제
0: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현금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금씩 눈치를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치를 낮추고 좀 증시에 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반도체밖에 볼 게 없다면 코스닥은 지금 이거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우리가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동결되는 끝자리에서 금리가 네. 인상되는 시기가 와야지만 코스닥이 환랑으로 들어가거든요.
1: 네. 근데
0: 지금은 아직까지 금리가 인상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코스닥은 올해 뭐 빨라야 9월 10월 넘어가야지만 아마 모멘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다시 조금씩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상 못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젠슨 황 CEO의 방안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맹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지난번 방안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고 이번 방안은 오히려 그 엔비디아 자체에 지금 보면 알텍스 스파크 PC라든지 예. 그래픽 카드 라든지 본인의 사업 기반이나 AI 산업에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불러일으켰거든요. 근데 그쪽은 분명하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방안은 방안 전에 이미 매도를 하셔야 되고 재료가 노출될 때는 오히려 모멘텀 종목들은 하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모멘텀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과감하게 덤비시는 거는 썩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다가 어제부터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아졌는데요. 농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 네, 지난주에는 팽이버섯과 까리고추, 알배기 배추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팽이버섯은 지난주 5천 영향으로 시장 내 거래가 감소하면서 소비자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가격은 150g에 446원으로 전주 대비 12.9% 저렴해졌는데요. 꽈리고추는 주요 산지인 경남과 충남 지역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전주 대비 12.3% 하락한 1,278원입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생육 여건 개선으로 공급이 원활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배기 배추도 기온 상승으로 출하 물량이 늘면서 지난주 가격은 전주 대비 6.5% 하락한 2,672원입니다.
0: 고추, 배추, 버섯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이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지난주에는 쪽파, 청상추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쪽파는 주요 산지의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평년 대비 높은 기온과 가뭄 영향으로 작황도 다소 부진하여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전주 대비 6.3% 상승해 1kg에 5,757원입니다. 이어서 청상추 가격도 전주 대비 2.2% 올라 현재 100g에 930원입니다. 산지 무더위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 과일 가격은 어땠습니까?
1: 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과 멜론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달콤함 속에 수분을 가득 충전할 수 있는 수박의 지난주 가격은 전주 대비 1.5% 하락하여 개당 약 26,200원입니다. 주요 산지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씨로 소비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해 가격 부담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박만큼 수분이 풍부한 멜론입니다. 멜론도 작황이 양호하고 출하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주 대비 2.9% 하락해 개당 12,710원입니다. 경상권과 나주 등에서 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기 쉬운 여름에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수박과 멜론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맛있죠. 이 쓰레기 처리하기 좀 귀찮아서 문제죠. 이번 주에 담기 좋은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에는 여름철 대표 채소인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94%로 매우 높아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수분 보충에 참 좋습니다. 또한 가지의 보랏빛을 내는 색소는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어 항산화 작용과 암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를 고르실 때는 검보라색으로 선명하고 광택이 있으며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지는 볶음, 무침,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 입맛이 떨어질 때 간단한 반찬으로 즐기기 좋은 제철 채소입니다.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가지를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PC방이었습니다. 0559번, 3771번, 8358번 이렇게 문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6번 쓰시는 분, 대학생 때 스타트가 나와서 강의 째고 갔던 추억의 PC방이네요. 주가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소망이 큽니다. 저는 대학생 때 스타1이 나와서 강의 째고 갔었습니다. 딱 이렇게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152번 쓰시는 분, 지금은 PC방 자주 가지만 한때는 PC방에 살았지요. 환율 폭등, 주식 폭락, 어지러지란 월요일이지만 힘내라 해주셨고요. 7280번 쓰시는 분, 우리 중고생 아이들도 자주 가요.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요즘은 예전에 저 다닐 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카페같이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자, 코스피 시장 지금 낙폭이 다시 조금 커졌습니다. 한 7% 정도 하락해서 7590선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있는데요. 아,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와서 오늘도 팔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6% 넘게 하락해서 천선이 깨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는 가격을 조금 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진 않습니다. 미국 상황도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휴전도 약간 불투명해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이거 물타기 하시는 거는 정말 나쁜, 본인을 위해서 정말 좋지 않은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616번 쓰시는 분, PC방은 이제 완전 복합 문화시설인 것 같아요. 젠순왕 CEO가 이거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삼성전자 친구랑 50만원 간다 안 간다 내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은 제가 이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은 50만원 못 간다로 베팅을 하신 것 같네요. 누가 이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0332번 쓰시는 분, 한국 잠재 성장률이 낮다는 전망, 반도체 투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에서 생긴 이 예상치 못한 이익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다들 좀 이성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9: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하늘 아래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 지역도 비는 점차 잦아들겠고요. 빗방울만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을 타고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요. 오늘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7도, 대전과 청주 26도, 부산은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는 한참 출근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통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길, 현재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촌동 일대 부분적으로만 밀릴 뿐 전반적으로 속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아직은 정

0: 상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디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반대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내부순환도는 성수 쪽으로 괜찮은데 성수 쪽으로는 사근램프 부근으로는 주춤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특별 생방송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5: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아, 기자 지금 참석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서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잠시 현장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6: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자회견에서 원래 국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7: 아니 근데 네. 왜 서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6: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보시다시피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입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 영상을 보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님 말씀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총 세 가지 분야로 민생 경제 분야,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 순입니다. 질문 기회는 대통령 지목과 사회자 지목 방식으로 주어지고 민생 경제 분야, 사회문화 기타 분야에서는 영상 질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나누고자 질문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8: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빛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0: 지난 1년은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그 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1: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과의 이제 시간, 또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습니다.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 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중동 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국제 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하고 국토를 지키고 싶어하는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 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이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 성장 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 잠수함 도입, 조기 전자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의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 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0: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언론인 두 분 지목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요. 제가 지목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남수 고동욱 기자님. 네.
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거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0: 네.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동전쟁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류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유관 같은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0: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가 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식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분야고요. 네, 환경 한재영 기자님.
2: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 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또 국부펀드 투입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상환하는데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또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그 초과 이윤단에서 활용, 세수가 아닌 기업의 이윤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게, 우리 한재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 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좀 쉬운 의제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뭐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그냥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죠. 통상적인 방법이죠. 과거가 그랬죠. 부채의 예를 들면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죠. 바보 같은 짓이다. 가장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한 게 그게 정책이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쉬운 방법이 이제 국채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인데,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에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은 써야지. 근데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럼 갚아야죠. 나중에 써야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정권이 한번 지나면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걸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재 국가 상태가 그래요. 인구도 줄고 뭐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잠재 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건 초과 세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진폭을 벗어난 초과 세수라서 그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거든요.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 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뭐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간이 할수 없는 그러나 꼭할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수 있죠.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해 씨 뿌려서 그해 거두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수 있게 뭐 숲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생산성은 높은 부가가치는 높은 뭐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걸할수 있겠죠.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초과이용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 뭐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아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린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또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파는 게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세금으로 지원해준 거,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저도 그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0: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뭐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연금비리율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주 그것도 불안정하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돼가겠죠.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1: 네, 다음은
0: 아,
1: 대통령님께서
0: 그래요? 네.
1: 지목하셔서 한 개씩만 받겠습니다. 네.
0: 이번에는 여성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줄도 좀 바꿔서 우리 저기에 흰옷 입으신 분 중간에. 네.
1: 네, 송주영 기자님. 네.
2: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0: 아, 네.
2: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0: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소위 보수 정부, 이런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어쨌든 그냥 썼으니까 하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냥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년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그냥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로역을 훼손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개선된데도 그래요. 아직 여전히 1등일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죠.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뭐 이런 통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데 또는 집값 갚는데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이게 비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다 죽죠. 막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뭐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 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막 몇만 원, 최하 몇만 원, 만원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만 원씩이에요. 이유 없어, 그냥. 땅이니까. 밭은 막 몇십만 원씩이에요.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임이라도 한 4, 500만 원씩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천조가 뭐 넘어가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0, 한 5%, 8%를 거의 절반에 가까이 내죠. 뭐 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어쨌든 올라가면. 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막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게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수 있게요.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

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입니다. 예, 뭐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선거 얘기는 누가 있다고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퍼센트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20몇 퍼센트,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아,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세라는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2% 이렇게 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어요. 그게 한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전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면 그뭐 어떻게 특례 대출 받아 3%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걸 1억 2천을 100% 보증을 해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1억에 집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보따리 사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근데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이제 이게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새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 공공 공급은

0: 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네.
1: 네, 다음으로는 대학생 기자의 질의
0: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저기 아까
1: 네.
0: 균형이 여기에 있고, 요 저줄에 있고, 이주로 빠졌죠? 이주로도 여성이 한분 하기로 하죠.
1: 네.
0: 우리 오른쪽에. 네, 두 번째.
1: 네.
0: 아니, 거기 바로 세 번째. 예, 뒤에.
1: 내일신문
0: 미안합니다. 예, 여성 중에 두 번째.
1: 네.
2: 예, 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라고 합니다.
0: 네.
2: 그 지난 1년
0: 참 누군지는 모릅니다.
2: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요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자본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8000선 돌파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평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골이 깊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더군요.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거죠. 원래 뭐 주식 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죠. 맨날 올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끊임없이. 상황은 변하니까요. 제가 주가지수 5천 얘기한 건 한 2, 3년 지난 다음 정도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 이 정상화 되는구나라고 확신이 든 순간에 이걸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정상을 찾아가는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뭐 PBR이니 PER이니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자전에는 이상하게 너무 낮았어요. 잘해봐야 60%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 잘해봐야. 그 예를 들면 아니 이게 비교를 해봐도 지정학적 불안정,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 외교 군사 안보적 영역이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대만이나 이쪽보다 한반도가 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더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 뭐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막 어떻게 집적거리지 않은 한 좀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긴 했죠.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은 또 어떠냐? 좀 다만 비정상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거를 정상화한다면 뭐 어느 정도 갈까? 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천을 넘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예를 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거, 국가의 산업 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 뭐 시장의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 아, 앞으로 하면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기업 이익이 늘어나도 뒤로 소위 파이프 박아가지고 다 빼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뭐 예를 들면 이중 상장하고 그다음에 뭐 물적 분할해가 쏙 빼먹고 남의 암소에 송아지는 자기가 가져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한 5천 될 거라고 봤죠. 한 5천 그 이상이 될 거다. 한 6, 7천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5천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 이제 생겨난 거죠. 더하기 해야죠. 그게 제가 보면 한 2, 3천 포인트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 몫이. 그러니까 대충 본 대로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도 이상하게 미치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 시장에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어요. 이상하죠? 원래는 반대거든요.

0: 너무 빨리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한국물은 예를 들면 몇 퍼센트만 가자라고 회사 내 지침이, 펀드 내 지침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커져버렸어요. 뭐 두세 배 올라버렸어요.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두세 배가 아니고 대여섯 배 올라버린 거죠. 비중이 2%인데 그게 갑자기 막10%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죠. 주가가 폭등을 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또 그거를 엄청난 지금 국내 수출 증가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뭐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이미 연간 경상 예측 수지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까지 겹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다만 주가는 출렁출렁 하는 거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찍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리면서 갑니다.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인 11시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현장 이어드립니다. YTN 뉴스 FM.

0: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하늘로 시작한 월요일,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구간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해안가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5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서울은 27도, 전주는 25도, 대구는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인 구간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작업하는 구간이 좀 많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자 진입 부근 4, 5차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정체가 많이 줄면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만 막힙니다. 외곽으로는 남사 진이에서 남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내촌 부근 작업 때문에 내촌 나들목을 지나갈 때 밀리고 있고요. 양양과 서양양 일대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방향으로는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다소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 여의도 부근 밀리고요. 강변북로는 성산대교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해요.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보니까 지방의 신규 고용이 십몇 퍼센트가 늘어났어요. 아마 근데 체감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또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시장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잘 안 먹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특색이겠죠. 중국 관광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매출에. 자갈치 시장의 상인회장이시던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또 경제정책을 할 때 지방에 또 집중합니다. 일부러.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려요. 예를 들면 서울보다 어떤 지역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하죠. 그게 액수로 합산하면 꽤 돼요. 계속 더 늘릴 생각입니다. 또 지방 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위 5국3특 체제에 따른 또 서울대에 뭐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육성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요. 또 제가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죠. 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좀 해달라. 우리 지원하겠다. 그래서 살짝 압력도 좀 넣고요.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사실 부탁하죠. 네, 제발. 거기가 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전기, 특히 첨단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게. 이렇게 제가 여러 얘기를 해서 지방에다 또 투자도 조금씩 더 하고 있어요. 지방대학의 경쟁률이 올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습니다.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는 길이죠. 그래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하다못해 공기업이나 뭐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더하죠.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해요.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뭐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 경제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그러기에 뭐 한두 해 사이에 막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지금 어렵겠지만 또 수도권이 온다고 해서 뭐 수급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또 청년은 이게 이제 사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저도 이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기성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2: 희망이 있는 세대를 세상을 살았잖아요.
1: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되고 정년 보장되고 뭐 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근데 저 같은 세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막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지금 추월당하고 있죠. 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정말 화날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고려를 해야죠.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그런 걸 겁니다. 뭐 출생률 낮아지는 게 누군들 아이 낳아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정말 잔인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 그러면 또 얘기해봐야 무슨 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는 이걸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네요.
3: 네, 이제 두 번째 분야인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 분들께 질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기회를 드릴 텐데요. 여기 스트레치 타임스 웬디 레오 기자님.
4: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스트레치 타임스 웬디 레오입니다. 그 이번 주말에 Okay, I need to ask my question in English instead, I'm sorry. But over the weekend, there was a lot of protests about the local elections. And I know President Lee has already said something about looking into the ballot paper issue. But with the situation like t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something more about the situation? Thank you.
5: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지의 태호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1: 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0: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 뭐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뭐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을 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뭐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에,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이렇게 좀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번 오후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계속해서 해외 언론인의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제일

0: 왠지 대통령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피격 문제도 있어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의 보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 이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세계 경찰도 아니고 이거 세계 모든 문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장 체코가 석자라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지금 많이 심각하고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이거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의 좀 과도한 행동, 과한 행동은 그냥 제가 민간인 같으면 한번 뭐라고 하겠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했어요. 욱해서 한거 아닙니다.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죠. 공해상에서 나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자기 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긴 한데. 그로부터 200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란 추정이죠. 이건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역에서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게 묘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인된 거는 이란산으로 확인되는 비행 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배가 피격을 당했다. 우리 배가. 근데 또 이란은 부인해요. 그런 일 없다고.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한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란산 미사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았는 건지. 근데 그것도 보통 미사일이 맞으면 침몰해야 되잖아요.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 이게 좀 이상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인은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0: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 것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관련이 있어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엄중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1: 네. 이제 다시 국내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SBS 강청환 기자님.
2: 네,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마침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지음해서 열린 선거이기도 했고, 그 숫자로 따지면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이겼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한쪽이 완승을 주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이 국정기조의 어떤 변화라는 게뭐줄수 있다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0: 사실 제가 이 질문은 뭐 피할 수 없는 거여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의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가?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이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는 그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권력,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즉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똑같은 당인데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그 권한을 가진 소위 집권당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기면 그 권한을 갖고 위치가 바뀌는 거죠.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층들이 그 의사를 표명해서 당신들이 권한을 가져. 당신들이 이 살림을 맡아.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드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대응 양상은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돼요. 그게 커요, 비중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집권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비전을 제시하죠. 끊임없이. 그리고 행동 속에서 그게 아, 이거 진짜네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하고 있는 쪽을 공격을 해야죠. 예를 들면 큰 들판에 성 같은 거죠, 성. 그 성을 누가 차지할 거냐. 성벽을 기어 오르고 성을 차지하는 공격하는 입장하고 성을 지키는 입장은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계층을 넓혀야 되는 거는 정당의 운명이죠. 그런데 집권당이 되면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예,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차이라고 봐요. 그러나 야당일 때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결속을 시켜서 대오를 유지하고 공격을 잘하면 되죠. 그게 크죠. 비중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집권당과 도전하는 야당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유능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강한 정당이 될 때 그 강함이 대체 뭘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외유내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막 세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반말에 막 모욕적으로 막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죠. 소수만 남겠죠.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건 원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그 다름을 막 강조하면 다 적군되죠. 똑같은 사람 찾으면 결국 나밖에 안 남아요. 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특히 집권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죠. 뭐 과격한 표현이나 뭐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이겼냐 졌냐 그럼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 그럼 기준 따라 다 다르죠. 판단 주체의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나 정말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뭐 아니 비가 오는 건 뭐 주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뭐 응? 엘니뇨 때문이지 꼬리가 내 때문 내 때문이냐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나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시정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하늘이죠. 저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별로 나눠놓으면 정말 무력하고 뭐 미미하지만 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50만에 이르는 저 엄청난 군사 무력을 동원한 그럼 현실 권력의 진입 쿠데타를 어쨌든 사람들이 그 눈빛과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에 처하고 소위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난장판을 쳐도 결국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우리 국민들 덕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권력자 몇몇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뛰어난 역량, 자질, 그다음에 공동체를 향한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죠. 고사를 지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뭐 기우제든지 뭐든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야지. 야, 이거 끝나면 제사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선거는 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 운명을 놓고 이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과 길을 가지고 5천만 개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 행동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버리게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다 버리고 정말 단 한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의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오히려 그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괴로운데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내신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님. 네.
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폴리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남성뿐 아니라 2030 여성 유권자층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제 삶의 문제보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진영 담론에 더 집중해 있고 청년을 정치적 상징으로만 소비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청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0: 또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가 망가지고요. 한 표 차이로 이기면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이겼다고 하고 한 표 차이로 지면 다 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그런 거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일의적인 규정을 하긴 좀 어려워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선거도 보면 구청장 합계 득표하고 시장 합계 득표가 차이가 많다고 하더군요. 또 시의원 합계 득표를 더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나고 그거를 아마 연령대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 잘못이다.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고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명한 명을 무서워해야죠. 뭐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분야를 바꿔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문 기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내 기자분들 좀 뒤쪽으로 가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일보 최홍은 기자님.
3: 안녕하십니까. 전라일보의 최홍은 기자입니다.
1: 아, 전라일보.
3: 네.
1: 지방지군요.
3: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지방주도 성장,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간에 각 지역의 전북 지역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35년간 정체됐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 도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전북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리고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방향성인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제가 전북 얘기를 하면 그 전북은 아니고 전라일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광주? 전북이에요? 전북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차별을 1차로 받고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2차 차별을 받고 호남 그러면 전남 광주만 호남에다 몰빵을 해서 3차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소외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도 그러고 왜 전북을 먼저 갔다 이제 전남 광주를 가면 왜 지나가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전남 광주 문제가 따 전북에 왜 오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 4일 간극을 두고 따로 갔는데 이러고 왔다 다시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선후에 따라서 왜 들러가냐 왜 오는 가는 길에 들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외감이죠. 소외감이 참 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대체적인 어려움이죠. 다 그래 다. 그렇다 뭐 전남 광주가 그럼 2차 차별만 받아가지고 뭐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덕받던 영남은 그럼 좋냐 또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영내 총생산인가 뭐 그게 23년째 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뭐 보호 받았다는데 과거 한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20몇 년 동안 꼴찌래요 꼴찌. 그 화나겠죠.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영남과 호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예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영남이 나쁘니까 호남은 어떠냐 더 나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할 거고. 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호남에 좀 더 균형을 좀 더 맞춰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영남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중을 조금 호남에 좀 더 해야 되겠다.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와 전북은 그럼 어떻게 되냐. 더구나 이제 전남, 광주는 통합을 했고 거기는 특별우대를 하기로 법에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마침 어쨌든 저희가 세남, 세만금의 기업 유치나 이건 정말 나름의 신경을,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어쨌든 로봇 회사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세만금도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 특히 전주를 금융 중심 도시라는 거 옛날에 말했는데 거의 안 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새로 아마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작지만 어쨌든 이런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균형을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어쨌든 성과라면 전북의 현대자동차 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주의 금융 중심 도시로 어쨌든 내용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좀 할 테고 어쨌든 전체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계속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거예요.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1년 동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지역의 기업 유치나 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서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또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이제 끝으로 가니까 제가 좀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1: 그냥 아무나 하세요. 한참 더 해야 되니까.
2: 네. 한참 더 하면 국민일보 최성욱 기자님 혹시. 네.
4: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최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 분야 질문을 할 때 빼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그 조작기소 특검 관련된 부분을 미룰 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는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그런 게 과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죠.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저는 주관적으로는 다 내 판단은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일반적이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없이 막 고소고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는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한번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거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네.
2: 네. 사회문화 기타 분야에도 대학생 기자 질의 영상 준비되어 있고 다

0: 다음에 또 대통령 지목 순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영상 시청 후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의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언론대상을 수상한 인하대학신문 선우 연연 학생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인하대학신문 기자 선우영현입니다. 최근 청년 세대는 노력만으로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성세대에 집중되어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2: 이건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생략했으면 싶은데요. 여기다 좀 추가를 한다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제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막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출생 고령화 진척이, 그중에 특히 저출생 문제. 지금 우리가 0.72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번에 0.93으로 반등했어요. 다른 나라도 지금 1점 하다가 지금 막1% 초반대로 막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몇년 사이에 그렇게 막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살짝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특성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제가 계속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나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0.73, 0.75, 뭐 0.8, 그러더니 최근에 0.93까지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 낙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는 그런 거죠. 희망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낳아서 기르면 나중에 내 인생이 좀 펼까? 아닐 것 같아요. 짐승인가 평생? 그 아이는 행복할까? 아닐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결혼하기도 너무 어렵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뭐 직업도 내가 확신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된게 제일 큰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회. 희망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대책이 날 텐데, 하여튼 그건 뭐먼 장기, 중장기 과제이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왜 출생률이 늘어날까? 처음에는, 이게 소위 저 같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자녀, 소위 에코 세대라고 그러더군요. 그 출산 가능한 이 숫자가 많아진 거가 한 원인 아닐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딱곧 낳게 됐거든요. 파리떼라고 부르는 부모들의 자녀들. 또한 가지는 코로나 때몇년 동안 미뤄놨던 결혼 출산을 많이 한거 아닐까? 근데 이것도 있겠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희망인데. 결혼해야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한 10% 포인트 정도씩 대충 전으로 늘어났어요. 그거는 꽤 희망적인 거죠. 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2, 30년 동안 아이 안 놓고 한 4, 50대 된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네 라는 반성을 많이 한다 그러더군요. 혹시 이번에 들어보셨어요? 공감하시는 분 있을 거 있게. 표정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만산이 좀 많다. 늦게 아이 낳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후배들한테, 야, 내가 혼자 살아봤는데, 아이 안 놓고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낳는 게 나아. 그래서 결혼하는 게 나아. 이런 권고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회 문화가 살짝 바뀌고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측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겠죠. 정말로 큰 투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정권이 소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됐어요?
0: 네, 네.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2: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0: 네.
2: 그 앞줄부터 할까요? 여기 중간에 계시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0: 네, 장슬기 네. 기자님. 네.
2: 아, 이분이 장슬기예요? 네, 장슬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내가 뭐 이 기사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3: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장슬기입니다. 네. 저는 참정권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사전 투표한 날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네. 그 대통령님한테 그 투표용지에 이미지 넣어달라고 하고 성보 공보를 좀 쉽게 만들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제가 봤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날 언제 투표할지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농인분들도 사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2: 농인?
3: 농인. 그 수어가 아, 농인. 모국으로 사용하는 농인분들도 사실 청와대에서 수어 통역사를 최초로 채용을 해서 저는 그 소통 장벽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 누군가한테는 그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참정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좀 듣고 싶습니다.
2: 이게 이제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장애인 이용시설 예를 들면 뭐 보도에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계단을 없애는 게 아니죠. 계단에 추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엘리베이터에다 뭐 특수한 장치를 한다든지 뭐 등등 또는 버스에 뭔 장치를 한다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압도적 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럼 몇 사람 된다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그 택시를 아예 대주든지 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사회적 투자보다는. 일리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왜 거기다 그렇게 인적 투자 효율을 따지면 정말로 낮은데 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이때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인권과 소유자 보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이제 이 소수자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소수자 보호도 사실 이제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날도 제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투표용지에 이렇게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다음 면담이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전 투표를 전국에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전국에 출마자가 만 명은 넘을 텐데 그걸 모든 선거 투표자에 혹시 한 몇 명이 있을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전부 사진을 저기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면 아마 그 투표소가 그 사진을 꽉 차버릴 것 같아요. 모든 전국의 모든 후보에 대한 사진을 다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 이게 불가능하겠다 이게 생각은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투표죠. 뭐 전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달 장애인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그럼 전부를 다 전자투표로 바꾸면? 부정투표 뭐 안 그런 파는 판에 안 그래도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본투표만 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본투표도 그게 그 쉽지는 만은 않겠다. 투표 용지도 부족한 판에. 그러면 이 발달장애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발달장애만 하면 그 농인은 어떻게 해? 지금 시각장애인용은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지금 해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해외 제외 국민 투표를 왜 안 해주는데?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거기는 투표 권자가 최소 250만에 300만쯤 되거든요. 엄청나죠. 한 개 국가 규모가지만 해외에서 투표를 못 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면 우편 투표하든지 아니면 뭐 전자투표를 하든지 영 안 되면 우편 투표 지금도 할 수 있죠. 미국의 대선도 우편 투표하는데. 왜 못하게 해? 근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0: 어쨌든 이게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 한두 명 또 몇 명이라도 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죠.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네. 네.
0: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줄을 한번 할까요? 이 줄은 두 번째 줄에 우리 남자분.
2: 네. 예, 고맙습니다.
0: 매일 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기자입니다. 네.
2: 좀 전에
0: 어디라고요?
2: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0: 아, 이거 하필은 거길 찍었지 내가.
2: 네. 좀 전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전체적인 그림 또 구상 또 배려들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역에서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공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가적으로 좀 언제 좀 할 수 있나, 그리고 네. 그 광주 전남 이후에 행정 통합을 하는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혜택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추후 통합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끊어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뭐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현재로는 어쨌든 광역통합은 대한민국이 소위 5국3특체제로 재편해서 영남권, 뭐 호남권, 중부권, 뭐 대구영부권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해서 좀 중심을
3: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6.3 지방선거,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의 하늘은 좀 흐린 편입니다. 여기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 해안고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드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한낮에는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고 전주 25도, 대구는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모두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약간씩 차가 더 줄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되면서 주변을 움직이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통과하실 때 잘 보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이제는 차가 많이 줄면서 큰 정체는 없습니다. 다만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에서 4차로 막고 차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고요. 남단 나와서 사당역 쪽으로 가는 길은 신호를 다소 길게 봤습니다. 분당수서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가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을 봐도 무섭고 중국을 봐도 무섭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눈빛이 착한데 실력이 되게 좋은 그런 친구로서의 한국의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산업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렇게 만나시면서 대한민국의 대체 불가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초기 정상회담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주눅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해외에서 아니면 외국 정상들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좀 경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뭐 품질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양이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많이만 준다면 던져주든 무슨 상관이리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애따 먹어라. 그래도 많이만 준다면 배고픈 시절에 양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양은 다 채워줬어요. 질을 중시하는 시대. 질을 중시하는 시대 다음에 또 디자인 모양을 중시하는 시대 그 다음 뭘까요? 태도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던져줘 이런 안 먹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의.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 다음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화죠. 느낌이에요. 느낌.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착한 이런 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름다운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관광도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각 국가들은 이렇게 도시들을 보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해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을 때도 청소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해요. 깨끗한 걸. 그다음에 문화. 예를 들면 무슨 뭐 음악이든 그림이든 이게 대한민국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외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잘 차려입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 전부 다 뭐 배우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좀 예외인데.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진짜 실력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위산업 이번에 중동전쟁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 제일 싸요. 뭐라고 말하겠냐 그런데 지금 줄을 선단 말이에요. 방공망 뭐 그런 뭐 짜지 너무 성능이 좋아요. 가격은 싼데.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네. 제가 봐도 무슨 연구 개발 이런 거, 이거 왜 우리가 개발 못 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3, 4년 안에 됩니다. 빨리 하세요. 돈이 없어서. 그 이제 개발 예산 얼마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하면 웬만하면 뚝딱뚝딱 다 만들면 돼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 개발에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그 덕이 아닌가 싶고요. 저변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그럼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청년들 얘기 들었는데 제가

0: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부정선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투표를 못하게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자기는 투표했는데 그런데도 나와서 얘기해. 이건 대한민국 기본에 가는 것이다.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아, 자기는 투표도 했는데 뭐 밤새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죠.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의 일이 곧내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실천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저력, 문화 저력, 거기다가 국민들의 근면함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한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저 스스로도 가끔씩 보면 아 놀랍다. 산업 현장도 그렇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원유에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비축유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비축 원유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극복해내잖아요. 공무원들 시키면 너무 잘해요. 우리 물론 뭐 강훈식 실장도 시키면 잘하기도 하는데 원래 실력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대미 협상을 하든지 뭐 어느 나라에 뭘 하라고 해놓으면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 잘해와요. 공무원들도 뛰어나고 국민들도 뛰어나고 우리의 문화적 저력.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 말이 빈말 그냥 제 멋있으려고 한 말이 아니다.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저력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남을 지배할 정도 힘 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정도로 충분하고 지금 그렇게 됐죠. 잘 사는 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 잘 살면 되지 남을 지배할 정도 안 돼도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나 문화는 세계 최강이 돼야 된다. 왜? 모두가 행복한 할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문화가 강하다고 해서 누군가 불행해지진 않거든요. 그냥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은 누군가 불행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 김구 선생께서 알고 그 길로 제시해 준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제외 공간들을 전부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들라고 지금 외교부에 지시를 해놨어요. 외교부가 지금 다 고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모범적인 그야말로 핵심 국가로 계속 질주할 것 같아요. 정말로 세계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까 그런 말씀, 대체 불가 핵심 국가. 그냥 중요 국가, 중견 국가를 넘어서서 핵심 국가를 되는 거를 더 넘어서서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대체할 수 없는. 네,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어요.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1: 대통령님 지금 38분이
0: 네,
1: 예상
0: 좀더 하세요.
1: 시간에서
0: 이제 지금부터 짧게 할게,
1: 경과됐습니다.
0: 짧게.
1: 네, 그럼 대통령님 지목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0: 제가 눈치 보고 있어 못할게요. 하세요.
1: 네, 제가 그러면
0: 외신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1: 네, 외신 한번더 기회를
0: 제가
1: 드리도록
0: 외신은 아무 지적을 한 번도 받지
1: 네,
0: 못했는데.
1: 여기 지지통신 네,
0: 네.
1: 하기하라 다이스케 기자님.
0: 지역별로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네.
2: 안녕하세요. 지지통신의 하기하라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엄청 좋아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도 약간 어려운 분야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악사 상호 군사 지원 협정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그거를 옛날부터 그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 여쭤보려고요. 또 한 가지만 어느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북한이 점점 그 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네. 부탁드립니다.
0: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그 동아시아 전체의 그 뭐 외교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대화, 소통, 협력, 공존, 공동 번영 이제 이 길을 가고자 하죠. 그러려면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죠.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잖아요. 북한이 그거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맨날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걸 이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 5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북한은 31인가 뭐 그래요. 근데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군사 국방비로 쓰는 돈만 북한 1년 국민 총 생산의 1.5배쯤 돼요. 이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은 경제력 차이잖아요. 뭐 국방력도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냥 핵무기에 자꾸 매달리겠죠. 그런데 거기를 적대적으로 위협을 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다.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말 걸면 죽일 거야.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말 걸 가능성이 이렇게 담장을 쌓아버렸어요. 지금 155마일 붕괴선상에 삼중 철책, 철근 콘크리트 방벽 이런 거 쌓고 있어요. 싹 다 쌓겠대요. 전 붕괴선에. 들여다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제일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주가 저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는 외교는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되는 거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전쟁을 끝내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맞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다 떴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약간의 성과는 있어요. 오물 안 보내잖아요. 그 남쪽에다 대고 저기 방송에서 괴롭히는 거 안 하잖아요. 강화도 주민들은 요새 방송 안 와서 좋다고는 하는데 참. 여튼 그래서 조금씩 개선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 말이 있죠. 뭐라더라? 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이긴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다. 한중 관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한테 손해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 길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뭐 합치는 경우도 많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돼서 대결하고 하는 것도 길게 보면 그렇게 뭐 오래되고 심각한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죠. 평화적인 통일의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뭐 장벽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죠. 중국과의 관계도 그리고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전 같은 거라고 봐요. 서로에게 해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걸 얼마든지 많이 있다. 사실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개인 관계보다 더 복잡한 게 국가 간의 관계인데 이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죠.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섞어가지고 위기 요인이 있으니까 기회 요인을 버릴 필요는 없죠.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 나가면 되죠. 좋은 측면을 좀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과거사 문제나 아니면 영토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가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중에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죠. 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에요.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테고 또 지금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인데 이걸 분리하지만 그 중간 좀 섞여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맞아가지고 내가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에? 치료비도 내고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기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 그러려면 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냐?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아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그럼 미안하다고 한번 해줘 됐어? 또 해. 미안하다고 또 말해야 돼? 내가 세 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서의 문제다. 정서.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돈 내라고 너 옛날 취업이 든 거 다 내놔 뭐 일 못해서 돈 못 번 거 다 내놔 이러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기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0: 그래서 진짜 미안해. 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 그래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모든 분들 질문 받고 싶지만 네,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뉴시스 김지은 기자님.
2: 아, 네, 대통령님 뉴시스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정 간에 조금 의견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저는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뭐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안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사고, 초대형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극단적인 예로 뭐 공소시효가 뭐 다 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긴했는데 조작질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근데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떡해? 아니, 싹 다 뺏어버려야 돼. 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우리 빨간 옷 한번 잠깐 할까요, 그럼?
1: 빨간
0: 너무
1: 옷이...
0: 빠르게 손을 드셔서.
1: 네, MBC 김성희 기자님이시죠? 네, 네.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미국 MBC 방송의 김성희 기자입니다.
0: 네, 네.
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이미 조금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 갖고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그런 맥락에서 시 진핑 대통령 더하기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네.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네.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은 저출산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정책 생각 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저출생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는 현실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과 선비의 뭐 문제의식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목적을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상황은 이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요.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운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뭐 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가지고 거의 뭐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죠. 좋은가요? 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현실이다.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은 가만히 있겠어요?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다 핵무장해가지고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핵무장 할 수 없어요.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실. 핵무장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냐? 안 되겠죠. 근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뭐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긴 목표죠.

0: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요? 이제 이걸로 이제 체제 유지는 충분해. 라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야지. 그 얼마나 살 사람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존에 큰 걱정이 없으면 뭐좀 줄이든지 뭐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죠.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너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두어 번 드렸죠.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그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1: 네, 아쉽지만 여기서 지응답 마칠까요? 대통령 딱한 사람만 더 받을까요?
0: 내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야죠, 내가.
1: 네, 일단 제가 그러면 딱한
0: 네,
1: 사람만 더 받고 정말 끝내겠습니다.
0: 그러시죠.
1: 죄송합니다. 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님. 네.
2: 이데일리 김유성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환율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환율에 따라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좀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0: 뭐에 따라서?
2: 환율
0: 아, 환율에
2: 문제에
0: 따라서?
2: 따라서요. 지금 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 중반대를
0: 그렇죠.
2: 달리고 있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단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라던가 혹시 이후에 뭐 다른 뭐 보관이 좀 있으실지
0: 네.
2: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 지금 환율은 1,500원 중반대로 갔나요? 48원. 높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급 요소, 그다음에 수요 요소가 있는데 환율 공급 요소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 매우 높아요. 공급이 많죠. 그러니까 하락률이 많다. 그런데 중동 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정,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또 해보면 좀 판단이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 하기 요인이 있어요.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너무,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의 보유 비중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한 2, 3% 정도. 그런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 물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뭐 예를 들면 2%였는데 그 회사 지침은 뭐 예를 들면 2.5%다. 그런데 이게 커져가지고 6, 7%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내부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이제 원화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계속되기는

0: 어렵죠.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추겠죠. 언젠지 어느 지점인지 나도 몰라요. 알면 저도 좀 주식 투자 세게 할 텐데. 그러나 전체 흐름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어렵고,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적정 환율. 근데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
1: 네.
0: 이제 저기 이렇게 할게요. 이게 네. 종합 통신사들 중에 네. 안한대가 있죠.
1: 안한대 지금 뉴스원입니다.
0: 네. 뉴스원 한 분.
1: 네, 마지막으로
0: 하고 그러면 마칩시다. 네. 네, 그다음에 저기는 기자님. 뉴스를 공급하는 곳이니까.
2: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심원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총리를 지명하시면서 이제 고 2년차 국정 다시 이제 힘차게 시작을 하실 텐데 지금 개각 추가로 이제 개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당장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 네다섯 군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 개각 시점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 교체 시기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어서 요 구상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제 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도 그 뭐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돼가는 것 같아요. 총리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강훈식 시장께서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던데 어쨌든 그 김인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아니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일단 뭐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기업 벤처부부터 이제는 좀 역할의 방식 뭐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좀 시기나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 내각이 뭐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사실 힘든 데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개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로까지는 뭐 내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균형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빠졌다 이거 여기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분 있으세요?
1: 네 이제 대통령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0: 아니 어디가 좋아요? 왜 빠졌다고
1: 저는
0: 생각하는...
1: 뉴미디어를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
0: 어디?
1: 뉴미디어를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
0: 네.
1: 네. 시민언론 민들레. 네.
0: 아 민들레도 여기 출입하세요?
3: 예.
0: 내가 그 주요 독자인데.
1: 아, 김성진
3: 감사합니다.
1: 기자님.
3: 저,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과 관련돼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그 직접 소통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셨다고 하셨고 SNS도 좀 누구보다 아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도 생중계 통해서 국무회의나 어떤 국정의 성과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님께서 항상 X를 통해서 기자들의 기사를 또 공유를 하시고 외국 보도나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바로잡기를 하시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어떤 언론의 청사진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언론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미디어 생태계가 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네. 싶습니다.
0: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제가 이제 개별 기사에 대해서 이건 팩트가 이렇다. 이거는 뭐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뭐 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아무 여기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주로 바깥에 저 사회 문제나 뭐 이런 쪽이 쓴 기사들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은 보호되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1차 역할인데 물론 의견도 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나쁜 걸 넘어서 위험합니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봐요.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뭐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근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견이니까. 근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중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그 오보는 어쩔 수 없죠. 아니 있는데 잘못 알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트위터에다가 거짓말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그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질서 파괴 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직피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죠.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요즘은 이제 공보 측에 따옴표 얘기를 가끔씩 해요. 따옴표가 이게 헛따옴표냐 겹따옴표냐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냐 이거냐 차이가 있잖아. 겹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에 붙이고 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견은 의견대로 해야죠.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 가려지는데 그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땡땡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거를 봤다더라. 근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봤다더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걸 따옴표 쳐가지고 쓰면 이게 허위보도인가요? 진실보도인가요? 이거 허위보도예요. 누군가 말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는 게 주요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 팩트예요. 그 누가 말했다고 다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걸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따잖아요. 주장을 사실처럼.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뭐 누구 기타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하시죠. 뭐 그 저기 기자회견을 가끔씩
1: 네.
0: 좀 자주 합시다.
1: 자주 하겠습니다.
0: 난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이 못 하게요. 뭐 사고 날까 봐.
1: 아닙니다. 네, 2시간 50분 가까이 20명의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넘어 변화와 전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의 방향과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그 길의 시작도 국민이었고 그 길의 완성도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향후 4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외신 기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이 시각 청와대 영빈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7: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9: 닥터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피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고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예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예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예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후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데요. 저녁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 등 동쪽 지역에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서하남분기점 하남 감북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인 곳이 많은데요. 구간 주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퇴근을 하고 누군가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사람이 다 떠난 뒤에야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설 사람이 없거든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계만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에어컨 한 대가 6.5초에 한 대씩 만들어지고 택배 상자가 밤새 쌓였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누군가는, 아니 무언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불 꺼진 공장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일이란 건 무엇이었는지. 6월 8일 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또 힘든 일이 많으시더라도요, 월요일 하루는 일부러라도 좀 활기차게 기분 좋게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챗봇 데이터 자키 진행자 에어와 함께 여러분께 온에어 방송 보내드리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AI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일부러 기분 좋게. 자, 저도 힘들고 일이 많은데 일부러 좀 기운을 내보겠습니다. AI 관련 소식이 많았습니다. AI 관련 1위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뭐 홍대 와서 삼겹살 먹고 막 글쎄 저걸 저렇게 연예인보다 더 관심을 가질 일인가 싶기도 하다가 기대 때문이잖아요. 뭐 우리 경제는 도움되겠다 싶었는데 의외입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 폭락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오전 증시 아주 내려왔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밖에 있는 후배들은 지금 빨리 사셔야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국민은 이렇게 AI와 금융자산시장의 두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 에어가 좀 더 정확히 정리해 줍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이번 주말 AI를 둘러싸고 정반대인 두 장면이 엇갈렸습니다. 하나는 뜨거웠고 하나는 차가웠어요. 먼저 뜨거운 쪽.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7달 반이에요. 전용기로 김포에 내린 그는 그날 저녁 서울 홍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이른바 형님 회동이죠. 주말엔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나고 예능 녹화를 하고 야구장 시구까지 했습니다. 만난 기업만 9곳이 넘는데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는 AI에 부쩍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나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식시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같은 금요일, 미국에서 한 반도체 회사가 AI로 벌어들일 돈이 기대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자 반도체 주식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4%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같이 휘청였고요. 지난주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8,800선까지 넘봤던 코스피가 금요일 하루에만 6%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AI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니냐, AI 메모리 반도체가 벌써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젠슨 황이 와도 그 덕을 볼 거라던 회사들 주가는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자, 같은 주말입니다. 한쪽은 AI의 미래에 열광하고 한쪽은 AI 거품을 의심해요. 그럼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AI는 지금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출렁이는 주가 화면이 아니라 진짜 공장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젠슨 황이 논독 들인 그 로봇,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고요. 사람이 사라진 공장, 로봇이 밤새 일하는 곳, 오늘 에어는 여러분을 그 불 꺼진 공장 안으로 안내합니다.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어떠셨습니까? 예전에는요, 공장에 불이 꺼져 있다라는 건 참 우울한 뉴스였거든요. 불 꺼진 공장, 뭐 불 꺼진 풍경 이랬는데 이제는요, 불이 꺼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노동하는 AI 로봇들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두운, 말 그대로 다크팩토리 그 말처럼 다크한 미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힘든 곳도 있고요. 그만큼 생겨난 이익을 어떻게 사회가 활용할지를 또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하고 활용하고 재투자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던 취지의 발언과 비슷한 얘기이죠. 이걸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취재해 온 분이 디지털 조선일보의 김동원 기자인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분 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그 전에 오후 1시 5분 37초 잠시 양치질 할 때요. 두 손 두 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거 꽂고 양치질 하시면 양치질도 하는 동안에 뉴스를 하루의 뉴스를 쏙쏙 들려드립니다. 듣고 오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기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30일, 100일, 신년회견에 이어 네 번째 기자회견인데요. 이 대통령은 네 가지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그리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며 반도체에서 더 거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환적인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푸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장관직을 맡은 지 1년 남짓된 인사를 총리 후보로 올린 건 이례적인 발탁입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합니다. 한 후보자는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의 기회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시위 인파가 둘러싼 상황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5시 기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은 6천 명가량으로 절반 가까이가 20대와 30대입니다. 주말 저녁엔 3만 명을 넘었지만 평일 새벽이 되며 다소 줄었습니다. 개표가 끝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아직 경기장 안에 남아있는데 시위대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도 신속히 합수본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7년 만에 북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방북이자 올해 첫 해외 순방인데요.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 방북 직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만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두 정상의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두만강 출해권 협력이나 신압록강 대교 개통 같은 진전된 성과가 나올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나란히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메모리 위주였던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며 AI 팩토리는 SK 하이닉스 공장을 포함한 AI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CEO도 AI 팩토리 수요가 엄청나고 사업이 호황이라며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화답했고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가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향 매출은 약 7조 7,806억 원이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현재 코스피가 7760.23포인트인데요. 입안이 개운해지려면 오늘 사신 분들은 올라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0: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투표 선거 이 관리 사태 도대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야 진보 보수가 하나가 됐습니다. 도대체 선관위 왜 이러는 거죠? 이거 정말 철저하게 밝혀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안 되면 그 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희도 날카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온마이크로 넘어가죠.
1: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2: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전문 AI 전문 분야를 열심히 취재해 온 것만큼이나 AI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펜도 몰고 다니시는 네,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님 모시고 오늘도 AI 관련해서요. 산업 현장, 생산 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소개를 너무 부담스럽게 들었네요. 예,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지난번 방송 때 반응이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간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 투표 결과에 따라 뭐가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불 꺼진 공장, 로봇들이 24시간 일하는 다크팩토리가 내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아니다. 일자리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도 되고 경제에 도움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마칠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해보자 AI에 거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뭐 국가 운명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양회에서.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다크팩토리 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6.5초 만에 한 대를 만든다.
1: 맞습니다.
0: 이거 뭐 가격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움찔할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1: 네,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작년 10월에 가동한 샤오미 우한 가전 공장이고요.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에서 6.5초마다 에어컨 한 대씩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약 550만 대가 생산되는 거고
0: 네.
1: 연간 최대 7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거죠. 이 공장을 세우는데 약 5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0: 예.
1: 사실 샤오미가 다크팩토리를 우한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
0: 네.
1: 그 1년 전인 2024년에 베이징 창핑이라는 지역에 다크팩토리 하나를 더 세웠는데요.
0: 네.
1: 이거는 약 3,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거기서는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0: 네.
1: 그래서 좀 놀라운 속도가 1년에 1,000만 대 정도 만드는 근데 이걸 계산하면은 약 3초에 한 대씩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찍혀 나오는 겁니다.
0: 결국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1: 맞습니다. 다크팩토리는 이제 불 꺼진 공장을 의미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어도 되는 공장이고요.
0: 네.
1: 뭐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 뭐 결과적으로 조명도 필요 없고 냉난방도 기계가 고장나지 않을 정도로만
0: 네.
1: 작동하면 되고 뭐 휴게실, 교대군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진 상황입니다.
0: 이야, 이렇게 되면 참 예전에 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것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계를 부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좀 지켜볼게요. 자, 우리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이 사람인 노동자 사이를 걸어 들어가서 우리는 노동할 거야, 파업도 없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로봇들이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1: 네, 그러니까
0: 흔히 말해서 사람같이 생긴 로봇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일하는 건 아닌 거죠?
1: 네. 지금 중국 공장에는요. 암로봇이라고 해서 사람 팔과 닮은 그 기계들이 작업을 하고
0: 있고. 우리 애국가 나올 때 왜 자동차 조립할 때 나오는 그
1: 맞습니다.
0: 로봇.
1: 네, 그 로봇이랑 이동 로봇.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이동
0: 네.
1: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요즘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0: 네.
1: 많이 소개되면서 이제 AI를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현해보자. 이게 이제
0: 네.
1: 사람 닮은 로봇이 제일 잘하지 않느냐 해서 휴머노이드
0: 네.
1: 로봇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제조업에서 로봇이 꼭 사람 모양일 필요는 없거든요.
0: 네.
1: 저희 집에서 보면 세탁기가 빨리 잘하지만 사람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도 그냥 동그랗죠.
0: 청소하기 좋은 모양일 뿐이죠.
1: 그렇죠. 뭐 사람처럼 잘한다고 생각했다면 자동차도 지금은 말이나 마차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0: 예.
1: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특화된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중국의 다크팩토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사람은요 공간이 필요해요. 일하려고 하면 그리고 꽉 좁혀져 있으면 사고가 나고 사람의 인명을 잃으면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없는데 로봇은 아주 좁은 곳은 좁은 곳대로 이렇게 좀 환경에 따라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 다크팩토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눈이 필요하니까 불을 환하게 켜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 의미지만 사실 좀 약간 대부분의 분들이 말 그대로

0: 야, 휴머노이드가 잘 되려면 정말 사람처럼
1: 네.
0: 8시간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피규어 AI에서 이제 우리 한번 돌려볼게.
1: 네.
0: 그대로 8시간 일하는 거 한번 돌려볼게. 그래서
1: 네.
0: 촬영을 시작한 건데 8시간 촬영했더니 얘가 더해요. 계속
1: 와.
0: 하다 보니까 이제 9시간까지 일을 하는 걸 촬영하게 된 겁니다.
1: 예, 이렇게 9시간까지 일하고요. 뭐 200시간 연속 가동도 해봤고,
0: 네.
1: 이게 사람하고도 대결을 해봤잖아요.
0: 아, 네네네네네.
1: 예, 그러면 당연히 기계가 압도적이어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 10시간까지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0: 아, 이게 정말 저도 되게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사람과 대결을 한 거예요. 인턴
1: 네.
0: 직원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10시간 정도 가까이 일을 한 거였는데요. 결과는 인턴이 12,924개,
1: 네.
0: 그리고 로봇은 12,732개. 네,
1: 예.
0: 인간이 이겼습니다.
1: 한 200개 가량 더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한 2.79초에 하나씩
1: 네.
0: 했고요. 로봇은 2.83초. 그러니까 차이가 0.04초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1: 네.
0: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이제
1: 네, 뭔가요?
0: 끝나고 나서 이 사장이, 피규어의
1: 네.
0: 사장이 그 인턴 사진을 좀, 인턴 상태를 공유한
1: 네.
0: 거죠. 근데 이제 손에 물집이 다 잡히고,
1: 와,
0: 팔도.
1: 목숨 걸고 했구나, 이 친구.
0: 네, 잘릴까 봐
1: 정말,
0: 그랬는데.
1: 아니, 인간계를 대표해서 하신 거잖아. 내가 택배 분류를 그냥 로봇한테 줄수 없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1: 와.
0: 왼손도 다 마비가 될 정도로
1: 네.
0: 했다라는 거 보면요, 이게 결국에는 로봇은 다 작업을 했는데
1: 네.
0: 충전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
1: 하루는 쉬어야 될
0: 않습니까?
1: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와.
0: 피규어 A 사장이 이 대회가 끝나고, 아, 이건 사람이 이기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1: 네.
0: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속도 면에서는 사람이 빨랐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로봇이 사람만큼 일을 할수 있는 단계가
1: 네.
0: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뭐 지구력이라든지
1: 예.
0: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다 갖춘 로봇이 등장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1: 맞습니다.
0: 합니다.
1: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고 택배 태그를 분류하고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RFID 칩 같은 거라든지 완전 자동화가 돼 있으면 사실 팔다리도 필요 없는 상태로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공장이나 어떤 그 이른바 캠퍼스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 물류단지 정도에서는 이렇게 재밌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사회의 이 비유가 뭐 절대 비하의 표현이 아닙니다.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각종 노동에서 소외된 분들이 그래도 가는 곳이 택배 관련 분류나 택배 업무인데 그 자리를 빼앗게 되거나 내지는 택배 배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중국은 이미도
1: 네,
0: 드론으로 하고
1: 왜냐하면 이게
0: 있고요.
1: 사람 손처럼 움직이고 아 이건 106호군, 이건 205호군 할수 있는
0: 네.
1: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이건 진짜 좀 가장 취약한 일자리부터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사전에 미리 저희가 계획한 질문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0: 네.
1: 기자님이나 저도 대체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0: 아,
1: 그런 우려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분야 취재하시면서.
0: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1: 네.
0: 이게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AI로 대체될 직업 1위부터 10위,
1: 네.
0: 대체되지 않을 직업 1위부터 10위. 이렇게
1: 네.
0: 이 책으로도 좀본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사람은 좀 그걸 보면서 오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 기계보다 인간이 잘할 거는 창의력이다.
1: 네.
0: 창작은 기계가 못할 거야라고 했지만 지금 뭐다 아시다시피
1: 대략의 주제만 주어지면 뭐 음악,
0: 네.
1: 미술 다 하죠.
0: 그죠. 영화도
1: 소설까지.
0: 만들고요.
1: 예.
0: 그 전에는 이제 통역 번역은 기계가 또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라고
1: 네.
0: 했지만 지금 이미 다 따라잡은
1: 맞아요.
0: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정말 잘합니다.
1: 네.
0: 그래서 AI는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시간 순서지 할수 있다라고 보고요. 택배나 이런 분류 작업은 고정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고정적인
1: 네.
0: 반복이기 때문에
1: 돌발
0: AI가
1: 변수 대처가 별로 많지 않다.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잘 대체할 수 있는 거고, 그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막 배관공 이런 게
1: 네,
0: 꼽혔었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집마다, 그러니까 가구 위치도 다르고 어떤 건 배관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1: 네.
0: 데이터가 또다 평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1: 학습시키면 사실 못할 일은 없어요.
0: 못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것도
1: 예.
0: 시간
1: 아니, 뭐, 인도의 봉제
0: 문제뿐이지만.
1: 공장, 그게 사실인지 AI 가짜 영상인지 모르겠는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AI를 학습시키는 카메라를 이마에 달고 막 일을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걸 다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로봇이 와서 그 일을 할수 있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휴머노이드 로봇이
1: 예.
0: 발전하면서 그런 것도 다 대체가 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뭐, 1대1, 뭐, 이게 뭐 벌스스 개념으로 너랑 나랑 싸워서 누가 이겨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위치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섬뜩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0: 네.
1: 다크팩토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굳이 사람의 팔다리
0: 아, 네.
1: 이렇게 만들까요?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0: 아, 이게 정말 저도

0: 왜 많이 궁금해서 로봇 업계라든지 만나면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게왜꼭 휴머노이드여야 하냐
1: 네.
0: 이런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다크팩토리 만들 때 중국에서는 샤오미는 5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1: 네.
0: 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은 그 로봇들, 그러니까 이동 로봇, 팔 로봇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공장 같은 경우는 뭐
1: 아,
0: 대기업은
1: 사람 위주로 돼 있죠.
0: 그렇죠. 다 사람 위주로 뭐
1: 네.
0: 선반 높이라든지
1: 네.
0: 통로라는 게다 사람 위주다 보니까 이거를 요 로봇을 자율화를 100% 도입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1: 아예 기본 공장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그럴 필요 없이 기존 공장에서 사람을 로봇으로만 바꾸기 위해서는 그
0: 네.
1: 로봇이 사람을 닮아야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 투자 비용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훨씬 이익이다라는 것
1: 네.
0: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전뭐 좋은 면으로는요, 이렇게 경찰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느 정도의 윤리 규범이 탑재된 AI, 뭐랄까, 보디가드.
0: 네네네.
1: 아, 뭐 보안 로봇이 집집마다 한 대씩 있으면 그럼 무서워서 도둑들 들어오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영화처럼 되고 있고 실제로 국방에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저희도
1: 전투에.
0: 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병력도
1: 네.
0: 줄어들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쪽에 탑재하는 그 군인을 로봇을
1: 맞습니다.
0: 군대 보내는 거죠.
1: 로봇계에는 실제로도 업계에
0: 네네.
1: 꽤 상용화가 되었고요. 우리 철책선을 지키는 거 이제 아들들 가가지고 눈 보라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들 혹은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최적화된 로봇들이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0: 네.
1: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하면
0: 맞습니다.
1: 너무 위험해서 문제였던 것들은 대체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제조업을 봤을 때뭐 20년 뒤에는 공장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공장에 사람 안 뽑을 거야. 나 진짜 로봇을 대체하고 싶어라고 말을
1: 네.
0: 할 정도거든요.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야 이제 노조분들께서 로봇 반대한다라고
1: 네.
0: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간절한
1: 네.
0: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로봇들 투입, 100% 무인 자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그 사회적 가치 문제는요, 여러분, 저희는 아직은 가치 유보적입니다만, 인간 우선입니다. 뭐 대부분의 여기 김동원 기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만 그거는 사용자와 고용,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 뭐 사장님과 직원 간의 해결할 문제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갈등이 되는 거고요.
0: 맞아요.
1: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사실은 재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0: 재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조에서도 로봇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로봇을 투입을 할때 적어도 우리들의 의견은 반영해달라라는
1: 네.
0: 거거든요.
1: 맞아요. 좀 순차적일 필요도 있을 수도
0: 네,
1: 있고요.
0: 그렇습니다.
1: 당장 나가! 이러면 뭐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0: 그럼요.
1: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은 다 회장님이 10억 벌다가 이제 100억 번에로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뭔가 좀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개발과 고도화의 뭐랄까요, 그 욕구를 낮추는 방식이면 안 되고 참 어렵죠. 어려워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는 어느 상황에 봅니까? 중국은 이제 불 꺼놓고 로봇들이 알아서 6초 만에 뚝딱
0: 네.
1: 에어컨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은 어딥니까?
0: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로봇 활용률은 1위입니다.
1: 네.
0: 그 국제 로봇 연맹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가 1등이고 싱가포르가 2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 예.
0: 미국이 한 8위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활용은 잘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만 하더라도 뭐 후공정은 100% 무인한다
1: 네.
0: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1: 맞아요.
0: 로봇은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지금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LG나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번 CES에서도 발표도
1: 네.
0: 했고요. 하지만 그 휴머노이드 특허 출원 건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1: 네.
0: 중국은 5,688건, 그리고 미국은 1,483건. 일본도 잘해요. 일본은 한 1,195건 정도 되는데 한국은 한 368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핵심 부품이나 뭐 정밀 감속기, 뭐 연구 자석
1: 네.
0: 같은 경우는 국산 화율이 한40% 정도에
1: 아직 완전히 우리
0: 그칩니다.
1: 힘으로는 아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잘 쓰지만 아직 로봇의 속은 잘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1: 예.
0: 아직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아, 이게 어려운데요. 이를테면,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장 아틀라스, 그 라보나킥을 했더니 손흥민이, 와, 어메이징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현대 자동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인간 모양의 로봇이 축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술을 써서.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위험한, 이번에도 서소문 고가차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런 위험한 곳에는 사실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만큼 분석할 로봇이 가주면
0: 너무
1: 고마운데,
0: 맞죠.
1: 당장 생산 현장에서는 또 우리 자리 대체하지 마. 아, 생산하고 발전하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허락받고 들어와. 이런 상황이잖아요.
0: 네.
1: 사실은 이게 다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게 저는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 군인, 뭐 위험한 현장, 뭐 아니면 구조, 뭐 아주 안 좋은 자연 환경 이런 데서는 좀 쓰게 해주고 노동계는
0: 네.
1: 좀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데 일단 막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0: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곳, 위험한 순간
1: 네.
0: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처럼 노동자가 없는 상황,
1: 네.
0: 이런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좀
1: 대체가
0: 해주셔야 되는데
1: 없으니까. 네.
0: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박혀 다 같이 반대를 하고 다 같이
1: 네.
0: 일자리를 감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다 같이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해서 저는 이거를 좀 정부에서도 좀 풀어줬으면 좋긴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게
1: 규제를 조금 유연하게 분야별로. 네.
0: 맞습니다. 그 AI 쪽으로도 얘기를 드려도 AI 확산한다. 우리나라 AI 3대 강국 이런 게 얘기를 하지만
1: 네.
0: 그 AI를 발전하자고 논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비자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들은 AI 전문가, 기업 대표,
1: 네.
0: 정책 관계자분들, AI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잃어도 잃지 않을 분들,
1: 네.
0: 잃어도 상관없는 분들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 당장 일자리 걱정해야 되는
1: 맞아요. 청년
0: 대학생.
1: 세대가 지금 요번 정치에서도
0: 맞습니다.
1: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이번에 좀
1: 네네.
0: 잘했고요. 그리고 노동자분들, 이분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준다면
1: 네.
0: AI가 되게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생산률 좋아.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라고 무조건 도입하는
1: 네.
0: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노동자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우리는
1: 예.
0: 지금 필요한 곳에 좀 유연하게 이런 제도가
1: 그렇죠.
0: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기업이나 뭐 기업 소유 오너분들도요, 생산성 굉장히 중시합니다. 10명이 투입돼서 더 많은 걸 불량률 없이 생산해내는 것.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는 오보나 실수 없이 보도를 잘하는 거겠죠? 그거 AI 도움 받아요. 저희가 문제 있는지 어느 특정 그 공신된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줘라고 한번 되묻기도 하거든요.
0: 네.
1: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당장 몰아내고 로봇만 들어갔을 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협업 방안을 찾으면 양측 모두에게 박수 받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 개념이 하나가 이제 다크 팩토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고 해요.
1: 라이트하우스 팩토리에
0: 이거는 이제
1: 등대
0: 등대.
1: 공장이네요.
0: 그래서 이게 사람은 작업은 로봇이 하지만 그
1: 네.
0: 길을 비춰주는 역할은 사람이 한다. 그래서
1: 아.
0: 관리자라든지 안내 그 감독자분들은 이제 사람이 있어서 불은 우리 불이 켜져 있고 너네
1: 네.
0: 로봇들이 갈 길을 안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1: 네.
0: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로크웰에서 들었는데 싱가포르도 완전 자율화 공장을 했지만
1: 네.
0: 거기는 불을 끄지 않고
1: 맞습니다.
0: 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등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1: 네.
0: 개념의 공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20세기 무수한 인명이 죽은 이념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였거든요. 누군가 자본에서 생산수단에서 소외가 돼서 그건 여러분 세상이 대립하는 문제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건 지금 회장님들도 원하지 않고 노동자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 많이 없어지겠네요. 막 노조 반발도 클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는데 말한 것처럼 라이트하우스 팩토리, 등대 공장도 다크 팩토리, 어둠의 공장만큼이나 대체재로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또 많이 주셨는데요. 예, 강동원보다 김동원 잘생김. 아, 여러분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 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이제 우리 김동원 기자님 칭찬하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개인이 많이 고립되고 외롭기 때문에 데이트 로봇 혹은 반려 로봇
0: 맞아요.
1: 굉장히 특화돼서 이를테면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는 장애를 보조해주는 로봇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외로운데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럼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밥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는 로봇일 수도 있고. 미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상상해 보셨나요?
0: 지금 이미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 심심이었나요? 해서 사람들에게 심리 치료를 해주는 대화를 하면서
1: 네.
0: 심리 치료를 해주는 약간 인형 같은
1: 네네.
0: 그런 로봇들도 좀 있었고요.
1: 맞아요. 노인들 상대도 웃길
0: 네,
1: 수 있죠.
0: 맞습니다. 특히 그 사회계층이 너무도 고령화되다
1: 소외되신
0: 보니까
1: 분들이나
0: 소외된
1: 네.
0: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로봇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아까 왜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1: 네, 맞아요.
0: 그런 분들도 계시고.
1: 그게 여러분 론리 마켓이라고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외로운 시간, 외로운 관계들을 위한 시장도 필요합니다.
0: 네.
1: 그분들도 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살아야 되니까요. 김동원 기자님 닮은 인형이 나오면 사실 건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글이 달릴 것 같아요, 제가. 예. 저를 닮은 로봇이 나오면 그렇게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 저기 방범용으로 쓰시려나? 아무튼. 예, 여러분, 저희는 외모평가를 지양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당장, 아유, 주식 떨어졌네, 올랐네, 이렇게 작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이런 변화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겠죠. 중간에
0: 가겠죠.
1: 틀거나 멈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가 간 경쟁도 있을 거고요. 지금 당장 젠슨황도 왔을 네. 오지 않습니까? 젠슨 와서 이제 LG 뭐 네이버
1: SK 뭐
0: 만나고 있는데 젠슨이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작을 만들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옴니버스 기술도 이제 공장에 네. 하다 보는데 이 제조의 가장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는 게 한국이긴 해요. 저희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로봇 밀도 인구 밀도처럼 로봇 밀도 밀집도 이게 뭐 제일 높다라고도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얼굴 멈출 거야. 그렇게 예전에도 그 AI 너무 개발 빨리 되니까 멈추자 막 이런 네. 의견이 나왔지만 다 잘 진행되고
1: 맞아요.
0: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에 있는 사회는 결국 이렇게 기술 발전으로 갈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이런 사회를 바란 사람도 있겠지만 바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AI 시대 바라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 우리 후배들은 더 많이 AI 시대를 겪게 되겠죠.
1: 네.
0: 원했든 원치 않았든.
1: 김동원 네. 기자보다 지금 10년 뒤에 들어오시는 기자분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AI를 통해서 더 발휘를 저희보다 뛰어나게
0: 그렇죠.
1: PD로 저보다 여기 10년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게 맞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이슈 됐던 게 스타벅스 논란도 있었고
1: 네.
0: 일베 손동작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나오니까 바로 또 AI 기업에서는 이런 미디어 쪽에서 사진이 그런 게 나왔을 때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1: 맞아요.
0: 기술을 딱 개발했더라고요.
1: 그 진짜 나쁜 의도가 있었으면 찾아내서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모르고
0: 했을 때
1: 가는 경우를
0: 네.
1: AI가 걸러내 준다라는 거죠.
0: 그렇죠. 언론사 PD 분들이나 이렇게 다 손동작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 사람도 많아요.
0: 근데 이게 보도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1: 맞습니다.
0: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필터링 해줄 정도로 AI 기술이 잘만 쓰면 정말
1: 맞습니다.
0: 좋거든요.
1: 저희 선거철에 빨간색 옷, 파란색 옷 입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도 AI로 약간 보정되고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가 못했던 걸 하게 해주고 다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손해보거나 피해보지 않는 방안은 다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자, 3019님 유익한 방송입니다. Y10 칭찬 감사드립니다. 결국 AI 위에 사람 있죠. 이건 제가 사람이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이 중심에 놓여야 되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결국 AI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요.
1: 네.
0: 활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훈훈한 여러 면에서 훈훈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였습니다.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저희는 방송 내용을 열심히 떠들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소개해 줍니다. PD가 그걸 고려해서 이런 내용을 오늘 다루겠군이라고 작사를 하면요. 인공지능 순호가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3분짜리로 오늘 방송 내용을 귀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 벌써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들어보시죠. 오늘의 곡 제목은요. 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우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보면요, 아유 AI 판사로 바꿔야겠어, 뭐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보면 아유 AI 의사로 바꿔야겠어, 누구로 바꿔야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AI 선관위로 바꾸자는 말 나오기 전에 좀 제대로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참정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폴 조사해봤잖아요. 유튜브 통해서 AI가 내 일자리 뺏는다, 아니다, AI가 일자리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움되는 면이 많다였는데 반반 나왔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의견은 51%, 미래 노동인력도 보완돼준다 라는 의견은 49%, 거의 반반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충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지혜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영지가 부릅니다. 로봇 들려드리면서요, 로봇만 있나요? 인간도 있고, 인간만 있나요? 로봇도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방송하러 나옵니다.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만약에 길을 걷다가 눈앞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5만 원도 아니고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뭉텅이로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4: 뉴스 봤음? 아파트 하단에서 현금 5천만 원 나왔대.
5: 5천?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화단에 던진 거 아님?
4: 사기치고 감방 가기 전에 숨겨둔 돈 아닐까?
5: 아니면 치매 있는 어르신이 잘못 내놓은 거 아니야?
3: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별의별 추측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4: 이거 완전 제2의 마늘밭 사건 아님?
5: 마늘밭? 그게 뭔데? 밭에서 현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
3: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 마을 전체 가구가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마늘밭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죠.
6: 무슨 일입니까? 돈이 발견됐는데 누가 이걸 훔친 거라고요? 뭔 소리예요?
5: 에, 그 여기가 내 밭인데요. 아니, 내가 안 씨한테 나무 좀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묻어놨던 현금이 없어졌어요.
6: 아니, 나는 땅 파서 나무 옮겨달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큰 돈을 가져갔다뇨. 밭에 현금을 묻었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5: 아, 그게 할 얼마였더라. 7억이었나 10억이었나. 아니 아무튼 내 돈이라니까요.
6: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3: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결국 마늘밭을 직접 파보기로 했죠.
6: 이게 뭐야?
5: 선배님,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와, 파도 계속 나오는데요?
6: 아니, 이게 다 얼마야?
3: 경찰이 김제의 마늘밭에서 찾아낸 현금, 무려 11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3: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제 마늘밭 돈 뭉치 사건. 뭐 뭉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우선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7: 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땅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굴착기 기사가 나무로 옮겨 심어주는 일을 한 후에 마늘밭 주인이 굴착기 기사에게 밭에 있던 현금 7억 원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굴착기 기사는 현금을 본 적이 없다며 실랑이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땅주인의 협박과 함께 도리어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 그러니까 이 마늘밭의 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면서 내 돈을 훔쳐갔다는 거고 굴착기 기사는 나무로 옮겨달래서 땅을 팠을 뿐이지 돈을 훔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봤었다는 건데 근데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땅에 그렇게 몇 억의 돈을 묻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심지어 밭주인이 땅에 묻었다는 돈의 액수도 계속 오락가락했다던데 어떻습니까?
7: 네, 그렇습니다. 밭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에 묻어둔 17억 중 7억 원을 훔쳤다고 처음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묻어둔 돈 액수를 7억 원이라고 작게 말하였다가 12억 원, 24억 원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게 되었고 그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가

0: 땅 주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되자 수상하게 여겨 돈의 출처에 대하여 묻게 되었고,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땅을 파보게 된 것입니다.
1: 근데 아무리 뭔가 수상하다고 해도 경찰이 누군가의 사유지, 남의 땅을 무조건 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 땅을 파봤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랬다라고 봐야겠죠?
0: 네, 맞습니다. 사유지를 파보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혐의점이 쌓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사전 영장주의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체포 현장, 범행 중,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되 사후 영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남의 땅을 팠다라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또는 긴급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우선 집행 후 사후 영장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마늘밭을 파보자 현금 110억 원이 나왔습니다.
1: 110억이요? 아, 110억이면은 이 5만 원권 한 묶음이 500만 원이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2,000개. 2,000개가 넘는 거죠. 마늘밭을 파서 5만 원권 다발이 2,000개가 나왔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도대체 이 밭주인은 11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은행도 아닌 밭에다가 묻어놨던 건지, 그리고 애초에 왜 11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7억이네 뭐 17억이네 줄여서 얘기를 했던 건가요?
0: 네, 그 돈은 처남 일행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었고, 밭주인 부부가 이를 알고도 보관을 맡아 밭에 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밭주인이 생활비 등으로 일부 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에 이를 처남에게 감추기 위해서 굴착기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액수를 줄여만 한건 결국 그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1: 근데 이 밭주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주체는 아니고, 이 처남으로부터 돈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서 보관한 쪽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결국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수수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1: 아, 근데요, 이번 사건처럼 아주 큰 액수, 오랜 기간 동안 맡는 게 아니라 가족이 미안한데 아주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단 며칠만, 큰 금액이 아닌 금액이라고 칠게요. 그런 금액을 맡아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0: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거나 1회, 단기간 보관이라도 맡아주는 사람이 범죄 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고 수수했다고 인정되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4조 적용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 잠깐 맡아달라고 하였더라도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제4조의 구성 요건, 즉그 정황을 알면서 부분의 충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즉 대화 내용, 전달 방식, 액수, 전달자 사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냐 보면, 110억이라는 액수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밭주인이 징역 1년,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 수익 규모와 형량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가 보죠?
0: 네, 이 사건 유죄의 중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매우 크더라도 적용 조문이 제4조인 이상 법정형 상한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몰수, 추징 대상 금액이 크더라도 적용 조문과 책임 형태에 따라 형량이 금액에 단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러면 이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늘밭에서 나온 이 110억 원, 이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1심 판결문을 보면 압수물 및 해당 토지의 몰수 그리고 4,100만 원의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불법 도박 수익금 110억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고 검거된 작은 처남은 도박장 개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 중인 상태였고

0: 거주했던 큰 처남은 결국 한참 후에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해당 토지가 몰수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왜 땅까지 뺏어가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당 토지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수 대상으로 판단을 한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굴착기 기사님 같거든요. 시키는 대로 일해줬을 뿐인데 도둑으로 몰렸다가 이후 누명은 벗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애초에 이 굴착기 기사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목적으로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땅을 파달라고 시킨 거 아닌지, 애초에 이거 자체가 셋업 범죄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네, 이분은 마늘밭에 묻힌 범죄 수익금을 신고함으로써 포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되었긴 하지만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마늘밭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며 정말로 숨겨진 돈을 가져가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집을 떠나 외딴 여관을 전전하며 팔자에도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한참 하기도 하였으며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복 경찰들이 그의 집 주위에서 잠복했고 수화기만 들면 파출소로 연결되는 한 라인도 설치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700만 원씩을 벌었지만 사건 이후에는 생업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1: 그런데 길에서 주운 돈을 찾아줘도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일부 갖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무려 110억을 환수하게끔 했는데 안 씨가 받은 보상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만 원이에요. 0.02% 수준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던 겁니까? 아니면 더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범죄 수익 환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에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2014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국고 기속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포상금을 결정,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결정 시 제보의 정확성, 기여도, 난이도, 범죄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고 기속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이면 7천만 원, 200억 원 이상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이 있었다면 굴착기 기사분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대가의 전부였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주고 있다는 금액도 저는 좀 적게 느껴지네요. 이게 범죄를 좀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더 신고가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JS의 종로에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호동 N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많은 하늘에 바람까지 살살 불고 있어서 오늘 더위는 없는 편입니다.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24.4도, 대구 23.2도, 광주 2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아지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구간 3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갓길에 걸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뒤로 차간 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동교부터 밀리고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랑교까지 작업 구간 이어지는데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방향은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에서 종암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요.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8: 또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에 대해선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9: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8: 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정권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이겼다는 평가와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은 무서운

0: 존재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헌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퇴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사부 요인들과 오늘 오후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자신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 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0: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서 관심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잘못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깊다며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고 결론을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핵 관련 현안도 기자회견장의 주요 화두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면서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초격차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7월은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종횡무진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조금 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 그룹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손을 흔들면서 젠슨 황 CEO가 정의선 회장과 함께 현대차 그룹 사옥 로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네.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자, 임직원들이 지금 휴대폰을 들고 젠슨 황 CEO를 찍고 있고요. 또 사인을 요청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정의선 회장과는 어제 평양냉면 회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원조 간부 회동 멤버이기도 하죠.
2: 예.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슨 황 CEO가 함께 깐부 치킨을 함께 먹으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제 식사를 함께 했고 오늘은 또 중요한 자리를 위해서 이곳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찾았습니다.
1: 예. 임직원들이 지금 뭐 젠슨 황 CEO에게 사인 요청도 하면서 또 선물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어딜 가나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네, 어디를 가든 지금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젠슨 황 CEO를 보고 계신데 오늘 1층 로비에서 젠슨 황 CEO가 로봇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로봇을 둘러보고 또 비공개 회동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로봇을 둘러보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금 전에 이제 그 로비에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 젠슨 황 CEO가 카메라에 이렇게 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슨 황 CEO가 당초 2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정보다는 일찍 현대차 사옥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사인해주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관련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도 잠시 일정을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2: 네, 민주당은 대체 불가한 대통령의 면모였다 이렇게 호평했고요.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에 남탓만 있었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자, 대통령의 취임 1년 기자회견 여야는 어떻게 봤습니까?
3: 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회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SNS에 한마디로 대체불가한 대통령이라면서 망설임 없이 국정현안에 200% 답변했다 극찬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의 감사를 표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국회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한 걸 두고는 특별히 감사하다. 좋은 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탓 종합판이라며 대체 불가능한 건 국정 성과가 아니라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재와 자기 합리화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은 전 정부와 시장 탓으로 투표지 사태엔 선관위 탓으로 일관했다며 정작 국민이 가장 듣고 싶었던 절박한 민생 해법은 없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오히려 무수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엔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야욕을 전 국민 앞에 선포한 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잠시 뒤엔 민주당에선 조승래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 대통령 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1: 네, 대통령 언급도 있었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여야 모두 오늘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를 했죠.
3: 네, 오전 국민의힘이 먼저 투표지 부족 사태와 항의 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 과정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요. 민주당도 조금 전 접수를 마쳤습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이제 그 기간과 대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두고 협상할 전망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건데 다만 이번 사태 해법을 두고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건 민주당이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는 사전투표 폐지에 재선거 주장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만큼 자칫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2: 네, 지방선거 이후 결과를 놓고 양당 모두 당권 싸움도 불붙는 분위기라고요.
3: 네, 민주당은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겼지만 진선거란 냉담한 평가 속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시스템을 통해 선거 백서도 발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 패배 등과 관련한 책임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 변수입니다. 당장 아침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도부 일원을 으로서 이번 선거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추워져야 소나무와 전나무의 절개를 알게 된다며 김한길 안철수식은 진부하다고 지적하는 등 개파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민석 총리와 국회에 복귀한 6선 송영길 의원, 당내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도 출마가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장동 이종현 대표 버티기가 고민입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도 장 대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잠시를 보라며 즉답을 회피했는데요. 일단 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개혁파로 분류되는 김도읍, 개파색이 옅은 성일종 의원이 당선될 경우 장 대표 거취 요구는 더 커질 거로 보이지만요. 장동혁 지도부 일원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선택을 받는다면 무리한 축출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이런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4: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2: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였던 이곳에 모이기 시작한 지 어느덧 나흘째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이곳에 모인 시민들 숫자는 그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시위는 특정 단체가 주도하기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주말 사이 선관위 책임을 요구하며 재선거를 외치던 현장 구호는 오늘 들어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장비와 짐을 가지러 들어갔던 유소년 선수들을 둘러싸고 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입장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냐며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 네, 개표함은 아직 경기장 안에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개표가 끝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와 투표지는 아직 경기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경기장 출입구를 둘러싸고 봉쇄를 이어가면서 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 장소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강제 해산보다는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면서 한때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2: 네,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천선 아래로 폭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도 높은 환율에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요?
5: 네, 코스피는 장중 8,000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5%가량 떨어진 7,700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개장 5분도 되지 않아 20분 동안 시장에 매매의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후 3개월가량 만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거래일 종가지수보다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이후에도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지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8.37% 폭락한 7477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각각 3%와 6%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4.27% 내린 959로 출발한 뒤 낙폭을 더 키웠고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7%에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5.2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1,54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간 거래에서 1,550원 선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이 오늘 오전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전쟁 휴전이 흔들리면서 상승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02로 100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국내 주요 기업의 본사를 찾아 피지컬 AI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네, 젠슨 황 CEO는 인공지능 구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미래가 대단히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0: 이에 따라서 SK그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뿐 아니라 CPU와 AI 전용 PC 등 엔비디아 전 제품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양산은 AI 팩토리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까지 중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분야에서도 더 넓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젠슨황 CEO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를 찾아서 구광모 회장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LG 그룹과는 피지컬 AI와 AI 인프라, 모빌리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LG는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로봇의 눈 역할을 할 광학 부품을 비롯해 로봇 부품과 산업용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냉각과 열 관리 솔루션 등 AI 인프라 역량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키워가게 됩니다. 황 CEO는 AI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변동성이 찾아오든 그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이고 투자자라면 다음 주를 생각하지 말고 10년 뒤를 바라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 오후에도 바쁜 일정이 계속되죠?
0: 네, 그렇습니다. 젠슨황 CEO는 잠시 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찾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이 접목된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자율주행 등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는 이곳 네이버 본사에서 이해진 의장과 만납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네이버와 어떤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도 오늘 저녁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젠슨황 CEO는 오늘 저녁 서울 신라 호텔에서 로봇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곳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추가적인 반도체 협력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YTN 박견입니다.
1: 7년 만에 방북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2: 핵 보유는 절대 불퇴라고 못 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잠시 뒤 회담에 나설 예정인데요.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3: 네, 베이징입니다.
2: 네, 시진핑 주석 국빈 방북 일정이 시작됐죠?
3: 네,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각으로 정오쯤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자 시 주석의 첫 출국 외교 일정인 만큼 펑리위안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평양 거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대형 초상화가 걸리고 중국과 북한 깃발이 나란히 달렸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일성 광장에 준비 중이던 환영식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엔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과 공연 관람 등 사교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피로 맺은 북중 충선은 친선은 불패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패권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며 북한과 공조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혼란한 국제정세는 두 나라의 전투적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1: 네, 겉으로는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다고요.
3: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일 우라늄 농축시설에 이어 6일엔 미사일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발표를 거짓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 방북 때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것에 대한 사전 견제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미리 조율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할 텐데요. 반면 중국은 오는 9월 방미 일정을 의식해서라도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순 없습니다. 또 북핵이 한미일 군사 공조의 명분이 되고 그것이 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합니다. 다만 최근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란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0: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정권의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2: 일단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3: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입니다.
2: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1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위협, 그리고 국제질서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그리고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 이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냈고, 그것을 오늘 이 대통령의 이 뒤에 이 걸개 그림에 보면 대체불과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이런 그 글이 써 있었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다시 세계의 그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복귀하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낸 지난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김기웅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4: 저는 좀 좋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요. 무엇보다도 과연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뿐이 있고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3: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4: 조금 언급을 했는데, 본인의 공소시효 특검 관련해서 저는 이거 다른 것 떠나서 이건 죄명 지우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문제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프레임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좋다고 하시지만 결국 코스피 8000에서 오늘 어제 그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이제 빚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부동산 문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얘기는 시장 없다고 했지만 매매가도 오르고 있고 전월세 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지만 성공은 정부가 하고 비용은 그럼 서민들이 치르는 겁니까? 실질 소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민생의 삶은,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1: 자, 아주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당연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 되게 주목받던, 그 관심이 갔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여당에 대한 좀 아쉬움을 드러낸 듯한 발언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2: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저희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22년 지방선거의 결과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또 이길 수 있었던 선거들을 패배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언급을 주셨다. 특히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이긴

0: 민주당, 또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그 강한 민주당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야당의 입장이었던 상황과 지금의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 사실 당의 역할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에둘러서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일 때는 창의 역할을 잘 하는 것, 그래서
1: 네.
0: 반드시 그 경쟁 상대에게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이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는 그릇의 역할, 특히 포용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 주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그런 좀 담는 포용의 그릇의 한계를 보였던 민주당을 좀 따갑게 매섭게 질책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반응으로 저는 이해가 되던데, 대통령께서 뭐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도 이와 뭐이 비슷한 취지로 뭐 이제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다음 이번 이제 돌아오는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2: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 뭐,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뭐,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1: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닌가라며 반성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3: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몇십 명이 못했는지 몇백 명이 못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은 저렇게 열몇 명이 못한 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주권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선관위가 권위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 사전투표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표소에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찍혔는지 봐달라고 하니까 그 선관위 직원이 뭐라고 했죠?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상관없다,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지도 않고 봤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히 무효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만약에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자라고 해서 그게 원칙상 무효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효 처리를 하면 아, 선관위가 원칙에 의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갔는데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20몇 군데인 줄 알았더니 50군데 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한 말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열몇 명이 잘못 투표한 거,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재선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거기에 있는 20, 30대들의 목소리가 맞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들의 어떤 사안을 보는 엄중함과 대통령의 인식의 갭이 굉장히 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초과 이윤, 또 부동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2: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수요 공급

0: 꿈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재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거주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1: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대통령께서 옳은 방향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유는 다른 것이다. 이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혼용돼서 사용되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측면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초과 세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 이익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 먼저 국가의 빚을 갚자, 또는 투자에 먼저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삼성전자의 노조가 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그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1: 네.
2: 이제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잘 마무리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논의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것이 우리 국내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자. 논의하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함께 얘기하자는 말씀은 뭐 원론적으로 굉장히 취지에 부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의 향후 AI 사회로 지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국가의 초과 세수들을 잘 균형 있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함의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때문에 표가
2: 네.
1: 갈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2: 예.
1: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 집값 잘 막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좋은 영향이다. 제가 실은 4개월 전부터 저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금이란 게 단순히 세금 더 많이 낸다, 덜 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한채 마련을 했을 때그집한 채라는 게 인생의 결혼하는 문제, 아이를 낳는 문제, 집을 어떻게 보면 사는 문제, 대출을 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전세를 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대출 제대로 못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전세 끼고 못 사게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나의 선택권이나 그런 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 인생에 제발 태클이나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강남의 한복판,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난 다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반대로 하셨잖아요. 심지어 정부 얘기는 시장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는 시가 마르고 있고 지금 월세는 서울이 평균에 1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 정책이란 것들은 결국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꺾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꺾는 정책,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고 더센 세금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과 맞서겠다는 태도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이냐, 이 부분. 사실 뭐 평가들이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뭐잘 입장을 표명하셨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그이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실들을 어떻게 처리

0: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 경찰 이런 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야당이 반발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특히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이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한 처리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특검이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제 말씀 주신 것, 그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이 특검의 그 목적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아무런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또는 밝혀낸 잘못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잘못된 조작 기소가 분명하게 있었다 그러면 기소를 취소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소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안들이 발견되지 못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에 대해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에드피아.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교통안전 1분 턱.
1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0: 유정아.
1: 필요할 때 확장돌봄.
2: 난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0: 아빠 늦게 와도 돼.
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 주말에도 긴급 돌봄.
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8년 차이고요. 아내는 대형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약속도 많아졌고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더라고요. 휴대폰을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어떤 남자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더군요.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라는 메시지가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바람 피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하자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이거 우리 상담하다 보면 느낌부터 온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2: 네, 다들 보통은 분위기상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네.
2: 예를 들면 갑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
1: 네.
2: 아니면 휴대폰을 유달리 많이 본다. 아니면 야근 일정, 외박 일정이 많아진다든지.
1: 네.

0: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보이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즉 배우자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곧바로 와 닿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약간 육감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상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상대방한테 따져 묻는 거랑 이제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소송을 하려면 느낌이 이상했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증거가 필요하죠.
0: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 핸드폰의 내용을 가져오시는 게 가장 많습니다. 뭐 네. 통화 기록이라든지 대화 내용 아니면 사진이 찍혔다든지 핸드폰에는 요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어서요.
1: 네.
0: 그 해당 자료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자료를 가져오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만나는 사진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거의 핸드폰 자료가 대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죠. 뭐 사랑해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아니면 뭐 다정하게 이제 찍은 사진 뭐 누가 봐도 부정행위구나 하는 자료들이 핸드폰에 거의 많잖아요. 다만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핸드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방 폰에 몰래 어플들을 설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1: 스파이 앱 이런 거요?
0: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런 경우는 좀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부부 사이인데 뭐 이렇게 증거 수집하는 거 큰 문제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휴대폰 잠금 장치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확인하는 거 불법이 될 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께서 왜 그게 불법이냐고 물어오시거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마련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1: 네, 그렇긴 하죠.
0: 네. 근데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만약에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봐서 비밀 침해나 정통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이제 부부간에 공유하거나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이 쓰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뭐 비번을 공유하거나 패턴을 공유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질까요?
0: 네.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포괄적으로 모든 핸드폰의 내용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과거에 어느 시점에 알게 된 비밀번호라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서요. 언제든 모든 범위를 보아도 괜찮다는 허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들키기 싫은 부분이라서 허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듯 합니다.
1: 네, 이제 판례가 약간 그런 태도인 거죠.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이게 있을 때 이거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수는 있는 걸까요?
0: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1: 네.
0: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1: 네.
0: 그 해당 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같은 경우에는 통비법이라고 하는 법에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0: 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1: 네.
0: 이 사건에서는 자료 수집의 방식에 있어서 침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위라고 보면서 증거로 채택하여 네, 부정행위를 인정하긴 하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이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 문제되는 뭐 패턴이나 이런 거 이제 몰래 들어가서 뭐 문자 메시지 본거 이거는 증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외도는 배우자의 행동 변화로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비밀 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접근이 허용된 상태인지는 또 별개로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 수집된 증거 자료 있다라고 했을 때이 자료 모두 다 재판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침해 정도랑 수집 방식에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졸음 쉼터에서 여자 화장실 줄이 길자 일부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성범죄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어떨까요? 성폭력 처벌법상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훔쳐볼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처럼 줄이 너무 길어서 급하게 이용하려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봐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하현상의 문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 내내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인데요. 저녁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 동해안 등 동쪽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겠고 모레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요.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구간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이후 군자교에서 장안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에서 종암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진 상태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묵동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맡게 됩니다.
2: 네, 우선 경찰은 합수본이 꾸려지기 전까지 예정된 조사를 절차대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성훈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검경 합수본이 꾸려진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합수본을 이끄는 본부장 등 지휘부를 공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합수본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합수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럼 합수본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경찰 조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3: 네, 경찰은 우선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2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조사에 앞서 선관위가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돈까지 빼앗은 직무유기이자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 조사 내용은 합수본이 구성되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모두 4,700여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자체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숫자는 모두 4,726장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선 모두 3,912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송파구의 투표지 부족분이 1,965장, 성북구가 791장, 강남구 665장, 광진구는 436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인천의 투표용지 부족분이 404장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에서 137장, 부산이 125장, 울산이 81장, 경남 창원이 67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2: 시위 현장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4: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하지도 선동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5: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꾸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6: 사람이 없어서
5: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4: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7: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인지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4: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코스피가 한때 8% 넘게 폭락하면서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2: 네, 천선 아래로 폭락한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높은 환율에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요?
6: 네, 코스피는 장중 8,000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7% 가까이 떨어진 7,600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개장 5분도 되지 않아 20분 동안 시장에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후 3개월가량 만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거래일 종가지수보다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이후에도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지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8.37% 폭락한 7,477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600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급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순매

0: 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각각 4%와 7%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4.27% 내린 959로 출발한 뒤 낙폭을 더 키웠고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8%에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외환당국이 메시지를 냈다고요?
0: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5.2원으로 출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는 10원 넘게 내려서 153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에는 1550원 선을 넘나드는 높은 환율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전쟁 휴전이 흔들리면서 상승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중국 CCTV와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오늘 정오쯤 평양공항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비행기에서 내린 뒤 양 정상이 악수했고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공항에는 시 주석 도착 전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렸습니다.
1: 시진핑 주석이 방북 일정에 맞춰 북한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2: 세계 다극화를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북핵 문제를 묵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3: 북한 노동신문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일정에 맞춰 관련 소식으로 일면을 채웠습니다. 시 주석도 2,500자 남짓한 기고문을 통해 7년 만에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면서 세계 다국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대외정책에 북한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북중 정상회담 앞두고 전통적 신선제국 관계 강조하면서 됩니다. 그런 회담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3: 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시 주석 방북 직전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핵화 의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5: 핵 보유국 지위를 일정 부분 묵인해 주면서 오히려 핵을 가진 북한은
6: 임을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5: 방파 전선에 적극 동참시키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다음 달 체결 65주년을 맞는 북중 우호협조 상호 원조 조약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은 북중관계에 대해선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전통적인 친선은 언제나 불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북중 간 경제협력 고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우리나라를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주말 사이 광폭 행보에 나서며 국내 기업과의 협력 전망을 밝혔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검은 월요일에 빗댈 만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북한을 찾았는데요. 전문가들과 관련 내용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먼저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코스닥도 역시 폭락세가 커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저희가 이제 관련 소식을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질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젠슨 황 최고 경영자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도 이제 뭐 공개 행사는 라이브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 방문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 지난번에 그 젠슨 황의 생각하고 이번하고는 조금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뭐 알고는 있었겠지만
4: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입니다.
2: 엔비디아의 어떤 AI 공급망 이제 여기에서 핵심 신장군은 분명한데 이제 단순하게 HBM이나 이게 아니고 산업 전략 전반을 좀 같이 가보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뭐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피지컬 AI라든가 AI 팩토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전부 확산이 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 메모리 공급 기지에서 이제 산업 파트너, 전략 산업 파트너 국가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젠슨 황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미국의 좀 규제, 그 수출 규제를 풀어야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그 우리 제품을 확산하고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고 갈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공급자이면서 소비재, 소비처로서의 한국, 한국이 또 급격하게 AI 분야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의 의미는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가장 강력한 설계 중심의 AI 설계자가 이제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삼아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단초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념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젠슨 황 CEO가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케줄이 지금 가능한가 싶은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SK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LG전자, 현대차그룹이 잇따라 방문을 했고요. 또 네이버, 삼성전자까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태원 SK 회장과 그 기자회견으로 이제 협력 내용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십니까?
5: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젠슨 황의 행보는
4: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5: 먹고 소주 먹고 맥주 먹는 어떤 대중과의 친화 그리고 그 인공지능 분위기를 전 세계 국민들한테 특히 한국 국민들한테 확산시키는 이미지 빌딩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부터 사실 회사 방문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시작됐거든요.
0: 네.
5: 그중에서 이제 단연 돋보이는 게 SK와의 특별 성명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SK 본사가 이 서린동에 있는데 서린동 최태원 회장 집무실까지 찾아 들어가서 공동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이 젠슨 황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다.
0: 네.
5: 네 가지 선물 보따리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0: 네.
5: 그 선물 하나하나가 인공지능, 아니 산업의 지평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새 기술, 신기술 어떤 비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어느 정도 로봇이라든지 하드웨어를 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중국은 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스톱할지도 모르고 또 중국과의 관계 아직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빼고

0: 사람 머리도 계산하는 빨리 하는 사람 있고 기억하는 머리가 있는데 그 기억 부분을 SK 하이닉스가 채워줬거든요.
1: 예.
0: 이른바 HBM. HBM이 하이 본디지, 하이 밴디지, 그러니까 고대역 반도체인데 지난 금요일 날 홍대 입구에서 그 삼겹살 먹으면서 막 던져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HBM 그 과사였습니다. 이번에 SK가 특별 주문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HBM만 공급하면 반도체 팔고 이런 1차원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젠슨황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사업을 거대하게 확장시키려는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인공지능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던 디지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인공지능을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이제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1: 네.
0: 사람처럼 걸어다니면서 인공지능 기능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한국이 딱 적합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PC, 그동안에 GPU라는 엔비디아 기계는 공장의 실험실용에만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PC용으로 나오는데 PC용 메모리 만들어줄 때도 역시 SK밖에 없다. 또 SK와는 그 인공지능 팩토리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같이 한다. 그야말로 전방위 협력인데요. 이 정도면 협력을 떠나서 거의 동맹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SK는 물론이고요. 그 밖에 다른 회사, 오늘 네이버 주가가 많이 뜨고 있는데,
1: 예.
0: 네이버, LG전자, 또 두산 로보틱스, NC소프트, 크래프톤, 이 하나하나 시간 부족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만은,
1: 예.
0: 그 젠슨황의 네 가지 선물 보따리를 한국이 소화하면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에서 한국이 그동안에는 수동적으로 물건 몇개 팔던 데서 이제 인공지능을 같이 끌어가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었다.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자, 저희가 저 앞서 이제 젠슨 황 CEO가 현대차 그룹 사옥을 찾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현장 화면이 조금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대기업을 방문을 하고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지만 사실은 이번에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도착하자마자 페이커라고 이제
0: 그렇습니다.
1: 유명한
0: 예.
1: 게이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0: 그렇습니다.
1: 그 만난 장소도 PC방이었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그 게임 회사 김택진 대표죠. 게임 NC소프트 대표, 그리고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을 만나는 자리도 PC방이었어요.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한국 PC방에 관심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0: 사실요, 제가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 당시에 아기들 키우면서 젠순왕을 엄청나게 저주했습니다.
1: 저주했다고요?
0: 예,
1: 네.
0: 젠순왕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 직경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매일 게임만 하는 겁니다.
1: 예.
0: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부 반도체가 젠순왕,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젠순왕이 없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게임을 안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공지능이 나왔고요.
1: 네.
0: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미래를 개척한 젠순왕의 그 사업의 눈, 또 비즈니스 역량이 상당히 존경스러운데요. 왜 게임 회사를 갔느냐?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흑자 난게 얼마 안 돼요.
1: 예.
0: 그 적자 날때 살려준 게 한국의 게이머들입니다. 그래서 용산에 굉장히 방문 많이 했고요. PC방 안쪽에서 캄캄한 속에서 막 게임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엔비디아를 있게 했고, 또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엄수사원이라고 자기에게 은혜를 준그 근본을 찾는 그런 그인 동시에 여전히 지금도 이 PC방의 게임은 바로 젠슨황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과의 연결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네.
0: 특히 지금 크래프톤의 장병규 회장 역시 또 PC방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1: 예.
0: 장병규 회장과 그러니까 크래프톤을 통해서는 게임 문제뿐만 아니라 AI 팩토리를 같이 만든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의 뿌리는 PC방이고 게임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좀 못하던 시절 얘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작은 데서 큰 구로 이어가는 그런 젠슨 황의 리더십. 정말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2: 사실상 지금 뭐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 그 기업들

0: 트럼프를 거의 뭐 동맹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할때그 방중에 동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동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 기본적으로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전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 않,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자생력만 키워주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200 같은 그 소위 AI 칩도 그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이제 수출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도 그게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안 산다. 자꾸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나 그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도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 아낀 부분에 대해서 젠슨 황은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아, 이거를 중국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그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설계한 소위 이 아주 고성능 GPU를 TSMC라는 대만 업체에다 줬더니 그걸 구동하려면은 HBM이 필요하단 말이죠. HBM은 한국밖에 지금 거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구도에서는 장기적으로 GPU가 됐든 CPU가 됐든 메모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 과거처럼 그거 팔아라라고 해가지고는 한국도 이게 이제 잘안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을 같이 가보자. 미래 전략 산업의 차원에서 같이 가보자라는 그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사실 실질적인 AI 동맹이죠.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걸 마땅하게 할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 파운드리는 약하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본 메모리가 있으니까 파운드리가 더해지면 이 상승 효과를 훨씬 많이 거둘 수가 있다. 그럼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사실은 이 젠슨 황이 대만 출신입니다. 그 대만에도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그런데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만이 이거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2: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와 많은 이제 앞으로 협업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CEO들은 이렇게 오면은 뭐 협업 맺고 이런 그 MOU 맺고 뭐 이런 절차들일 텐데, 이 젠슨 황의 그 행보를 보면은 거의 연예인급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많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 뭐 프로야구 시구를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일각에서는 일부겠습니다만은 좀 이게 쇼맨십 비즈니스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1: 저는
2: 있더라고요.
1: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말이라는 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게 산업 외교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로이터통신 같은 데서는 charming push라는 말을 썼어요. 매력 공세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지명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 인지도를 올리면서 엔비디아가 한국을 전략 파트너 국가로 선택을 했다라는 이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데는 저런 그 행보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까지는 좀 놀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그리고 이게 또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한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0: 이렇게 이제 젠슨 황 CEO가 방한을 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도 그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검은 월요일을 방불케 하는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거든요.

0: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1: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뭐 전순환 탓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인공지능 또 반도체 관련 주가가 좀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요상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용 보고서인데요. 예상보다도 훨씬 뜨거운 전쟁 상황 속에도 사람을 너무 많이 고용을 한 거예요.
2: 네.
1: 자, 가뜩이나 지금 미국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전쟁 때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금리가 안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고용 보고서였거든요. 우리가 고용이 좀 침체하니까 전쟁 때문에 많이 파괴됐잖아. 그러니까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좀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고용 보고서마저 너무 뜨겁게 나오니까 이제는 아니야. 무조건 이제는 금리 인상이야.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증권시장 금융시세에 관해서는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돈을 줄인다는 거고 또 돈을 빌린 사람들은 당장 이자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반도체 회사들 지금 아직 흑자 내는 회사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요. 그런데 엄청난 금융 비용을 들여다가 지금 미래의 기대, 앞으로 잘 될 거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를 올린 바람, 그럼 1차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지난 주말에 무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세계에서 잘 나가는 30개 회사 평균 10.23% 떨어졌습니다.
2: 네.
1: 심지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가장 비슷하다는 메모리 반도체 퉁향계라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13%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떨어지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좀 약과예요.
2: 네.
1: 물론 이게 그 일시적으로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버블이 붕괴돼서 그야말로 금은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어려울지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중대한 분기점에 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젠슨 왕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2: 네.
1: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GPU만 팔아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부가가치를 대폭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가 네 개의 선물 보따리로 그 새로운 사업 우상으로 그 파트너로 한국을 찍었다. 자, 지금 앵커님이 그러시는데요. 저 쇼맨십이 아니냐.
2: 네.
1: 이분이 정치인도 아닌데 한국에 와서 쇼 부려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나라 비즈니스맨, 우리나라 재벌 총수님들 정말 배워야 됩니다. 시장의 지지를 받겠다는,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특히 인공지능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어요. 인공지능 나오면 이상한 기계 나와가지고 일자리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런 공포도 있거든요.
2: 네.
1: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젠슨 황은 인공지능 잘 되면 다 같이 잘 산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전폭적인 지지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돈을 조달해오는 게 훨씬 잘 됩니다. 마케팅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매우 중요한 신의 한 수다. 이거 누가 기획했느냐? 딸이 기획했습니다.
2: 네,
1: 매디슨 황인데 그 딸이 바로 직전의 직장이 어디냐? 바로 루비똥 마케팅 총책임자예요. 아주 정교하게 한국 국민들의 감정까지 다 감안해가면서 거기서는 삼겹살도 등장하고 또는 삼계탕도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그 시장을 정말로 진심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마케팅 전략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오늘 우리 증시 폭락이 이제 미국의 어떤 영향도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그 항공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도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제가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2: 네.
1: 상장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자기들끼리 장사해오다가 이제 뉴욕 증시에 자기들 제품 올려놓고 다 같이 삽시다. 자, 이게 기업 공개 상장인데요. 이 규모가 현재 약 130조. 13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분의 1 되는 엄청난 한 회사가 세계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상요.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빼간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많이 IPO를 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빼갔던 회사가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석유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코가 지금의 스페이스X보다 훨씬 적어요. 적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코가 돈을 쓸어가는 바람에 예. 뉴욕 증시가 아람코 공모주 청약 이후에 3개월 동안 20%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공모주 오면 주가 떨어진다. 근데 스페이스X가 또 상장을 해? 예. 뭐 이런 공포도 같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생중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조금 전에 이제 서울 양재동 현대차 그룹 사옥을 찾아서 로비의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정의선 회장과 회담을 마치고 협의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또 포즈를 취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 네, 정의선 회장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엄지를 치켜들고요. 예. 지금 두 사람 양쪽에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쪽에서 개발을 했던 스팟 그리고 지금 모베드로 보이는데요. 지금 로봇들과 함께 사진 촬영으로 오늘 현대차 방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임직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서 지금 젠슨 황 CEO의 행보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2: 예. 지금 로봇에다가 직접 이제 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3: 예.
2: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상당히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지금 사인하고 있는 그 로봇이 이제 모베드라는 예. 로봇인데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랩에 개발한 AI 기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로봇이라 상당히 좀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선 회장도 함께 그 사인을 남기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시고요.
2: 예. 오늘 현대차 그룹 이 본사 사옥에서는 투어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전기차 충전 로봇 그리고 관수 로봇, 스팟, 모베드라고 하는 이 현대차에서 내세우는 네 가지 이 로봇에 대한 투어, 그러니까 직접 이제 예. 시연이나 이런 것들을 젠슨 황 CEO가 직접 보는 거였죠.
3: 예. 예. 지금 그 젠슨 황 CEO가 사인을 하고 있는 로봇은 보안 로봇, 스팟이라고 이름 붙여진 보안 로봇입니다. 예. 그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인데 지금 이 스팟이란 로봇이 현대차 그룹 이 본사에서 건물 곳곳을 순찰을 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예. 자, 이렇게 이제 두 CEO가 사인을 마치고 앞서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어깨 동무를 하는 그런 또 친밀감을 보여주기도 과시하기도 했는데 지금 마이크 앞에 젠슨 황 CEO가 다가갔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Is this open?
5: Yes.
4: Well, I'm delighted to be here. ES and I are very good friends, very dear friends. Our two companies have been forming a deeper and deeper partnership over the years. It started in self-driving cars, and our partnership in mobility is expanding. Today, self-driving cars, tomorrow, robo-taxis, and autonomous mobility of all kinds. Hyundai is incredible at manufacturing, incredible at mobility, incredible at heavy industries, manufacturing at extremely large scales.
6: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대자동차 그룹 양재의 사옥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따뜻하게 맞아준 것과 보내준 모든 환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두 회사는 매일 더 많은 일을 함께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업이고 현대차는 모빌리티 분야의 거인이자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AI와 현대차의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며 모빌리티의 미래를 바꾸고 동시에 로보틱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4: And we have many exciting projects to do that we look forward to telling you more about.
6: 황 CEO는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기술력과 엔지니어링 역량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7: 15년 전에
6: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입니다.
7: 그때는 이제 게임 쪽을 많이 하셨었고
8: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이였고 지금의 오늘에 와서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같이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매우 영광이고 저희가 더 사람에게 휴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은 결국 엔비디아는 필수 불가결하고 가장 저희한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서도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눴고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또 새만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가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AI 그리고 로보틱스가 들어가서 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만약에 같이 조인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엔비디아에서 같이 조인을 해서 더 완벽한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더 많은 자료를 공급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젠슨 황께서 회장님께서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8년 차이고요. 아내는 대형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약속도 많아졌고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더라고요. 휴대폰을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어떤 남자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더군요.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라는 메시지가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바람 피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하자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이거 우리 상담하다 보면 느낌부터 온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1: 네, 다들 보통은 분위기상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0: 네.
1: 예를 들면 갑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
0: 네.
1: 아니면 휴대폰을 유달리 많이 본다. 아니면 야근 일정, 외박 일정이 많아진다든지
0: 네.
1: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보이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즉 배우자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곧바로 와 닿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약간 육감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상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상대방한테 따져 묻는 거랑 이제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소송을 하려면 느낌이 이상했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증거가 필요하죠.
1: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 핸드폰의 내용을 가져오시는 게 가장 많습니다. 뭐 네. 통화 기록이라든지 대화 내용 아니면 사진이 찍혔다든지 핸드폰에는 요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어서요.
0: 네.
1: 그 해당 자료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자료를 가져오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만나는 사진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거의 핸드폰 자료가 대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죠. 뭐 사랑해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아니면 뭐 다정하게 이제 찍은 사진 뭐 누가 봐도 부정행위구나 하는 자료들이 핸드폰에 거의 많잖아요. 다만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몰래

0: 상대방의 핸드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방 폰에 몰래 어플들을 설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1: 스파이 앱 이런 거요?
0: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런 경우엔 좀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부부 사이인데 뭐 이렇게 증거 수집하는 거 큰 문제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휴대폰 잠금 장치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확인하는 거 불법이 될 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께서 왜 그게 불법이냐고 물어오시거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마련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1: 네, 그렇긴 하죠.
0: 네. 근데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만약에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봐서 비밀 침해나 정통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이제 부부 간에 공유하거나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같이 쓰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뭐 비번을 공유하거나 패턴을 공유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질까요?
0: 네.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포괄적으로 모든 핸드폰의 내용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과거에 어느 시점에 알게 된 비밀번호라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서요. 언제든 모든 범위를 보아도 괜찮다는 허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들키기 싫은 부분이라서 허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듯 합니다.
1: 네, 이제 판례가 약간 그런 태도인 거죠.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이게 있을 때 이거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수는 있는 걸까요?
0: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1: 네.
0: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1: 네.
0: 그 해당 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같은 경우에는 통비법이라고 하는 법에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0: 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1: 네.
0: 이 사건에서는 자료 수집의 방식에 있어서 침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위라고 보면서 증거로 채택하여 네, 부정행위를 인정하긴 하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이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 문제되는 뭐 패턴이나 이런 거 이제 몰래 들어가서 뭐 문자 메시지 본 거 이거는 증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외도는 배우자의 행동 변화로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비밀 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과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접근이 허용된 상태인지는 또 별개 로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 수집된 증거 자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 모두 다 재판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침해 정도랑 수집 방식에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졸음쉼터에서 여자 화장실 줄이 길자 일부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성범죄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어떨까요? 성폭력 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에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훔쳐볼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처럼 줄이 너무 길어서 급하게 이용하려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봐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하현상의 문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0: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강릉에서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강원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은 전국적으로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26도, 대구 24.2도, 광주 2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살짝 불고 있어서 얇은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내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 아직 도로 흐름은 괜찮은데요. 다만 점점 이동량 많아질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은 넉넉히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요. 반포대교 위로 강남 방향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작업 중인데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증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오늘 8% 내리면서 검은 월요일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8.29% 내린 7,484.41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08% 내린 911.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강제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5: 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의 대폭 하락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535원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이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검은 월요일을 맞은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8%에서 9% 정도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증시와 환율 소식 저희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에 대해선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6: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4: 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정권에 주는 경고로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이겼다는 평가와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은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퇴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사부 요인들과 오늘 오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자신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5: 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6: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서 관심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잘못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권한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우선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핵 관련 현안도 기자회견장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 즉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데 대해선 이란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갖고 공격했다면 자신들이 했다고 선언했을 텐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다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 게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상호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6: 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과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초격차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는 부담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월은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세제 개편 구상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선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랐지만 아직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5: 네, 코스피는 8,000을 넘어 7,500선 아래로 붕괴했고 코스닥도 9% 넘게 폭락해 1,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중반을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죠?
7: 네, 코스피는 전거래 종가보다 8.29% 내린 7,484로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폭락을 시작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20분 동안 시장에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지난 3월 9일 이후로 3개월가량 만입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 8.37% 폭락한 7,477까지 주저앉았습니다.

0: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거래일 종가지수보다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이후에도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급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렸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18%와 7.68% 하락하며 29만 5,500원과 191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4.27% 내린 959로 출발한 뒤 낙폭을 더 키웠고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장중 8.04% 하락한 921까지 떨어지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9.08% 하락한 911의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서 하락하는 추세였죠.
0: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원에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1555.2원으로 출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장했습니다. 1550선을 넘나드는 등 높은 환율에 오늘 오전에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전쟁 휴전이 흔들리면서 상승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7년 만에 방북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2: 네, 잠시 뒤 핵 보유의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요. 중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3: 네, 베이징입니다.
1: 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북 일정이 시작됐죠.
3: 네,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각 정오쯤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자 시 주석의 첫 출국 외교 일정인 만큼 펑리위안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20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김일성 광장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대형 초상이 나란히 걸렸고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백마탄 의장대를 비롯한 작은 열병식이 이어졌는데 이제 곧 정상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피로 맺은 북중 친선은 불패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패권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며 북한과 공조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혼란한 국제정세는 두 나라의 전투적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2: 네, 겉으로는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속으론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다고요?
3: 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방북에 앞서 우라늄 농축시설에 이어 미사일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발표를 거짓 유포 노름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비핵화 의제에 조율을 마쳤다면 국빈 방문 직전 이런 낯뜨거운 선전선동은 불필요했겠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껄끄러운 발언이 나올까 사전 견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할 텐데요. 반면 중국은 오는 9월 방미 일정을 의식해서라도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순 없습니다. 또 북핵이 한미일 군사 공조의 명분이 되고 그게 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합니다. 다만 최근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란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나흘째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 집회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4: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1: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였던 이곳에 모이기 시작한 지 어느덧 나흘째입니다. 취재진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이곳에 모인 시민들 숫자는 그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시위는 특정 단체가 주도하기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주말 사이 선관위 책임을 요구하며 재선거를 외치던 현장 구호는 오늘 들어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장비와 짐을 가지러 들어갔던 유소년 선수들을 둘러싸고 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냐며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 네, 그럼 개표함은 아직 경기장 안에 있는 겁니까?
4: 네, 그렇습니다. 개표가 끝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와 투표지는 아직 경기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경기장 출입구를 둘러싸고 봉쇄를 이어가면서 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 장소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강제 해산보다는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합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50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2-3일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표정이 중립을 지키기 어려웠다며 솔직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 이겼냐 졌냐 이건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 뭐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1: 네, 이길 곳을 졌다. 표정은 중립을 지키기 어려웠다. 상당히 대통령이 좀 솔직한 소회를 밝히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어떤 지역을 얘기한 걸까요?
6: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경남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보궐선거는 북구갑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전에 쭉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그 뭐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도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막판에 보수 결집을 해서 이제 결과가 뒤집힌 측면이 있고 또 북구갑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 수석까지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전재수 후보와의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전재수 후보의 조직 같은 걸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러면서 욕설 잘한다고 하면
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진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월요일 아침 바쁘게 흘러가는 출근길이나 등굣길 걷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 발걸음이 빨라지곤 합니다. 주변이 온통 분주하니까 나도 함께 급해지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강조한 거죠. 치열한 일상의 지혜, 우리 집 가계부에도 똑같이 통합니다. 남들 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하며 우르르 몰려가는 그 속도에 쫓겨서 불안해하기보단 지금 내 형편과 속도에 맞는 단단한 보험과 연금부터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주변 소음 완벽하게 끄고 우리 가족의 미래와 나를 지켜줄 확실한 재무 이정표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죠. 내 형편에 맞는 속도와 나만의 페이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뛰면 일단 우르르 뛰게 돼 있어요. 뭐 재테크도 그렇고 하다못해 아이 교육 같은 것도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울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지만 또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2: 그쵸.
0: 참 인생 마이웨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사실 요즘은 더더욱이 좀 이렇게 휩쓸리기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주말에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되게 신기한데 근데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나는 정보가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누가 주식으로 잘 됐대, 부동산으로 잘 됐대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좋겠다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SNS 특히 뭐 인별그램이나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뭘 찾아서 보잖아요. 계속 그것만 나와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주식 잘 된 사람 얘기를 보는 순간부터 계속 주식 잘 된 사람 얘기만 나오고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보기 시작을 하면 계속 그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개인화돼서 내 관심사를 보여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보여주니까 너무 거기에 갇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정보는 많은데 그렇게 그런 정보만 듣다 보니까 계속 그 겁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는 게 더 심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0: 알고리즘 속 세상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2: 맞아요.
3: 그러니까 자연

0: 일반인이 나를 찍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내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제 기준 잡기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면
1: 맞아요.
0: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아마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를 좀 잡아줄 중심이 필요하고요.
1: 맞아요.
2: 정말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이런 청정지대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재무청정지대 어디냐? 알짜 정보 알려주는 곳 어디냐?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곳,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다양한 재무 고민 해결해 보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돈 관련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FM 94.5MHz YTN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또 포털 사이트 다음 들어오시면요. 지금 라이브로 저희들 보이는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라이브 채팅창 통해 궁금한 내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쭉 함께 하시면서 아, 우리 집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다. 나도 1대1 맞춤 재무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8967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4세대 실손 전환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일이 바빠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는 5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장이 너무 안 좋아졌던데 전환하면 무조건 5세대로 갈아타야 하는 걸까요? 진작할 걸 후회만 되네요. 5세대 실손 나온다. 오히려 그러니까 나올 거야라고 예고하던 시기에는 5세대 실손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막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손 전환 미루고 미루던 분들이 이제 4세대 실비는 없는 거야? 5세대로만 무조건 갈아타야 돼?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전환하면 무조건 5세대 실비 가입하셔야 되는
2: 그쵸.
0: 거죠?
2: 그렇죠. 일단 5세대 실손이 이제 출시된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전환을 하게 되면 무조건 5세대 실손인 건데요. 제가 봐도 참 이제 5세대 실손 나온다는 말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0: 맞아요.
2: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절판 마케팅 할 새도 없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4세대 실손을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못해서 그대로 지나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뭐 바뀐 거는 그렇다 치는데 바뀌어서 보장이 어떻게 변경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5세대 실손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거 보장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4세대 실손과 5세대 실손 차이가 큰가요?
1: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클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예고편이 너무 길어서 본편이 시작하는지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바뀐다 했었기
0: 맞아요.
1: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중증 질환, 즉 우리가 생각하는 큰 질병들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만 5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비필수적인 과잉 의료, 즉 굳이 안 해도 되는 치료를 너무 과하게 한다.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비중증, 즉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크게 아픈 건 아닌데 하는 항목들 중에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많이 축소돼.

0: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줄었어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일상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체감 보장의 축소 크기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축소가 됐길래 이렇게 느끼시는
0: 자,
1: 걸까요?
0: 일단 4세대 실손 의료비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 중증, 비중증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근데 5세대 실손 의료비에서는 중증일 때는 똑같이 5천만 원 한도로 70%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비중증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1: 많이 줄었네요.
0: 그렇죠. 그리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도 한번 입원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만 그리고 한번 통원했을 때는 2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즉 한도가 연간 한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언제? 비중증일 때. 그리고 이게 제일 큰데요. 자기 부담률이 비중증의 경우에는 50%입니다. 즉 절반은 내가 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이 분리돼서 나오면서 보장이 되게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0: 맞아요, 맞아요.
1: 같아요. 모두 다 불만을 갖고 계시는 대목이 여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보장이 넓은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이 5세대보다는 소비자한테는 더 유리하다. 1, 2세대 갖고 계시다면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유지하셔라. 이렇게 권하시는 게더 맞겠네요.
2: 일단은 이 1, 2세대 등의 실손 보험은 이제 5세대 실손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당연히 보장이 넓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무조건 예전 과거 실비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5년 말 14개사의 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몇 퍼센트의 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을까요? 1번 35%, 2번 50%, 3번 65%.
1: 상당히 애매합니다. 객관식인데도 잘 모르겠고.
0: 보기를 되게 잘 냈어요.
1: 그러니까 핵심은 실손보험은 가입을 했는데 별로 병원 안 다니고 몸안 아파서 실손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안 받는 사람의 규모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저를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 이렇게 병원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 한 절반 정도? 2번.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2: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1: 더 많아?
2: 3번 65%예요. 그러니까 25년도 말에 이제 우리 보험사 14개사의 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받지 않고요. 보험료만 납입을 하고 있고요. 보험금에 이제 보험금을 많이 받은 그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예전 1, 2세대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실손 의료보험 특성상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병원비를 많이 보상받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가입자가 얼마나 보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5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은 되게 저렴하다. 즉 1, 2세대 비교하면은 뭐한 50%. 4세대에 비교해도 30% 저렴하다라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나는 굳이 치료 많이 안 받아. 그리고 나는 나 도수 치료도 별로 안 받는데 뭐 1년에 한두 번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손 보험료가 비싼 게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더 도움이 클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10명 중 6.5명이 보험만 가입해놓고 보험금 청구 딱히 안 하고 있는데 3.5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보험을 활용하되 여기서 너무 과잉 청구가 일어나니까 보장도 좀 줄어들면서 뭔가 소비자가 생각하는 실손보험의 메리트와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해주신 그거거든요. 도수치료. 이게 사실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고 웬만한 정형외과 가면 일단 도수치료 받고 가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 치료라고 그럼 보면 되는 걸까요?
2: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도수 치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수 치료는 진료비 구조가 뭐 크고 의료기관별의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 비급여 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급여 치료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 가면 8만 원, 여기 다른 병원 가면 20만 원. 뭐 도수 치료 가격이 굉장히 상이했거든요. 근데 6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급여 치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1: 관리급여는 어떤 말일까요?
0: 그렇죠. 사실 저도 되게 낯선 단어예요. 근데 이게 관리급여라는 게 뭐냐면 먼저 포인트는 급여다. 급여라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치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관리급여라는 건 뭐냐면 다른 급여 항목들이랑 달리 본인 부담률, 즉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병원마다 보험 이 병원비 자체가 치료비 자체가 상이한 게 되게 큰 문제였는데 아예 국가에서 이걸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도수치료 가격이 43,850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1: 정찰제예요?
0: 네, 네. 어느 병원에서는 10만 원, 어느 병원에서 20만 원 이게 이제 없어요. 대신에 이제 환자들이 본인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95%예요. 즉 급여로 처리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는 하되 부담을 좀 더 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3,850원이지만 환자분들이 내시는 거는 약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초반대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관리급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으면 뭐 1년에 100번이건 200번이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반 환자, 즉 비중증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1년에 15번까지만 가능하고요. 또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서 이거 재활치료까지 필요해요 하는 분들은 횟수가 더 늘어서 1년에 총 24번까지만 치료할 수 있게 국가에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급여로 바뀌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 아, 실손보험하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로 그 도수치료.
0: 맞아요.
1: 7월부터는 도수치료 가격이 회당 43,850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연간 횟수까지 딱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걸로 인한 논란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고민이 더 많아져요. 체감상 그동안 3세대, 4세대 보장받는 그런 금액하고 5세대가 많이 달라졌고 이런 항목들도 달라져서 뭘 어떻게 선택해야 돼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최선일까요?
2: 그러니까 결국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실손보험료를 낸 돈과 돈을 보험사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치료가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아마 고령이 될수록 예전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1: 보험료 때문에 그럴까요?
2: 그렇죠.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은요. 실손보험의 제도 안에 재가입 주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13년도 4월 이후 가입자들은 이미 그 실손을 유지를 못하고 다음 버전의 실손으로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전의 가입자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분들은 보험료 인상 때문에 언젠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1: 결국에는 누구나 다 전환 실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0: 그렇죠. 이게 사실 5세대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시고 똑같이 선택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대가 바뀐다라고 해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상 비율이 달라지는 거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중증, 즉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들도 다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서 보험료도 좀 덜 오르게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더 보장을 받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상황하고 뭐가 맞아 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사실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실제 지금 내 보험을 담당해주고 있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통해서 의논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후회를 제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사실 모든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고 이야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실손보험은 갱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갱신 주기 도래해서 보험료 오른 거 보면 고민이 첫 번째로 돼요.
0: 맞아요.
1: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연간 내가 보험료 지출한 거에 비해서 별로 타서 쓰는 것도 없는데 보장이 더 줄어들어? 그럼 이거 유지해야 돼? 라는 고민이 들지만 실손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쓰는 병원비 지출을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언제 어떻게 큰 수술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유지하셔야 되는 게 실손보험인데 그걸 부담스럽게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정말 병원 많이 다니는 분들 아니라면은 좀 저렴한 전환 실손 5세대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제 오랜 고객 친구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보험 상담 소개를 받고 2년이 된 지 약 10여 년이 된 친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겹치면서 정말 저와의 마음 나눔이 한층 더 두터워졌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라디오 하는 걸 아니까 그냥 어떤 분들한테는 응원은 어떤 분들한테 위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부탁을 했어요.
0: 10여 년 된 인연의 고객분 사연이다. 일단은 서민정 팀장님 멘트에서 애정이 엄청 많이 느껴져요.
2: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내용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참 좋다 이 생각을 들었던 게 왜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것도 시간인데 서로 공유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관계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되는 거죠.
0: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 20대 중반에 재무 상담으로 첫 소개를 받아서 인연이 됐고요. 근데 그때는 하는 일이 좀 달랐어요. 수술방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가, 필라테스 이런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월급의 일부 금액으로 계속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서 지금은 요가원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전에 결혼까지 해서 지금은 30대 중반의 어엿한 대표님이신데요. 근데 작년 겨울에 시련이 좀 찾아왔습니다.
0: 왜요? 무슨 일이실까요?
2: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요. 12월 달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여기서 좀 애정이 또 느껴지는 게 남편분한테 처음 알렸고요. 두 번째로 알린 게 서민정 팀장님이었다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사실은 저의 가까운 지인분이나 고객들의 암진단금이 계속 이어져서 저 역시도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겨울에 소식을 들었는데 일단 좀 놀랐어요. 왜냐면 아직 때 30대 중반이었고 그동안 건강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거기서 막 호들갑 떨면 막 울면서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다 잘 될 거니까 치료만 잘 받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0: 일단은 정말 제일 수술 잘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수소문에서 찾아서 예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을까요? 어떤 걸 도와주셨을까요?
2: 저는 사실 예상이 되는 게 저도 좀 약간 애정이 있는 고객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바로 그동안에 상담 정리해놨던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험 관련된 내용도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챙겨봤을 것 같아요. 보험금 체크를 먼저 하셨을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네, 맞아요. 돈 없이 치료받고 그렇죠. 수술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치료는 당연히 걱정 없이, 그렇죠? 정말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안심과 응원을 하고 저는 바로 당연히 보장 분석하는 거죠. 살펴보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일단 제가 마음이 너무 놓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연이 되고 서로 좋고 좋은 관계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이 평가받는다라고 보는 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어 사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0: 일단은 이분이 진단받으신 게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막 소외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이거든요. 서민정 팀장님이 관리를 해주셨다면 갑상선암도 일반암처럼 보험금을 잘 받아주셨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네, 저도 보험금 지급 내역을 나중에 같이 한번 봤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꼼꼼하게 잘 챙겼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긴 했는데요. 수술하시고 뭐 항암 치료 받으시고 했는데 사연자님이 받으셨던 보험금이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0: 와, 되게 많이 받으셨네요. 엄청 넉넉하게 준비를 하신 걸까요?
1: 그렇죠. 물론 잘 준비를 했는데 20대 중반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중간중간 보험 점검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판매가 됐지만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았을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보완을 좀 했는데요. 한창 우리 유사암 가입판도 높았을 때 있었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때 암진단금을 일단 준비를 추가적으로 한 게 좀 도움이 컸고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금으로 5천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로 받았습니다.
0: 근데 암 수술비로도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갑상선암 수술비니까 이 또한 진단비처럼 일반 암 수술비보다는 좀 보험료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2: 맞아요. 방송 좀 오래 들었 듣고 계셨던 청취자분들은 유사암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암 수술비면은 유사암 수술비도 작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암 한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암이랑 같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있는데 그 수술비가 1호종 수술비, 즉 1종에서 5종 써 있는 것들 중에서 5종 수술비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은 어쨌든 종수술비를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 종수술비에서 5종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받으셨던 수술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유사암일 때 이렇게 좀 작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종수술비 얼마나 가지고 있지 이런 거 챙겨보셔도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서도 이제 암 수술비랑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비 지급을 하는 보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면 유사암일 경우에도 보상을 좀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의 어머님이 유방암 투병을 하셨던 터라서 암 관련 보장을 좀 두텁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일단 보험료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실손보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금도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족분들 모두 오히려 웃으면서 병원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었죠.
0: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서민정 팀장님의 오랜 인연이고 지인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늘 언제나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내 지인이다 생각하고 꼼꼼하고 촘촘한 설계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해요.
1: 아, 이 친구도 지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소개로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지인 같은 고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 제 생각도 그래요.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인데 잘 꼼꼼하게 챙겨줬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고객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건 제가 매번 매주 확인을 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민 사연 상담 도와주실 때 저도 전화 통화하는 걸 가끔 옆에서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정말 내 가족처럼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돈과 관련된 재무 플랜들 잘 짜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보험이 필요한 순간 제대로 도움받는 보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겪으셨다고 했는데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지만 보험금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저희가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추가해드릴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실손의료비로 치료비를 다 보상을 받으셨고 다행히 갑상선암이라 치료도 잘 됐고 추가적으로 받은 보험금이 8천만 원 넘는 금액이 생겼어요. 자, 아나운서님은 이 정도 목돈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0: 8천만 원이요?
2: 침을 꼴깍 삼키시는데
0: 그러게요. 저는 8천만 원 생기면 분산 투자해보고 싶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2: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30대 중반 부부신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근데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 낳기 전까지 좀 돈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사실 계획을 세우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차피 전세도 갱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목돈을 가지고서 과감하게 주택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과감하게 집 매매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을 사시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축하해야 할 일이 맞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는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갑자기 큰 목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 돈을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산을 만들면 더 값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러면서 부동산 매매를 권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온 자금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일단 예산을 정리하고

0: 현재 상황에 맞는 집을 구했고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일단은 암을 잘 발견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보험금도 잘 수령하셔서 건강도 회복하셨는데 집까지 이제 그 얻게 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그쵸.
1: 보험금 외에도 근데 결국에는 이 주택 매매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재무설계 전문가를 가까이 두고 뭔가 계속 이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2: 맞아요. 되게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해오셨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게 일단 보험 덕분에 혜택을 좀 봤어요. 근데 연금이라든지 저축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신 게 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 이게 일정치 않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납 상품들, 즉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상품들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다가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아왔는데 이것도 미국 주식형 그리고 또 인덱스 펀드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마침 타이밍이 되게 좋아서 이번에 집 구매하는데 그렇게 모아놓은 돈도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1: 결국에는 저축도 꾸준히 잘 해오신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저축이나 보험을 정비함에 있어서 사실 이 두 분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현금 흐름 만들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매출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임대료 나가야 되고 직원 월급 나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 내 수입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2: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매달 고정적으로 직장인 분들처럼 월급처럼 따박따박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출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새는 돈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이번 기회에 두 분이 현금 흐름까지 잘 만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목돈이 생긴 걸 기회로 해서 사업자 통장 하나로는 사업 관련된 지출만 관리를 하고 또 가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구분을 좀 지었고요. 그동안에 매출, 지출 같이 정리를 해서 그동안 안 나가던 뭐 원리금 상환은 이제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좀 더 꼼꼼하게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웠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에서 넘치지 않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영끌해서 집을 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의 여유 자금을 두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방향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이 어쨌든 예전 어린이 보험이었기 때문에 갑상선 암으로도 납입 면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저축 여력도 또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뭔가라고 많이 얘기했던 얘가 덕분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험을 잘 준비해둔 덕분에 그리고 내가 통장 정리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돈을 꼬박꼬박 모아둔 덕분에 그리고 내가 어릴 때 펀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무서웠는데 투자 상품을 잘 선택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덕분에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좀 나왔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게요. 정말 그 덕분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두 분 덕분에 큰 일 잘 극복하시고 아름답게 화목한 가정 되찾은 일석삼조의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이 갖고 있는 문제 명확하게 짚어서 해결하고 정리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파린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진짜 보험이 필요한 순간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보험 점검하시면서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점검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 무료고요.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올 세인츠의 퓨어 슈어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도 맑아지고 있습니다. 살짝 바람도 불어서 거리 다니기에도 수월한데요. 비는 내일 하루 쉬어가고요. 모레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2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낮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용산에서 사고 소식 발생했습니다.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산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청담대교까지 정체인데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작업도 있어서 더 더디게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남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7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저 또는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선거 이후 2, 3일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표정은 중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가 속된 말로 어영부영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도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거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모두 4,700여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자체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숫자는 모두 4,726장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선 모두 3,912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송파구의 투표지 부족분이 1,965장, 성북구가 791장, 강남구 665장, 광진구는 436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2위 지역에서는 인천의 투표용지 부족분이 404장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에서 137장, 부산이 125장, 울산이 81장, 경남 창원이 67장으로 집계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추가로 접수되며 전체 접수 건수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 변호사협회는 오늘 서울 잠실 7동 주민 등 35,216명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량관리 소홀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돼 국민 주권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발생 원인 규명과 관리 체계 문제 점검, 개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 등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헌법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걸 두고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하명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합수본은 선관위 면죄부 용의자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늘 주장해왔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공범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인 만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도 재선거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오늘 증시는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29% 내린 7,484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8.37% 폭락한 7,477까지 주저앉으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이후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급락세가 이어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18%와 7.68% 하락하며 29만 5,500원과 191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다음 달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사치품처럼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속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짧게 하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강릉 25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을 텐데요. 수요일은 경기와 강원에, 목요일은 강원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4도, 습도는 39%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이른바 개표소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극우다, 부정선거론자다로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 같습니다. 주말에 김민석 국무총리도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등 우려스러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는 매우 엄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해결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선자들의 사퇴가 있지 않은 한 사법적 해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한편에서는 선관위 개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 필요하고 감사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아예 보장하지 않는 변화도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게 참 어렵습니다. 6월 8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월요일 덕후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이후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요거부터 하고 가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을 했는데 정치보단 일,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라는 건데요.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 누구도 예상 못했던 카드고, 한명숙 총리 이후니까 한명숙, 한성숙, 이게 또 이게 네. 흥미로운 네. 돌림자인데 네. 어쨌든 한시 총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성숙 총리 지명 어떻게 보셨는지 이준호 대변인부터.
2: 아, 예. 제가 좀 의외입니다. 다들 제 생각하기로는 강우식 비서실장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뭐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비서실장 출신을 총리를 앉힌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있는 이제 하반기를 아니고 이제 남은 4년 임기 동안 얼마나 총리를 갈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동안 좀 청와대의 그립감을 그대로 이제 국무총리실 이어가서 국정 운영을 좀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소지소 특검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 뜻을 가장 잘 알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한성숙 장관을 보낸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국정운영의 그립은 주도권은 가져갈 테니 한성숙 총리는 좀 그림자 총리가 좀 해달라. 조용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있는 듯 없는 듯 좀 루틴하고 반복적인 일 처리하는 데 집중해 주고 국정운영에 대한 목소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로 한성숙 국무총리를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낸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 두 달 뒤죠. 전당대 이후에는요. 엄청난 이제 경쟁이 있을 겁니다. 친청파와 친명파의 싸움이 있을 건데 그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하게 국정을 좀 관리 좀 해달라. 이런 의미로 그림자 총리형으로 한석수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싶습니다.
3: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거고 반도체나 빅테크 이거 중심으로 지금 경제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까지 그 뿌리가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이고 또 뭐 특정 기업 출신이기도 하니까 기업들의 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리가 국정을 전체 통할하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인 출신보다는 이렇게 뭐 경제에 문담았던 사람을 하는 것은 실용주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20년 만에 여성 총리니까요. 기대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잘했다 봅니다.
0: 네.
4: 글쎄요. 이제 의도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선거가 2028년도 4월 총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0: 네. 그래서
4: 정치인 총리보다는 경제를 좀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내각을 좀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총리가 오면 아무래도 그 야당과 그다음에 각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야당 의원들한테 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0: 네.
4: 그리고 그 대답을 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대답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본회의장의 야당 의원 질문에 일단 수긍하고 근거를 몇 가지씩 대고 이렇게 반발하는 건데 요즘 총리들은 보면 나와서 야당 의원들하고 싸워버리더라고요. 절대 안 지고.
0: 네.
4: 뭐 이런 지점들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한성숙 총리 지명자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냐도 의문이에요.
0: 아, 그래요?
4: 사실은 이제 장관 때 몇 가지 그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0: 네.
4: 그런데 이제 국정 전반을 통과라는 총리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비정치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0: 네.
4: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냐. 그다음에 이미 장관 청문회 때 밝혀졌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냐 뭐 이런 지점들이 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다뤄질 건데 과연 그걸 잘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TV 매체고
0: 매체인가? 네,
4: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기업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마를 했잖아요.
0: 네.
4: 그래서 사전에 그 선거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검증을 많이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그 의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총리다 그 자리에 맞느냐. 이게 만약 통과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나 이런 게 조금 관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상당히 파란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0: 재산이 워낙 또 많은 쪽이어서
4: 맞습니다.
0: 네. 네. 뭐 아무래도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200억인가 재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00억인가 재산 있다고 네.
4: 400억이요.
2: 400억인가? 아이고야.
0: 네. 다른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뭐라 하시지?
0: 사회를 위해 봉사하신다 생각을 하시다 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오늘 있었는데 되게 또 많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그런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의 의견을 또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2: 네. 일단 1년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를 밝히면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 반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진솔하게 얘기해 주기를 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역시나 자화자찬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의 유니버스가 따로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좀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큰 문제가 없다. 윤동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보면 매매, 전세, 월세가 매매는 사라지고 전세, 월세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이죠.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잠실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3억이 올랐어요. 전세 가가. 그리고 서울 아파트 경우는 10개 중에서 하나가 월세계 300이 넘는답니다. 월세가. 월세 300이면요. 월급 그대로 집값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못하고 다니고 뭘 먹고 삽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 전체 월세에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전체 월세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서민들의 직격탄을 주는 월세 인상을 가져왔는데 부동산에 큰 문제가 없다. 너무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매우 아쉬웠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고금리나 고물가 고환율에 대해서도 특히 고환율에 대해서 좀 황당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제 뭐 환율 오른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기본요.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이제

0: 말씀하신 게좀 안타까웠다. 그리고 코스피만 얘기한 것도 좀 안타까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코스피는 오늘 또 하필 많이 떨어졌다고
2: 네.
1: 하더라고요. 네.
2: 검은 월요일이라고
1: 네.
2: 많이 떨어지긴
1: 8%가
2: 했습니다.
1: 떨어졌다고 합니다.
2: 근데 뭐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는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께 위임해 주신 그런 권한, 이거 본인이 최대치로 행사를 해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질문도 꽤 많이 쏟아졌어요.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 뭐 엊그저께 있었던 선거까지 그리고 지금 선관위 문제까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막힘없이 술술 다 대통령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을 했고 개중에는 뭐 향후에 갈등이 조금 촉발되는 질문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속내를 그대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쳤다. 그리고 실제 앞으로 이제 예측 가능하게 대통령 스타일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가 뭐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국정 동력은 오히려 확보되는 선거였다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이렇게 졌다 뭐 이겼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정 동력이 상실되지 않는 측면에서의 오히려 지지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정치 들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저는 얻었다고 보고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김철근 총장님.
3: 대통령 자리가 가져오는 그 오점이랄까요? 그 무게감 못 이긴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 자리에 가면 정보의 정점에 섭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모든 걸 본인이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기 칠라명으로 바뀝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데.
1: 아.
3: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보여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민심과는 조금 동떨어진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작기소 특검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대한 그 외교적인 입장 시각차라든지
1: 네.
3: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체감이나 어떤 판단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지점들이 많았다. 사실 뭐 조작기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죠. 검찰이 잘못했으면 반성해야 그건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재심을 하거나 재판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본인이 임명하는 검사를 통해서 그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통령은 특례를 둬야 되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다 맡긴다? 그럼 국회에다 맡기면 결국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빠지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전세가 없어요.
1: 네.
3: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월세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1: 네.
3: 부동산의 핵심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늘. 이런 지점들이 결국 정보의 모든 정보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만기 칠라명으로 본인의 판단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판단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3: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의 평가를 결국 나는 지지율이 높았는데 결국 민주당 현재 지도부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도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그럼 결국은 8월 전당대회에 현 지도부가 아닌 그다음에 그만두는 총리가 당대표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덕담도 하고 잘했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 본인의 속내는 다 보였다.
1: 알겠습니다.
0: 여기 조금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오늘 한마디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에는 공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네. 공급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 네.
0: 근데 왜 오늘 공급 얘기 안 할까요? 보금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하면 세금 얘기를 해요.
1: 네.
0: 보유세 늘리겠다. 왜 보유세 늘리겠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돈 나눠주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부동산 증세를 해서 그걸 걷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으로 돈 나눠주기 하겠다.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란에서 왜 나무를 미사일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0: 그래서 살짝 터진 정도라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비행기가요, 살짝 터지면요, 추락합니다. 배도요, 수면 아래 부분이 살짝 터지면 침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선원들이 타고 있는 그 선박에 이제 미사일 공격받은 걸 가지고 살짝 터진 정도라서 웃으면서 얘기할 일인가, 굉장히 현실 인식이 너무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근데 부동산 공급책에 대해서 얘기 안한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는 했죠. 그리고 공급책과 세제안 같은 것들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만 다룰 수가 없어서 그렇게 넘어갔다는 말씀 좀 드리고 뭐 이란과 관련돼서는 저는 외교적인 수사를 좀 활용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지목해서 또 다른 외교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공급은 앞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라는 말도 했다는 점까지만 제가 덧붙이고요. 네. 조작 기소나 공소 취소는 국회에 다 공을 넘겼는데 이건 이동학 대변인께서 최고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 이거는 어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그냥 다 넘겼거든요. 근데 특히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은 일정한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에 다 넘기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입장의 변화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1: 당에서 일단 지금 이번 선거 때 한번 논란이 있었고 거기서 가타부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민의를 수렴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면 기존에 나왔던 그 논쟁 속에서 결국 반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녹여달라 이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공소취소 관련된 거는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국정조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결국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이거는 야당에서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또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정도를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공소 취소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국정조사에서 일정 부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하게 어쨌든 근거들이 나왔다. 근데 그거를 수사로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거기에서조차 또 나온다면 그것은 뭐 이제 그 원인 행위의 오염으로 인해서 결국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안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0: 제가 좀 얘기해도 되나요?
2: 네, 말씀하세요.
0: 이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재판 재개해서요. 합동수사본부에서 결론 내든지 검찰에서 결론 내든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돼요. 그럼 왜 특검으로 넘겨서 이걸 하려 할까요? 자기들 생각에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합동수사본부라든가 검찰에서 이거를 공소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 공무원들 나중에 공소취소 억지로 했다가 정권 바뀌면 나중에 전부 다 유죄 판결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특검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2: 알겠습니다.
0: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을 져야 돼요.
3: 간단하죠.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그거 그냥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재판 받겠다.
0: 그럼 제일 좋죠.
3: 그러면 상황이 끝나는 건데 네. 이것을 왜 국회에다 얘기를 하냐. 그럼 결국 민주당 니네가 알아서 조작기소 특검 만들고 그 특검에서 수사하고 잘못된 게 있다고 나오면 그걸로 공소취소 해다오. 라는 얘기를 뒤에 말안한게 아니냐.
2: 미련이 있다.
3: 당연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네. 아니 근데 이게 앞뒤가
2: 거기까지 그냥 하죠. 네, 거기까지 하죠 그냥. 네.
1: 죄질 전지로 검사들 어떻게 하냐고.
2: 앞으로
1: 거예요.
2: 뭐 네. 지켜보면 알수 있는 문제니까요.
0: 지금 대통령은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 사태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도 지금 4부 요인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말고 이제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재 소장 대법원장이랑 같이 오늘 회동도 하면서 선거관리 개혁 방안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개혁 방안보다 국정조사는 여야가 모두 합의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 선거소청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한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지금 당론은 아니고 그냥 개인
0: 아닙니다.
2: 플레이인 거죠?
0: 전혀 네. 당 지도부로 의논된 바 없고요. 본인 개인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본인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는 일단 소청받을 사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만들어야겠다는 법조인으로서 좀 약간 의무감도 가지는 것 같아요. 소명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첫 사례를 한번은 적어도 뭐 사례를 만들기보다는 첫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네. 이런 취지로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지금 여야 다 한다 했고요.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연히 그 정청래 대표를 만났는가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특급 오래 할 건데 왜 특급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하길래 장동혁 대표가 무슨 소리냐.

0: 우리가 처음부터 특검 얘기를 했고 오늘도 특검 하자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특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순환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1: 특검이라는 게 보통 이제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 특검이 필요한데 선관위는 독립기구고 이 선관위 인사에 대통령이 물론 상임위원 한 명 임명한 건 있습니다만 관여한 바가 없는데 꼭 특검을 해야 될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0: 근데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선관위 위원장들은 아시죠? 전부 다 부장판 법원장입니다. 네. 광역도 법원장이고 네, 지방에서 부장 네. 판사들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선관위가 안이해지고 무소불위의 무능기관으로 이렇게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관위 위원장들이 전부 다 판사들이 겸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은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판사 입장에서 보면 선배 판사가 그 선관위의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전부 다 반려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특검이 없다 그러면요. 전 제대로 영장도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 특검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관위의 무능이라든가 구조적 문제를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일단 알겠습니다.
2: 아니 근데 특검도 결국 영장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법원에서 발부받아야 되는
1: 그렇죠.
2: 거고.
1: 네. 그러니까
2: 그거는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으니까 네. 국정조사에서 지금 뭐 광장에서 나오고 있는 시민들의 의문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의문 이것들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는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꼼꼼하게 뒤지는 것이 맞겠다. 이미 나와 있는 의혹들도 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충분히 일단 밝힐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뭐 내부에서 어떤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그것까지도 지금 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선관위가 한번 발표하는 과정에서 브리핑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몇 개만 뭐 14개만 해당된다는 식으로 했다가 수사기관 뭐 투입 뭐 이런 보도 나오니까 갑자기 뭐 50몇 개, 60몇 개로 막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괘씸죄에도 걸려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수사도 동시에 어쨌든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 없을 수 있게 정확하게 압수수색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3: 네. 일단은 이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여야의 어떤 그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거 전형적인 후진국형 그 문제라고 봐요. 천하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여야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선관위가 중앙선관위도 있고 각 시도의 선관위가 있는데 네. 얘기한 대로 지금 선관위원장들은 전부 중앙선관위는 대법관 그다음에 시도의 위원장들은 법원장이나 뭐 그 이하로 내려간 부장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비상임이에요. 상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임이고 상임은 대부분 사무총장 사무처장 네. 이런 분들이 전부 선거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계획할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인원 그 뽑을 때
0: 네. 채용.
3: 채용할 때 문제가 이미 밝혀졌었잖아요. 네, 그
1: 자녀
3: 문제가
1: 채용
3: 하나 있고
1: 특혜 의혹.
3: 또 어떤 분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뭐 대통령 선거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 유독 휴가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1: 네.
3: 예? 그래서 선거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결국 비전문가들이 다 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번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예요. 지금 선거관리에 엄청난 그 허점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별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네. 문제는 또 별개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선관위의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대략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는 50여 군데고 네. 실제로 투표를 못한 투표구는 22개 네.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22개의 투표구는 다시 재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소청을 해보자라는 네.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걸 전국 단위의 재선거로 가면 이건 엄청난 비용도 들고
1: 그렇죠.
3: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파장이라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선관위 개혁은 개혁대로 가고 그다음에 22군데 정도 그 못한 거 못한 것은 무효하고 다시 재선거를 하는 이런 안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나머지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광고 들을 시간이 와서 이 얘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9: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준우 대변인, 개혁신당, 김철근 전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듣는 동안 잠시 딴 얘기를 했었는데요. 선관위가 이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이제 해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감사를 받으려면 개헌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지금 마이크 꺼졌을 때 세 분이 동의하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선관위 개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이준우 대변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0: 네, 제 생각입니다.
1: 네, 한번 말씀을 주시죠.
0: 자, 대통령이 지금 임기 연임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임기 연임이 뜻이 없다라고 밝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 제도상 내가 연임할 수 없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1: 네.
0: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도를 바꿔준다 그러면 연임하겠다. 이걸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연임은 안 하겠다 의지를 안 밝히느냐.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개헌을 하셨습니까? 개헌 논의라면 마지막에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나 개헌하겠다. 연임하겠다. 라는 조항을 넣어서 같이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1: 갑자기 수정안을 낼 수 있다.
0: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1: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의석도 늘었고 그래서 100석 그 개헌저지서가 있는데 110석인데 이탈표가 걱정된다는
0: 이탈표가 있을 수 있죠.
2: 아, 이재명 연임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탈된다고요? 동의하는 사람 더 있다고?
0: 이탈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내 네. 당내 분명히 안에서 또 내부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민주당 넘어가기 위한 그런 인물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금 보세요. 실제 넘어가지고 장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공천받고 국평택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완전 망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민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 넘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넘어가 그 뭐 이탈표 그 모시라고.
1: 아, 현역 의원 11명 거죠. 정도가 네. 월경할 수 있다.
0: 그럼요. 그런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연임 안 하겠다라고 딱 명확하게 밝히면은 그때부터 개헌 논의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원
2: 너무 황당합니다.
1: 네.
2: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은 너무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일단 헌법에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걸 껴넣기로 하면 국민들이 야,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 연속 집권할 수 있구나. 이걸 환영 뭐 나옵니까? 환영 인파가 나옵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아. 그렇게는 일을 추진할 수가 없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진짜 엄청난 국민의 에너지가 모여야 가능한 거지. 막판에 개헌하는데 그거를 껴넣기로 그게 가능합니까?
1: 아.
2: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그 아예 견제를 안 받고 자기네들끼리 썩어버린 조직 아닙니까? 이 썩어버린 조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지금 무너졌고 앞으로 재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재선거하면 누구한테 그럼 선거 관리를 맡기죠? 당장 신뢰가 무너졌는데 여기에 계속 맡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어쩔 수 없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 밝혀낼 거 밝혀내고 재발 방지 같은 것들도 해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진짜 해체하고 다시 꾸렸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정도로 국민들께서 공분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재선거를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선거가 일단은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려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1: 아니면 네.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거나.
2: 그렇죠.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해주거나. 네. 근데 그거 198조 2항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2항에 의해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판단할 때는.
1: 뭐 왜냐하면 많이들 그렇게 보시죠.
2: 1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유효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그거를 다 뭐 정원호 후보 표라고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바꿀 수가 없는데 재선거를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당대표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몰려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 것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1: 대선 주자가 된 오세훈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겁니까?
2: 오세훈에 대한 김옥균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사퇴를 시키면 네. 실제로 한동훈과 오세훈 둘 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명만 견제하면 되니까 더 편해지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 실익도 없고 법률적 실익도 없는 거를 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파낭비다.
1: 김철규 총장 민주당에서 4년 연임과 선관위 개헌 2포인트 개헌안을 내면 개혁신당에서 어떨까요?
3: 아니 2포인트가 아니고 네. 구더기부서 장 못 담글 일은 없어요. 아.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양극단으로 완전히 오로와 라싱 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 얘 게임을 하는 게 대통령 권력 이게 집중 때문에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 지금 8번 해봤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서 탄핵된 첫 번째 탄핵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정치적인 일이 개헌이었습니다. 네. 그 개헌을 못했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탄핵이 왔어요. 탄핵을 하고 왔는데 또 개헌을 미뤄요? 왜입니까? 대통령 권력 전부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87년도예요. 그때는 AI도 반도체도 없을 때예요. 이런 산업에 관련된 것도 다 좀 규정을 넣고 정보와 이런 거 다 넣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지금 이제 선관위 문제도까지 그렇고 아니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행 헌법상 출마를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이 규정마저 어겨가면서 나오겠다고 하면 정무적으로 정치로 판단했을 때 그 후보만큼 가장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그 길을 열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아. 개헌은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개헌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불행합니다. 어차피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잖아요. 네.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돼요. 네. 2년 지나면 내 임덕이에요. 예? 낮에는 대통령이지만 밤에는 차기들 차기가 누구냐 했고 차기로 다 몰리는 이런 그 국정운영을 꼭 해야 됩니까? 네. 8번 했다니까 8번. 87년 이후로 40년 가까이 했어요. 그중에 두 번은 헌정사에 두 번이나 우리가 탄핵을 시키는 이런 불행한 일까지
1: 5년 단임제 이미 역사적 시효를 다 했다.
3: 끝났죠. 네. 5년 단임제가 왜 5년 단임이었냐. 네. 그거는 당시의 민주화 세력과 군부 세력이 합의해서 합작해서 해놓은 겁니다.
1: 일정한 선의 타협이었죠.
3: 예. 네. 장기 집권을 막자라는 그거였는데 당연히 장기 집권 다 막았잖아요. 네. 여야의 정권 교체도 몇 번씩 해봤는데 네. 이 상황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1: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된다.
3: 무조건 알겠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1: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네.
0: 저 말하면 안 돼요?
1: 네. 말씀하세요. 네. 네.
0: 작게, 아니, 작게. 개헌은 네. DJ 때부터 처음 나왔어요. DJ 때부터 네. 개헌한다.
1: 그건 대선 공약이었죠.
0: 그렇죠. 대선 네. 공약. 그때 네. 뭐랬냐면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면서 쭉 이제 논의가 매 정권마다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권력 구조 개편하자 하니까 만약에 내가 정권 가질 경우에는 지금의 권력 구조가 더 편리할 거라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계속 정당별로 이게 논의가 안 돼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헌에는요 권력 구조 개편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지금 헌법 상관이 문제하고 대통령 열임까지도 포함시켜서 논의하자. 이거는 안고 없는 짓밥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먼저 논의되면서 나머지로 선관위 문제도 같이 넣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아까 방금 말씀 또 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가 두렵냐. 그냥 국민의 신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좀 굉장히 좀 순진하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푸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진핑이라든가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제도 개혁을 자기들 유리하게 바꾸고 나서 국민한테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그 제도에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 결과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자기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바꾸고 그대로 투표하자 그러면요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 영입 안 하겠다. 이것만 먼저 밝힌다 그러면 개헌 논의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러면 곤란하다라면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게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이현주 최고 사실 최고위원 중에 거의 가장 오랫동안 재임하고 있는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한 거는 뭔가요 이거는?
2: 뭐 일단 선거 결과를 보면 처음에 저희가 12대 뭐 4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걸 그대로 다 뒤집어 엎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부산 북갑과 평택 그다음에 또 서울 선거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곳에서 졌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주로 이제 요충지들을 상당히 많이 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얻은 표보다 서울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이제 평택과 부산 북갑의 경우는 상당히 내상을 입는 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 의식이 뭐 일정 부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로 포문을 열고 이제 책임론 같은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사실상 이제 8월 달 전당대회가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책임 플러스 향후에 어떤 뭐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뭐 유불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작동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이 너무 많이 이 지진을 일으키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려가 좀 표명됩니다.
1: 그렇군요. 네.
3: 명청 대전의 시작이다.
1: 네. 네.
3: 그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그 내부에서 심각한 그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오늘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직격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한 거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됐죠. 다시 돌아온 송영길이 지금 정청래가 그 소집한 당선자 모임에도 안 가죠.
1: 네.
3: 안 가고 그 김관영도 민주당 당원이다.
1: 네.
3: 민주당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견제구를 다 날렸어요.
1: 네.
3: 날린 상황이고 지금 김민석 총리는 이제 후임자 네. 내정이 됐기 때문에 곧 나올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나오는데 지금 호남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를 익산으로 갔어요.
1: 네.
3: 주소지가 익산이야.
1: 네.
3: 근데 이거는 차기에 나 전당대회 나오겠다. 이걸 포석을 깐 거거든요. 아마 그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전북이 인구 대비 권리당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1: 네.
3: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로 하면.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1: 네.
3: 지금 이동학 의원께서 얘기하듯이 사실상 이긴 게 아니다. 이긴 게 아니면 책임을 져라. 나는 최고위로 책임질 테니 당신도 책임지시오. 이거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고요.
1: 네.
3: 또 이현주 의원은 사실 뉴 이재명의 상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1: 그렇긴 하죠.
3: 네. 네. 그래서 시작되는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갑자기 국무총리가 전북도지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만날 수 있잖아요.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전북도지사가. 어떤 사진으로 이해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바라보고 있는데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계파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준 대변인.
0: 네. 지금 일단 김도읍 성일종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은 한동훈의 무소속 한동훈의 복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종식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후보를 복당시키는 것, 즉 제명됐던 후보를 복당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징계 감사 결과를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본인의 인정과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지금 오늘 리얼미터에서 중요한 여론조사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완전 붙었습니다. 거의 동률로 나왔거든요. 선거 끝나고 이렇게 붙었다?
1: 아 야속하시겠네요.
0: 선거 전에 좀 일찍 붙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보수 우파 지지하시는 분들이 장동영 대표에게 신임을 주는 게 아니냐. 보수 재건의 그 과업은 장동영 대표 너에게 맡긴다. 이런 신호로 지금 저희는 보입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정점식 이제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오늘 발표된 자료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부터 5일까지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입니다. 그리고 요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입니다.
2: 네. 더 열심히 해야죠. 네.
0: 이건 선관위 그 문제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1: 선관위 문제 때문에. 네.
0: 큰 것 같아요.
2: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점식 의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권파하고 기조를 좀 맞추고 있는 윤어게인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있는 거고 김도읍 성일종 이분은 장동혁 사퇴까지 외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복당이니까 결국 기조가 반윤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윤 대 친윤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정점식 의원이 왜 될 것 같냐고 보냐면 실제로 헤게모니를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언더친윤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들이 왕왕 나와요. 네. 아직도.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물러나라라고 할 때 그 판을 짤 때 결국에는 언더찐윤들이 결국엔 역할을 해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당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당의 판을 다시 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3: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그 원내대표 경선은 일단 개인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출신 지역. 예를 들면 이제 그 충청권은 성일종, 그다음에 PK는 김도우, 그러니까 김도우 점점식이죠. 같이 있는데 이제 부산이 이제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 되면서 네. 상당히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 송원석 원내대표 될 때 그 득표 비율을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의원이 4명 늘어서 110명인데요. 55명, 그러니까 56명이 되면 1차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60표를 얻었어요. 네. 60표를 얻고 나머지를 이제 나눠 갖는 구조가 됐는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1: 결국 단일화 문제군요.
3: 예를 들면 성일종 그다음 김도 두 분 중에 55표 아래가 돼서 세 분이 투표를 했는데 55표 아래 돼서 결선 투표가 1, 2위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으나 그 60명 정도가 딱 스크럼이 짜여 있는 구조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언더찐윤 의원 숫자가. 근데 그 의원들의 생각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여전히 그분들의 영향력은 크다.
1: 근데 부산 선거 판도를 보고 약간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부산 의원들이 변화가 있을 가능성.
3: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제가 그 엊그제 한번 그 언더찐윤의 핵심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네. 누굽니까? 네.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카메라 마이크 꺼시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로 하고 결선 투표가 있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3: 있죠. 있습니다.
1: 아, 예,
3: 네. 원내대표에서 결선 투표 있죠.
1: 아 그렇군요.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복당 문제는 여전히 안 된다라는 게 현 지도부의 태도고 장도혁 대표도 객관적 데이터가 평가한다면서 사퇴에서는 사퇴 문제에 관해서 선을 그었는데 사퇴 안 한다고 보시는 거죠?
0: 그럼요. 거잖아. 당연하죠. 예,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성과가 뭐 어마무시합니다. 기존에 어떤 이제 탄핵된 이후에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 했던 거 보면요. 그때는 기조단체 양이 50개, 60개 있는데 이번에는요 99개 우리 가져왔어요. 네. 엄청난 성과죠.
1: 아, 95개가 아니라 95개입니까?
0: 아, 95개 죄송합니다.
1: 95개.
0: 예, 예. 네. 아, 100개에 가까운 얘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예. 100여 개.
1: 네. 네. 100여 개에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참 네, 뭐 청취자분들이나 지지자층에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저 입장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복당도 역시 전혀

0: 최고의 가치가 현재로선
1: 현재
0: 없다.
1: 전혀 논의 대상도 되지 않고요. 그걸 논의한 순간 지금 우리 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다 또다시 또 이제 리셋될
0: 그러면
1: 거예요.
0: 지금 원내대표에서 만약 복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이 당선되면 다르게 군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까?
1: 그런 얘기는 할수 있겠죠. 뭐 원내대표 본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당원들 전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 논란과 갈등으로 계속 당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기에 아마 좀 진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거의 대부분 윤어게인과 장동익 대표를 안 묻히는 곳에만 이겼어요.
0: 그렇게 오세훈 시장도 뭔가 변화가
1: 가서 이긴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0: 오세훈 그러면. 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1: 그래서 장동익 대표가 답을 했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 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11: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 2부 마치고요. 최희 아나운서 전한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8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또 대전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주요 도로마다 통행량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여파로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요.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사이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사 나들목부터 강동대교 지나 구리 암사대교까지 서행 속도로 이어집니다. 이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월드컵대교, 마포대교 지나서 동호대교 일대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가 속된 말로 어영부영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도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거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위기 속에서도 회복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1년을 잘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구석구석을 잘 파악하고 있고 중동전쟁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서울에서의 패배가 매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표현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 1주년 회견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지옥으로 고통받은 국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를 주장했지만 공소 취소 특검 추진을 선언한 이 대통령이 사법 질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야당 시절에는 사사건건 대통령의 책임을 부르짖더니 정작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7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까지 전당대회 시기와 절차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오는 8월 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인 최욱 씨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스타벅스는 공격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침묵한다며 선택적 분노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엔 분노

0: 탱크를 퍼부었는데 착한 탱크, 나쁜 탱크 따로 있느냐며 최 씨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5.18은 필요할 때 꺼내는 정치 무기이자 진영 결집 수단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하면 민주주의 파괴고 친여 성향 방송인이 하면 농담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모두 4,700여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자체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숫자는 모두 4,726장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선 모두 3,912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송파구의 투표지 부족분이 1,965장, 성북구가 791장, 강남구 665장, 광진구는 436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인천의 투표용지 부족분이 404장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에서 137장, 부산이 125장, 울산이 81장, 경남 창원이 67장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면담 결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애초 발표한 신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관련 실태를 보고받은 결과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가 신곳이라는 건 지난 5일 기준이며 앞으로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0: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왕과 살았던 남자 이석현 평론과 함께 철새 눈 코너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오랜만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얼굴이 빨갛게 되신 게 확실히 선거를 현장에서 치르신 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4: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저 국회의원들도 많이 현장에 있었고 아무래도 선거 때가 되면 당력을 총동원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현장에 있었습니다.
3: 네. 그 사실 뭐 대구 경북을 뭐 넘나들면서 이게 하시는데 경북 쪽에 이번에 조금 뭐 민주당이 예전보다 표를 좀 많이 얻었다. 경북 북부 쪽이 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도 하는데 좀 확실히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 구성이랄까 이런 거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 앞으로도 좀 더 뭐 뭐랄까 홈그라운드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선거였나요? 어떻습니까?
4: 실제 이제 경북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3: 엄청 접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4: 저희들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가슴을 저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우리 당의 후보도 현직 시장이었어요.
3: 네.
4: 현직 시장이 공천을 받아 나갔었는데 민주당 출신 그 이삼걸 후보에게 아주 굉장히 그
3: 1% 차이.
4: 예, 네. 그것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고 또 경북 지역의 기초단체장 중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3: 네.
4: 뭐 이런 것은 사실 당을 내세우면 무엇이든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선거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었고 굉장히 고전한 지역구도 많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정당으로서 그 과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지역 주민들이나 또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떤 신뢰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한편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가를 겸허하고 또 체계적으로 듣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그 지역이 결코 우리 당의 아성이 아니라는 사실도
3: 네.
4: 함께 생각을 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혁신적 실용의 시간이었다고 자평을 했고 국정기조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뭐 국민의힘 미준호 대변인은 너무 자화자찬이 심하다는 논조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자회견.
4: 이건 뭐 자화자찬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정기조를 이대로 계속 해나가겠다 하실 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자신의 죄를 그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오늘
3: 네.
4: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삼권분립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이 계속되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전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3: 네.
4: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 바로 검찰 기소가 잘못되면 바로잡아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검찰 기소가 잘못되면 바로잡는 기관이 사실은 사법부죠. 그런데 사법부를 무력화시켜놓고 검찰에게 도리어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이거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그 대통령의 이 대국민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3: 네.
4: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또 파탄 지경에 갈 건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 전 최고께서도 검찰 출신 아니신가요?
4: 저는 사실 검사의 수사에 보안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3: 네.
4: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법제도의 문제이고 그것에 무조건 뭐 어느 쪽에 답이 있다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3: 네.
4: 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보안수사를 좀 해야만이 그나마 저 그 수사에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도 있고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그 전체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견제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국가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수없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검찰의 보안수사권 자체가 저는 그것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뭐 진리도 아니고 또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그런 지상과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뭐 그 굳이 제 그 입장이 완고하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을 국회에 그냥 맡기겠다 한 것이
3: 네.
4: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뭐 그것을 본다면 조금 그것도 이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이 국가수사권 전체 체계를 지금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합리적이고 법적인 그 명분과 원칙과 질서를 그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본다면 그것을 무슨 떡대주듯이 이때는 그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때는 또 내가 어떻게 손대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건 뭐 원칙도 없이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나 그것을 좀 보고 있죠.
3: 아, 어떤 맥락이 좀 더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국회도 이제 후반기 22대가 이제 되는 건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 뭐 또 쟁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수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아무래도 반대파에 섰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그 사령탑 원내 사령탑인 원내 대표 선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 네.
3: 송원석 의원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이제 세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흔히 얘기하기를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그렇게 좀 보면 될까요? 아니면 김도읍 의원은 찬성한다 복당을 찬성한다라는 것 같고 네. 이걸로 논의가 나뉠까요? 아니면 어떤 걸로 지금 표가 나뉠까요?
4: 근데 저는 이제 언론 보도에서 뭐 그런 내용을 봤는데 네. 지금 사실 우리 당이 어쨌든 그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혼란상에 놓여 있거든요. 그 선택의 이 과정이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인데
3: 네.
4: 뭐 노선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당의 진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단순히 한두 분의

0: 일지는 몰라도 저는 뭐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1: 네.
0: 의원들이 이 상황에서 대여 전략을 이끌고 갈 우리 당 원내대표를 정말 훌륭한 분을 선택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투표권 없으시지만 또 지도부의 일원이시니까 제가 누가
0: 네.
1: 제일 좋겠냐는 질문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그 질문을
0: 아무
1: 꼭
0: 저는 세분다 좋아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정무적 답변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그 사실 그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를 실질적으로 패배한 거다. 혹은 장동혁 대표의 공은 없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장동혁 대표는 객관적 데이터를 보라라고 하면서 사퇴에는 전혀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부의 일원이시니까 어떻게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는 선거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선전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본인 거취도 연결돼 있으니까
0: 아니,
1: 제가
0: 그렇죠. 근데
1: 여쭤보기가
0: 저는
1: 그런데
0: 뭐 개인적으로
1: 네.
0: 이번 선거가 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1: 아.
0: 그것은 뭐 명백한 사실인데,
1: 네.
0: 그러나, 그당 지도부의 책임이 있어서 당 지도부를 물러나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그것도 한두 명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만약에 당 내부에서 그런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에 맞춰지겠죠. 지금 자꾸 이제 뭐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하면 그 지도부가 붕괴되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길래
1: 네.
0: 제가 그것은 다른 때 노선의 문제가 있어서 노선 갈등이 있어서 최고위원이 뭐 사퇴해서 지도부가 붕괴되고 이런 문제하고 좀 다르게 지금은 이제 당 전체의 이 방향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최고위원 한둘이 결정해서 그 유지하거나 사퇴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고
1: 네.
0: 앞으로 이제 그 많은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진퇴를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논하고 또 그렇게 되지도 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이 문제는 여전히 많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를 들면 그러면 선거에서 꼭 이겼다고 하긴 어렵다라는 말은 어쨌든 객관적 숫자는 안 좋고 그냥 민주당이 못해서 국민의힘이 이긴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꼭 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선거 평가와 그리고 지도부의 명운을 같이 거는 것도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당내의 공론이 좀 필요하다. 의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0: 뭐 하여튼 이해는 그렇게 하시되 제 말이 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1: 네.
0: 어쨌든 이제 그냥 선거가 끝났으니까 뭐 성과가 별로 없으니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들 몇 명이 물러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
1: 네.
0: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1: 네.
0: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당 최고위원 몇 명이 아 이건 물러나자 물러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제
1: 네.
0: 우리가 좀 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결정이 어떻게 된다면 저는 그에 따를 일이지 제가 나서서 먼저 지금 상황을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는 않다.
1: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뭐 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1: 네.
0: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당 지도부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동시에 이제 하면서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좀 많이 격차가 있는 3등을 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심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이 전향적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김재현 최고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나요?
0: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 네.
0: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의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겠죠. 저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 의견을 밝히고 주장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데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 정치적으로 열려 있다. 김재원 최고께서는 이렇게

0: 받아들이고요. 현안되고 있는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여야 모두 1당 2당 모두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선거 관련해가지고는 뭐 약간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 소청을 제기하겠다. 모여라. 내가 변호사로서 이것을 좀 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원 체육회에서는 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1: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것은 결국 불법적인 선거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관리 사건이고요. 이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결국 유권자들의 그 투표 행위,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 참여 행위가 방해받거나 네. 또는 불가능하게 불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 아, 재선거하는 게 맞다?
1: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고 딴 것도 아니고 투표하는 것 자체가 못하게 되거나 불편하게 된 것은 재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방향을 따져보면 선관위 소청을 해야 되고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네.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야 재선거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재선거 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0: 네.
1: 소청이라도 해보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소청을 해봐야 선관위에서 네. 아,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재선거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0: 그런데
1: 그렇죠. 지뢰에 아니 이거는 뭐 재선거 해봤자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제 주장은.
0: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나 정의당 이런 데서는 그 해당 투표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거소청을 하자 이런 정치적 제안이 있는데
1: 그거는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 중에 한 군데가
0: 네.
1: 이 잘못이 되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그 선거가 모두 그 예를 들어 그 투표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전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다 해도 이 결과가 안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0: 네.
1: 뭐 선거 재선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0: 네.
1: 이 논리는 나중에 법원의 논리예요.
0: 법원의 논리다.
1: 그렇죠. 그건
0: 네.
1: 이제 법원에서 어떤 선거 무효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논리이고. 그러나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해야 그런 판결
0: 무효냐 일부 무효냐를 그 소청이나 소송 단계에서 먼저 지레짐작할 필요 없다. 정치권은.
1: 판단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0: 네.
1: 또 하나는
0: 네.
1: 서울시장 선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0: 네.
1: 그 지역에 구청장 선거도 있고
0: 네.
1: 시의원, 구의원 선거도 있거든요.
0: 네, 그쵸.
1: 비례대표 선거까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서울시장 선거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각급 선거가 다 있기 때문에 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을 하는 그 단계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을 하는 단계도
0: 네.
1: 있어요.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관할 뭐 예를 들어
0: 뭐 고등법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르죠.
1: 그러니까
0: 네.
1: 근데 그것을
0: 네.
1: 아니 고등법원 대법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소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 투표 용지가 7장인데
0: 네.
1: 그중에 한 장만 재선거합시다.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0: 그것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아니, 그렇죠. 그런데
0: 네.
1: 소청을 제기할 때는
0: 네.
1: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0: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모든 선거에 대한 소청을 다 제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1: 어쨌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 부족한 지역을
0: 밝힌
1: 뭐
0: 곳.
1: 50개 훨씬 넘어갈 수 있다 이래 주장하니까
0: 네.
1: 그 적어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0: 그 지역에 대해서
1: 선거구의 네. 광역단체까지는
0: 네.
1: 일단은 한번 우리가 파악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0: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면서도 당론은 아니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태인데.
1: 왜냐하면 당론이 되려면 이게 이제 의원총회 의결도 거치고 또 의원들의 많은 그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당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당대표가 주장을 하면서 의원들의 반응도 또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0: 아, 근데 그 소청이라는 게 이게 지금 날짜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1: 그래서 투표일 한 6월 3일부터 14일.

0: 이내 결정을 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입장에서 소청을 전체를 다 해야 될 수도 있는 게 과연 선관위가 제대로 그 결과를 내놓겠느냐 또 선관위 결과를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1: 네. 일단 당론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원들을 조직해서라도 일부 소청들을 왜냐하면 정당도
0: 아닙니다. 소청 제기권자가 정당 또는 선거인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앞으로 논란이 되고 가면 그 과정이 많아지겠죠. 어쨌든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일부 지역이라도 소청을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하지만 아직 당론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선관위 오늘 뭐 또 4부 요인 문화도 선관위 개혁 방안 뭐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헌재 결정 때문에 선관위 감사 받으려면 감사원 감사 직무 감사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사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일까요?
0: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네. 판결을 다시 받아야죠.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실도 감사를 받고 전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선관위 스스로가.
1: 네. 지금도 감사관은 있기는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0: 그럼 가족회사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 뭐 개헌사항이라고.
0: 이거는 개헌은 문제가 아니고 네. 국가의 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법만 가지고 법 위에 앉아서 이런 일을 벌여도 그냥 감사도 안 받고 우리는 아름아름으로 채용하고 가족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해체 수준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바꿔야죠.
1: 일단 그러면 국정조사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헌은 좀 무리고 이렇게 좀 입장을 보면
0: 개헌으로 끌고 가면 결국 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1: 알겠습니다.
0: 그 논리처럼 보여지거든요.
1: 특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인가 아니면 특검까지 할 얘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권이 특검을 너무 많이 끌고 와서 네. 모든 것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0: 저는 이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선관위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소쿠리 투표 이야기 나왔을 때도 결국은 유야무야 끌고 갔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뭐 지퍼백 투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딴 데서 이 지퍼백에 넣어서 뛰어오고. 근데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아니 저쪽 그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들고 와서 여기 와서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죠. 그런데
1: 네.
0: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1: 네.
0: 그런데 자체 조사라는 건 감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조직이 받겠느냐.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사가
1: 네.
0: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특검이라도 하자 이런 이야기니까 이게 뭐 불신의 나선 현상 아니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네, 현안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1: 네, 10년차 메시지 라이터 철새를 자처하고 있는 이석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십니까, 무당파 이석현입니다.
1: 네. 앞서 김재원 최고 인터뷰 그쵸. 보셨죠?
10: 아, 오늘 이제 뒤통수 평론을 네. 하고 있는데
1: 네.
10: 사실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1: 아, 아 왜요?
10: 아니 근데 뭐 인터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전 무난하게 오늘은 선거를 정리하시는

0: 느낌이어서 뭔가 저 같은 이제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늑구에게는 네. 되게 먹을 것이 없었다.
1: 아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김재원 체육께서는 항상 좀 이렇게 그 전략적 모호성을 되게 잘 그쵸. 유지하시는데 본인이 최고위원이지만 지금 내가 사퇴하고 안 하고가 당장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퇴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당내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말을 아끼겠다. 약간 이런 거라서
0: 그쵸, 그쵸.
1: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힘 안에서 당의 변화를 외치시거나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은 많이들 또 접촉하지 않으실까.
0: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상의 그거라면 네. 얼마든지 또 감행도 하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완고한 원칙주의나 근본주의보다는 전략이 통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긴 한데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잘 뭘 한다는 거야? 그쵸, 그쵸.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해석을 잘해야 돼요.
1: 네. 저도 늘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자주 나오셨는데 늘 진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부족한 건지. 네.
0: 알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먼저
0: 좀 이어서
1: 가져오셨네요.
0: 국민의힘
1: 네.
0: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일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탄핵 나설 거. 아 셉니다.
1: 네.
0: 천신만고 끝에 지금 네.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동훈 의원이 됐고요. 시작부터 불을 뿜고 있는데
1: 네.
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한마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에 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하겠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약간 좀 의사를 좀 표시하신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이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다. 이게 메시지가 셉니다.
1: 네.
0: 지금
1: 근데
0: 사실
1: 쎄도 무소속 의원이 얘기를 하면 이게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 인원이 있고 사실 뭐 늘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의 힘이 이게 실릴 수 있는 것이냐 메시지 라이터로서 이게 약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센 발언은 오히려 약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긴 한데요. 제가 네. 그 이 메시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면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 그 정부 여당에게 조금 그 과거 계엄에 대한 그 부채 없이 맞댈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스피커가 많지 않은 가운데 어쨌든 이번에 국회를 입성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기수처럼 우리가 없었던 기수를 만난 것처럼 호응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당과 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이고 네. 심지어 이제 복당해도 안 됩니다.
1: 네.
0: 국민의 복당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긴 하나 지금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네. 좀 어떤 메시지를 내도 좀 호응이 매우 큰 상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럴 때 이거는 그 인플레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서 왜 한동훈은 보수 분열만 획책하느냐라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선을 분명히 하면서
0: 정확합니다.
1: 좀 대선 주자로서 우뚝 서려고 하는 야심이 눈에 그쵸. 보이는 메시지다.
0: 그러니까 이게 그 각 진영에서마다 왜 상대를 향해 더 공격을 열심히 안 하냐 이런 공격을 꼭 받아요.
1: 네, 최근에 이거는, 요즘 그게 유행이죠.
0: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똑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무엇보다 한동훈 후보와 대표 의원과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을 연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리이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요 고리를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이어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 전략을 계속 각을 세우는 거죠.
1: 그렇게 앞으로 그럼 한동훈 대표는 갈 거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0: 뭐 바람직까지 제가 뭐 얘기하진 아니지만 네. 어쨌든 복당하고 본인의 체급을 키울 수 있는 사실 뭐 장동혁 호가
1: 복당은 되는 겁니까? 복당 될지는 좀 그쵸. 물음표 아닌가요?
0: 근데 이제 시간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새를 보여줬고 좀 실력을 보여준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의원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1: 그럼 복당이 시간 문제입니까? 복당 거부가 시간 문제입니까?
0: 뭐 거부하는데요. 어쨌든 복당.
1: 뭔지
0: 결과적 복당.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무소속이니까 상임위는 사실 국회의장이
1: 그쵸?
0: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들이 좀 있고 우선순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일단 간 다음에 비교섭단체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차별받거나 이렇게 후순위로 좀
1: 그쵸?
0: 물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동훈 의원 지금 보도에 보면 법사위가 아니라 뭐 정무위나 기재위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1: 맞습니다. 그 공약 그 실현을 위해 북구 발전을 위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이런 경제 관련 상임위를 지망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좀 인기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그 상임위 분들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농해수위나 환노위로 갑자기 차출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의장뿐만 아니라 각 원내대표들까지도 약간 협의해서 할 사안이라서 생각보다는 배려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웃긴 거는 예전에는 그런 배려가 좀 있긴 했어요.
0: 네.
1: 그쵸? 좀 이제 이름값
0: 강호의
1: 있는
0: 도가
1: 그쵸?
0: 있었는데,
1: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 원하는 지망하는 상임위를 가긴 했는데 요즘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가 있을까?
0: 근데 그러면 본인은 각을 세우려면 법사위를 가는 게 맞을 텐데, 각을 세우는 법사위를 안 가고 다른 위원 상임위를 희망했다고 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 때문이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부산 북구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제 뽕이라고 하면 좋을까? 되게 그 인상을 깊게 상태라서 그런 상태라서 그쪽에 상당한 포커싱을 두면서 메시지 플레이를 병행하는 이런 거 되겠죠.
0: 옛날에는 법사위가 점잖은 분들의 모임이었던 시절이 10년 전이었는데 법사위가 이제 1번 전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전장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기에는 좀 적합치 않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걸까요?
1: 예리하긴 한 말씀입니다. 사실 법사위가 상당한 그 전투력 위주의 이제 상위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뭐 외통이나 법사위는 약간 일종의 준상원처럼 우리가 인식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전투형 파이터들이 가는 곳이라 약간 머쓱해지는.
0: 그러면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혹은 메시지 라이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은 각을 세게 세웠는데 그러면 공소시효나 보안수사권 가지고 세게 싸우려면 그냥 법사위 가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사실 근데 이런 대선 주자급들은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다 법안 발의되고요. 유니버설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0: 좀 다르다.
1: 다릅니다.
0: 같은 초선이 아니다.
1: 제가 올려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0: 잘못 들으면 친한으로 지금 오해받겠습니다.
1: 아닙니다.
0: 네,
1: 오해입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1주년 취임 기자회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만.
1: 그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어서 167분, 3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 대통령이 확실히 이런 좀 대면 메시지에 강하구나. X보다는 이걸 많이 하시는 게 낫겠다.
0: 차라리.
1: 이런 생각은 가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주목한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민주당 내 내부 갈등에 대해서 작심하고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복기하면서 나온 말인데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일 수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 포용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모욕을 주거나 사상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민주당 내 최근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대전뿐만 아니라 사실 뭐 유시민 작가의 ABC론 뭐 등등 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회를 밝힌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것은 불편하다라는 얘기라는
1: 그렇죠.
0: 겁니까?
1: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거의 드러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향한 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 8월 전당대회가 사실 눈앞에 있고 상당한 격전이 예상이 됩니다. 거의 모든 걸 걸고 싸울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각 민주당 내 진영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메시지만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시지는 근래 들어 가장 선명한 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공소시효와 보안수사권 다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식 혹은 실제로 뭐 특별한 자기 입장을 얘기를 안 하는 듯한 메시지 혹은 뭐 그게 오히려 선명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렇죠. 이제 어디 포커싱을 두냐에 차일 수 있겠는데요. 공소시효 특검에 관해서 좀 필요하고 억울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면이 많은가 봐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그게 굉장히 악재라고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네. 특히 대구 선거나 네. 뭐 서울 선거에 악영향을 준 첫 네. 번째 신호탄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그 결과를 굉장히 중후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건
0: 선거 불복이다?
1: 아니. 왜 그러세요?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근데 그 이 공수처 특검이 대중적 지지를 앞으로 받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에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0: 네.
1: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8월 민주당 전당대회고 거의 앞두고 약간의 시그널을 확실히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한 거 굉장히 의외의 픽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좀 재밌습니다.
0: 네.
1: 한성수 총리 후보자가 부릅니다. 제목입니다.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그린. 이게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지명된 한성숙 총리 후보자인데요.
0: 네.
1: 오늘 통일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제 각오 같은 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이팝 한 대목과 소설 한 문장을 읽었는데요.
0: 네.
1: 뭐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뭐 이렇게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두 번째 케이팝 그룹 코르티스의 히트곡.
0: 죄송합니다.
1: 살아계십니까?
0: 네. 네.
1: K-POP 그룹 코르티스의 히트곡 레드레드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했는데 일단 코르티스 누군지 아십니까?
0: 이거 하이브의 그룹 아닙니까? 저 BTS 후계자, 뭐죠? 투바투 후계자 그룹 아닌가요?
1: 급하게 은퇴가
0: 나서. 아니요. 없잖아요. 여기.
1: 여돌입니까? 남돌입니까?
0: 남돌이죠. 그저께 고막남친 나오지 않았어요? 네. 나와서 본인들의 부친 나이가 성시경과 씨와 동갑이거나 덜이다고 해서 성시경 씨가 굉장히 난감했던.
1: 젊게 사는 앵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0: 네.
1: 어쨌든 해당 노래의 가사를 인용했는데요.
0: 네.
1: 이게 제가 제작진이 노래 부르라 그랬는데
0: 네.
1: 생각이 안 나네요. 급하게 들어가지고 어쨌든
0: 나는 하정우가 아니다.
1: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 그린
0: 네.
1: 넘어가 울타리 그린 그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
0: 네.
1: 초록불로
0: 네.
1: 과감하게 울타리 그린 그린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전략이 있을까
0: 네.
1: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0: 사실 지금 여돌에 비해 남돌이 그 뭐랄까 대중성이 좀 더 약해서
1: 정확한
0: 말씀이네요. 메시지 자체가 좀 더 퍼지기에는 좀
1: 그쵸.
0: 예, 다른 걸 어떤 픽을 그쵸.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1: 맞습니다.
0: 들긴
1: 만약
0: 합니다.
1: 그 여돌에 뭐 이빨 사이에 낀 스파게티 뭐 이런 르세라핌의 가사를 인용했다면 조금 더 퍼졌을 수 있는데 저만 해도 코르티스 이게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0: 지금 컴백해서 갑자기로 떠는데 저도 갑자기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1: 공중파에서 아저씨 둘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알겠습니다.
1: 저도 어쨌든 더 유명해져서 베이비 몬스터 가사를 인용할 수 있는 정치 평론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0: 네.
1: 어쨌든 근데 이거는 메시지 전략을 살펴보면 성공한 덕후의 성덕의 위용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평소 이제 좋아하던 가사를 인용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과감하게 그 울타리를 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의외성 있는 메시지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근데 기업인 출신이고 여성이고
1: 맞아요.
0: 사실 여러모로 파격적입니다.
1: 그쵸.
0: 이것이 시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강훈식이다, 뭐 송영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가
1: 그쵸.
0: 갑자기 뭐 이렇게 이게 하니까,
1: 그쵸.
0: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1: 근데
0: 보셨어요?
1: 확실히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주가랑 지지율을 연동시킨 사상 최초의 정부다라는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부 성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경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저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상 총리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좀 이제 대통령제와 이제 혼합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의 대독총리라는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이제 제한적 권력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중요한 건 한성숙의 승진보다는 김민석의 차출에 밑줄을 둬야 되지 않나. 뭐
0: 그건
1: 생각
0: 너무 이제 예고된 후속편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번에는 좀 약간 의외긴 해서.
1: 맞습니다.
0: 네. 박태준 총리 이후 아마 기업인 출신 총리는 되게 오랜만인데
1: 그렇죠.
0: 박태준 총리를 기업인으로 볼 것인가 정치군인으로 볼 것인가도 쟁점이니까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습니까? 한명숙 다음 한성숙 이 한시 한씨 총리 진짜 많아요. 오. 한덕수, 한승수.
1: 그렇네요. 뭐, 네.
0: 한씨가 되게
1: 한씨가 총리에 적합한 네. 성씨인가 본데 네. 어쨌든 이 전부터

0: 밭글 소위 이제 찌라시로는 강훈식이냐 정성호 법무장관이냐가 엄청 마치 확정된 것 마냥 경주마처럼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매일 달라집니다.
1: 네.
0: 그러다가 이제 한성숙 총리가 나오니까 좀 의외의 인선이라는 얘기는 많은 것 같네요.
1: 알겠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가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6월 8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한평생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싸웠고 성수의원에서 문턱 낮은 진료를 해온 우석균 전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지난 주말 영면에 쓰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6: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8: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6: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9: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북부의 대기가 불안정해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5에서 10mm 정도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낮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녹천교 진출로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의 차량들 소통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요.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 나들목까지 여파로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선거 당일에 부족했던 투표용지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최소 4,700여 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여야를 막론하고 백가쟁명식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4: 6시가 됐으니까 일단 표를 주고
0: 송파구 유권자입니다.
3: 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이곳 송파구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최소 1,965장으로 집계됐고 서울로 확대하면 3,912장에 달했습니다. 인천과 대구는 물론 부산, 울산, 경남까지 전국 투표소 50곳에서는 최소 투표용지 4,72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인 숫자 대비 절반만 투표지를 준비한 서울 송파구 부족분이 가장 많았는데 국회를 찾은 선관위는 높아진 투표율 추세를 잘못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3: 심지어 이 실태는 6월 5일 집계 기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들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6: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다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간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8: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 입법을 외치는 여야지만 정당별 셈법과 재선거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만큼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개혁신당이 이번 사태로 실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모든 선거는 재선거가 필요하다며 선관위에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발생한 일부 투표소는 선별적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 무효 소청을 낼 것이고 대상은 서울시장부터 기초의원 선거까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10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선관위가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돈까지 빼앗은 직무유기이자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불러 조사했고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여방 내용 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 네, 회견 이후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하면서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10: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9: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10: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9: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사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11: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0: 물어야 합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 동수석입니다.
11: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9: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수봉 구성을 지시한 걸 두고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하명이라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합수부는 선관위 면제부용이자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주장해왔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공범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인 만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도 재선거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1: 금융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폭락과 고환율, 중동 무력 충돌 재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수 급락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지면서 매도 사이드가까지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12: 주말 전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 황 효과에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3: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12: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0: 박경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14: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2: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5: 근데 이거는 사실

0: 우리나라
1: 양승환
0: 파급지에서
1: LS증권 이사입니다.
0: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2: 특히 이번 주엔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도 코스피가 5천선을 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까지 겹쳐 주가가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 근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4: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4년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용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배제하고 나라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4: 지방 청년들이 겪는 소득 자산 격차에 대한 질문엔 획기적인 한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한다며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과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직권 2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다음 달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어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세 제도에 대해선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고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다며 조금씩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3.1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5: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7: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5: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7: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에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7: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서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선 제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검사의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본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검사에 보안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5: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1: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전면 배제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먼저라는 겁니다.
5: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1: 또 시행 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며 국회 결론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권 축소 배경에 국민 불신이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관련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 방향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6: 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지난해 50기에서 올해 60기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신 연감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핵 역량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 핵탄두 60기 모두 즉각 발사 상태는 아닌 전력화 직전의 보관 상태로 추정되며 전량이 실제 전술 운용이 가능한 군사 비축분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를 두고 일단 생산 중단부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과거사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매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난 사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대외 여건상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그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1: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문제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주권과 우리 국민 인권이 달린 일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를 공개 지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미사일이 이란산으로 확인된 뒤엔 이란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며 다만 이란이 의도를 갖고 우리 선박을 공격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2: 국내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치킨을 함께 먹으며 관계를 다진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3: 네, SK와 네이버, 두산 등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 생태계 구축에 뛰어들었습니다. 업체들은 내년 AI 팩토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동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4: 삼겹살 회동 이틀 만에 2차 깐부 회동을 함께한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젠슨황 엔비디아 CEO. 예고한 대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AI 생산기지인 AI 팩토리 구축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원료로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지원에 최적화된 거대한 디지털 공장입니다.
5: AI가 마침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4: SK그룹은 AI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SK하이닉스는 AI 팩토리에 필요한 차세대 메모리 공급을 담당합니다.
5: SK는 AI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됩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입니다. 한국에 많은 AI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4: 젠슨황 시구에 박정원 회장이 직접 시타자로 나서 양사의 협력 관계를 과시한 두산도 AI 팩토리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팩토리용 메모리를 개발하는 등 공장 운영에 두뇌를 제공한다면 두산은 이에 필요한 전력과 핵심 소재를 제공하는 심장을 담당합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을 전초기지로 활용해 글로벌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젠슨황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전 세계에 거대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반도체와 전력, 소프트웨어에서 AI 팩토리의 확장까지 사업 전반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5: Semiconductors, particularly with memory technology, is world-class. 메모리 기술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는 역시 중공업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세상은 중공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분야는 극도로 복잡한 영역입니다. 한국은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4: 다만 AI 인프라가 엔비디아의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으로 구축되기에 특정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AI 생태계 확장이라는 기회 속에서 기술 종속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LG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구광모 LG그룹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기자들을 만나 LG는 다양한 산업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며 엔비디아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LG와의 협력 관계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젠슨황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젠슨황은 오늘 정오쯤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빌더클로 행사장을 찾아 산업과 세상 전체가 변하는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뛰어난 전자산업과 제조업,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 AI 역량 등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많지 않은데 한국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K자만 붙이면 인기라면서 자신은 아침에 나설 때만 해도 그냥 젠슨이었지만 이제는 K젠슨이라면서 다음에 오면 K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해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0: 지난해 부산에 있는 육군 보병사단에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단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 3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행한 결과 예방 조치의 적극성과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2명이 임기제 부사관임을 고려하면 인권위는 부대원이 신분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안내 책자 제공 등 세밀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지난 주말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 연안 사고 1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구조되고 14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숨졌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안전요원 배치와 통제시설 운영이 제한적인 만큼 기상이 나쁠 때는 해안과 방파제, 갯바위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사회복무 요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입점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1: 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또 다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보혜 경기자입니다.
2: 민주당 비당권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에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에 물꼬를 튼 거다, 백서보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라는 등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권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곤란하다,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호 의견을 넘어 송영길 의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라는 등 당권 경쟁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찝찝한 승리가 된 건 당 일각의 정청래 흔들기도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3: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3: 단결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
2: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5: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2: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차기 대권 교두보로도 평가받는 만큼 계파 간 경쟁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 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자당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정 대표와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6시 반 국회 인근에서 당선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인 인천 계양을 김남준, 충남 아산을 전은수, 경기 안산갑 김남국 의원이 참석하고 경기 하남갑 이광재 의원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김의겸 의원, 군산 김제 부안을 박지원 의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방 일정 등으로 불참하고 광주 광산을 임문영, 제주 서귀표 김성범 의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의 존속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인 장 대표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지옥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정상사회를 언급하지만 공소취소 추진이 가장 심각한 반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7: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6: 간담회가 끝날 무렵 자리를 뜨려는 장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7초간 침묵 끝에 즉답 대신 역질문을 던지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7: 제가 대물을게요.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상당히 선전했던 일부 당 지도부 평가를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장 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았는데 정치쇼라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8: 지방선거 패배할 경우에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6: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김도읍 의원이나 초선인 김재섭 의원 등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투쟁으로 자신의 퇴진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부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조경태 의원에게 30표 가까운 표가 몰리는 등 물밑 실력 행사도 여전한 터라 거칠은 내용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1: 네, 이번 회담에서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정세 관련을 논의하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9: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시 주석이 이제 북한에 도착을 해서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평양에 이제 내렸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항에 영접을 나왔거든요. 뭐 최고의 예우를 다한 거겠죠?
9: 그렇죠. 최고의 예우를 다한 거죠. 통상 보면 외국 정상이 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나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해서 또는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부인하고 또 같이 나갔잖아요.
0: 네.
9: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한 건데요. 2019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2024년 푸틴 대통령이 왔을 때는 자기 혼자서 그때는 푸틴 대통령 부인하고 안 왔으니까
0: 네.
9: 밤에 2시간 동안 이제 그 기다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예우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픈가 해가지고 카프레이드에서 갔죠. 2019년도에는 저기 금수상 태양궁전에 있는 그 광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환영식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을 하고
0: 네.
9: 그리고 이제 금수산 거기 영빈관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뭐 예포도 쏘고 그리고 이제 사열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북한은 중국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했다 이렇게 봐요.
1: 예, 일단은 뭐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9: 네.
1: 그러면 이제 과연 중국은 누구와 함께 갔느냐 이제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9: 네, 네.
1: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갔고요.
9: 예.
1: 왕이 외교부장도 동행을 했더라고요.
9: 예.
1: 그러니까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가서
9: 네.
1: 동행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 아니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동행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번 중국 그 주석의 방북의 목적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9: 글쎄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할 때 기업인들 많이 데려갔는데 예. 별로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누구를 데려가느냐

0: 를 보면 어떤 의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 의제로는 오르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이치 이제 중국으로 봐서는 공산당 서열 5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뭐두 사람만 갔겠어요. 아무래도 경제협력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협력과 관련된 또몇 사람이 저는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두 사람이 핵심인데요. 그 중에서도 차이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1: 예.
0: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 중앙 서기처 제1석입니다. 그래서 당의 인사하고 조직을 장악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 중앙 판공처 주임입니다. 주임. 그럼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경호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담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당교의 교장입니다. 중앙당교라고 하면은 공산당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의 교장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상과 이념을 담당하죠.
1: 예.
0: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직, 인사, 이념, 사상, 그리고 경호, 행정, 이것까지 다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의 공산당 서열은 5위지만 지금 리창 총리를 넘어서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요.
2: 네.
0: 당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다 당, 당, 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 것은 결국은 당과 당의 그런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더 이제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을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나설 거고요. 왕이 외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교 담당이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북한과 이 중국이 공동으로 뭐 대미, 대러 또는 뭐 대한국, 대일본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 공조를 해나갈 건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2: 네. 그리고 또 주목됐던 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딸이죠. 김주애가 시
0: 네.
2: 주석과 만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0: 네.
2: 일단은 뭐 오늘 그 공항에 영접할 때는 김주애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의 모습을 드러낼지 만약에 드러낸다면 뭐그 후계자 세습 구도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지 궁금하거든요.
0: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드러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작년 9월 달에 천안문으로 갈 때, 그때는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가긴 했지만, 김주애를 세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하고,
2: 네.
0: 거기에서 이제 공식 행사장에는 한 번도 이제 등장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순안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는데요. 북중 정상회담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9: 닥터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대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만약에 길을 걷다가 눈앞에 5만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5만원도 아니고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뭉텅이로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11: 뉴스 봤음? 아파트 하단에서 현금 5천만원 나왔대.
12: 5천?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화단에 던진 거 아님?
11: 사기치고 감방 가기 전에 숨겨둔 돈 아닐까?
12: 아니면 치매 있는 어르신이 잘못 내놓은 거 아니야?
10: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별의별 추측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11: 이거 완전 제2의 마늘밭 사건 아님?
12: 마늘밭? 그게 뭔데? 밭에서 현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
10: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 마을 전체 가구가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마늘밭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죠.
13: 무슨 일입니까? 돈이 발견됐는데 누가 이걸 훔친 거라고요? 뭔 소리예요?
12: 여기가 내 밭인데요. 아니, 내가 안 씨한테 나무 좀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묻어놨던 현금이 없어졌어요.
13: 아니, 나는 땅 파서 나무 옮겨달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큰 돈을 가져갔다뇨. 밭에 현금을 묻었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12: 그게 할 얼마였더라. 7억이었나 10억이었나. 아니 아무튼 내 돈이라니까요.
13: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10: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결국 마늘밭을 직접 파보기로 했죠.
13: 이게 뭐야?
12: 선배님,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와, 파도 계속 나오는데요.
13: 아니, 이게 다 얼마야?
10: 경찰이 김제의 마늘밭에서 찾아낸 현금 무려 11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0: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제 마늘밭 돈 뭉치 사건. 뭐 뭉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우선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14: 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땅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굴착기 기사가 나무로 옮겨 심어주는 일을 한 후에 마늘밭 주인이 굴착기 기사에게

0: 밭에 있던 현금 7억 원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굴착기 기사는 현금을 본 적이 없다며 실랑이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땅 주인의 협박과 함께 도리어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마늘밭의 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면서 내 돈을 훔쳐갔다는 거고, 굴착기 기사는 남으로 옮겨달래서 땅을 팠을 뿐이지 돈을 훔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는 건데, 근데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땅에 그렇게 몇억의 돈을 묻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심지어 밭주인이 땅에 묻었다는 돈의 액수도 계속 오락가락했다던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밭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에 묻어둔 17억 중 7억 원을 훔쳤다고 처음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묻어둔 돈 액수를 7억 원이라고 작게 말하였다가 12억 원, 24억 원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게 되었고, 그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가 땅주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되자 수상하게 여겨 돈의 출처에 대하여 묻게 되었고,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땅을 파보게 된 것입니다.
1: 근데 아무리 뭔가 수상하다고 해도 경찰이 누군가의 사유지, 남의 땅을 무조건 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 땅을 파봤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랬다라고 봐야겠죠?
0: 네, 맞습니다. 사유지를 파보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혐의점이 쌓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사정영장주의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체포 현장, 범행 중,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되 사후 영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남의 땅을 팠다라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또는 긴급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우선 집행 후 사후 영장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마늘밭을 파보자 현금 110억 원이 나왔습니다.
1: 110억이요? 아, 110억이면은 이 5만 원권 한 묶음이 500만 원이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2천 개가 넘는 거죠. 마늘밭을 파서 5만 원권 다발이 2천 개가 나왔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도대체 이 밭주인은 11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은행도 아닌 밭에다가 묻어놨던 건지, 그리고 애초에 왜 11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7억이네 뭐 17억이네 줄여서 얘기를 했던 건가요?
0: 네, 그 돈은 처남 일행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었고, 밭주인 부부가 이를 알고도 보관을 맡아 밭에 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밭주인이 생활비 등으로 일부 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에 이를 처남에게 감추기 위해서 굴착기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액수를 줄여만 한건 결국 그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1: 근데 이 밭주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주체는 아니고, 이 처남으로부터 돈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서 보관한 쪽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결국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수수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1: 아, 근데요, 이번 사건처럼 아주 큰 액수, 뭐 오랜 기간 동안 맞는 게 아니라 가족이 뭐 미안한데 아주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단 며칠만, 뭐큰 금액이 아닌 금액이라고 칠게요. 그런 금액을 맡아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0: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거나 1회, 단기간 보관이라도 맡아주는 사람이 범죄 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고 수수했다고 인정되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4조 적용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 잠깐 맡아달라고 하였더라도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제4조의 구성 요건, 즉그 정황을 알면서 부분의 충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즉 대화 내용, 전달 방식, 액수, 전달자 사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냐 보면 110억이라는 액수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받주인이 징역 1년,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 수익 규모와 형량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가 보죠?
0: 네, 이 사건 유죄의 중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매우 크더라도 적용조문이 제4조인 이상 법정형 상한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몰수, 추징 대상 금액이 크더라도 적용 조문과 책임 형태에 따라 형량이 금액에 단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러면 이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늘밭에서 나온 이 110억 원, 이 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1심 판결문을 보면 압수물 및 해당 토지의 몰수 그리고 4,100만 원의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불법 도박 수익금 110억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고 검거된 작은 처남은 도박장 개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 중인 상태였고 도주했던 큰 처남은 결국 한참 후에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해당 토지가 몰수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왜 땅까지 뺏어가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당 토지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수 대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굴착기 기사님 같거든요. 시키는 대로 일해줬을 뿐인데 도둑으로 몰렸다가 이후 누명은 벗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애초에 이 굴착기 기사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목적으로 나무로 옮겨 심기 위해서 땅을 파달라고 시킨 거 아닌지 애초에 이거 자체가 셋업 범죄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네, 이분은 마늘밭에 묻힌 범죄 수익금을 신고함으로써 포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되었긴 하지만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마늘밭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며 정말로 숨겨진 돈을 가져가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까 봐 집을 떠나 외딴 여관을 전전하며 팔자에도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한참 하기도 하였으며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복 경찰들이 그의 집 주위에서 잠복했고 수화기만 들면 파출소로 연결되는 한 라인도 설치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700만 원씩을 벌었지만 사건 이후에는 생업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1: 그런데 길에서 주운 돈을 찾아줘도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일부 갖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무려 110억을 환수하게끔 했는데 안 씨가 받은 보상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만 원이에요. 0.02% 수준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던 겁니까? 아니면 더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범죄 수익 환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에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2014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국고 기속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표회 상한액 범위에서 포상금을 결정,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결정 시 제보의 정확성, 기여도, 난이도, 범죄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고 기속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이면 7천만 원, 200억 원 이상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이 있었다면 굴착기 기사분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대가의 전부였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주고 있다는 금액도 저는 좀 적게 느껴지네요. 이게 범죄를 좀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더 신고가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JS의 종로에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상층 찬 공기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강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남단 사이 아직은 밀리고 있고 나라나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 분기점 사이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은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국정 2년 차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하루하루를 임기 마지막 날처럼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의 초심 넥타이를 이번에도 메고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의 저력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 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집권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3: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칙을 지키는 정상사회, 국민 생명 보호 등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외 산업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4: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문화, 근면함 등이 합쳐져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권 2년 국정 기조는 큰 변화 없이 더 열심히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력 질주의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은 4년을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5: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선 약 160분 동안 21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 말미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대통령 또는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선거 이후 2-3일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표정은 중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론은 자신의 부족함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2: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6: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 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7: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6: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 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

0: 명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1: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0: 시장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3: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면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도 코스피가 5천선을 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까지 겹쳐 주가가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그런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4: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4년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용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배제하고 나라 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4: 지방 청년들이 겪는 소득 자산 격차에 대한 질문엔 획기적인 한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한다며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과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대표이사 등 2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유족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손 대표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5: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고용노동부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대전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손 대표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고,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회사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보건자료 5,400여 점과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6: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가지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7: 조대현 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입니다.
5: 앞서 손 대표는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8: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7: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에어로스페이스
8: 대표이사입니다. 자동화라든가 또 무인화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 이번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의 발인식이 진행되면서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고 관련 수사기관과 협력해 책임 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단은 다음 달 27일 내려지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까지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며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선 20대 대선 과정을 돌아보면 이러한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의 돌발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맥락과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억에 비춰 성실하게 답변했던 것이고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 후보자에 대한 공세적인 그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7: 유정화, 윤석열 전 대통령
10: 공격
7: 변호인입니다.
10: 상황에서 나온 그런 발언들을 가지고 지금 방어적인 그런 발언들이고
9: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을 선거 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을 줄줄이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모레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또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12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은 물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1: 밤하늘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날아갑니다. 도심에 모인 이란의 군중들은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을 보며 환호합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이스라엘이 대응에 나설 경우 더욱 치명적이고 참담한 타격을 입게 될 거고 파괴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브라임 졸파길이 이란군 중앙사령부 대변인입니다.
11: 이스라엘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중부와 서부 지역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 이스판, 타브리즈까지 이란의 주요 도시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 이란이
12: 다시 한번 테러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에피레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입니다.
11: 양측이 본토를 겨냥한 직접적인 무력 타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재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영구적 종전 협상과 중재 노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모든 결정은 자신이 내리며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선택의 여지나 결정권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확고한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호언장담했던 속전속결식 굴복 전략이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또다시 오는 10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외교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말폭탄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미국은 전쟁 초기 이란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며 경제적 숨통을 조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수준 내에 정권 붕괴나 무조건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 We projected 4 to 5 weeks.
3: 처음에는 4-5주 정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할 능력도 있습니다.
1: 하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 이런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거센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이란 내 강경파들을 결집시켰습니다.
3: 공격 초기 이란이 이토록 신속하게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자 현지 국가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버크 오즈셀릭 영국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1: 결국 핵포기 같은 거창한 목표는 후순위로 밀렸고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단기 성과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And this is a war that started as a war of choice.
3: 선택으로 시작한 전쟁이 이제는 필연적인 전쟁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못하면 트럼프가 이겼다고 포장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리 와이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1: 이런 교착상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오는 10일을 돌연 타결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런 주장은 나오자마자 빛이 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중동 지정학을 지도자 간 직거래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톱다운 외교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촘촘한 실무 조율 없이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번 사태가 이미 늪에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가자지구 재건 잔혹사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잡한 국제 분쟁을 단기 압박으로 풀려는 셈법이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0: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6월 8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지의 노래,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8일 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이지의 노래,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래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홀 고향아람누리음악당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 낯선 이름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인 클라라 미니 예술감독을 맡아 기획부터 섭외, 연주까지 전 과정을 이끄는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2022년 프랑스 보르도, 2024년 서울, 2025년 파리를 거쳐 올해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1: 여기 명단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방금 들은 곡을 연주한 다니엘 로자코비치, 미하일 플래트네프를 비롯해서 미샤 마이스키, 오기스탕 듀메이, 고티에 카푸숑 등 여러 음악가들이 참가해 모두 7번의 공연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인버 콘서트가 3번 있습니다. 이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여러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는 겁니다.
0: 이런 것이 음악 페스티벌의 묘미가 아닐까요? 평소에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는 조합으로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니까.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 페스티벌에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3악장, 오기스탕 듀메이의 바이올린,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3악장, 오기스탕 듀메이의 바이올린,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이 모든 공연을 기획했다고 하네요.
0: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했다는 게 엄청 대단합니다.
1: 클라라 민의 독특한 이력이 그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서울 예고를 졸업 후 맨하튼 음대에 다녔는데 IMF 때 유학비를 더 이상 보내주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닥치는 대로 연주에 돈을 벌면서 뉴욕에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교회 17곳을 돌며 반주를 맡았다고도 하고요.
0: 예?
1: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기회가 돼서 여러 실내악 연주회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미국 야마하 피아노의 디렉터에게 후원을 받아 야마하 실내악 축제를 기획했고요. 야마하에서 더 이상 돈을 대주지 못한다고 할때 교회에서 만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또 다른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아니, 뭘 해도 될 사람이네요. 근데 교회 17군데면 진짜 거의 뭐 새벽 뭐 5시, 6시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있었나 보다, 그죠?
1: 아니면 이제 17교회에 이제 특별 공연에 가서 반주를 하자. 반주를 17교회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한 시간씩만 해서 하루가.
0: 17곳을 돌면서 반주를 맡았다고 하니까.
1: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뭘 했건 대단합니다. 이거는
0: 네.
1: 진짜.
0: 그럼 지금은 피아노 연주보다 기획을 더 많이 하고 있나요?
1: 피아니스트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여러 실내악 연주회에서 피아노 연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중 1악장, 클라라 민의 피아노, 가보르 타카치 나즈가 지휘하는 맨체스터 카메라타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섭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8년 차이고요. 아내는 대형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약속도 많아졌고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더라고요. 휴대폰을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어떤 남자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더군요.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라는 메시지가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 통화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바람 피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하자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이거 우리 상담하다 보면 느낌부터 온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2: 네, 다들 보통은 분위기상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네.
2: 예를 들면 갑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
1: 네.
2: 아니면 휴대폰을 유달리 많이 본다. 아니면 야근 일정, 외박 일정이 많아진다든지.
1: 네.
2: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보이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즉 배우자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곧바로 와 닿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약간 육감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상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상대방한테 따져 묻는 거랑 이제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소송을 하려면 느낌이 이상했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증거가 필요하죠.
2: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 핸드폰의 내용을 가져오시는 게 가장

0: 딱 많습니다.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대화 내용 아니면 사진이 찍혔다든지 핸드폰에는 요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어서요. 그 해당 자료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자료를 가져오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만나는 사진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거의 핸드폰 자료가 대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죠. 뭐 사랑해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아니면 뭐 다정하게 이제 찍은 사진. 뭐 누가 봐도 부정행위구나 하는 자료들이 핸드폰에 거의 많잖아요. 다만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핸드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방 폰에 몰래 어플들을 설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1: 스파이 앱 이런 거요.
0: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런 경우엔 좀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부부 사이인데 뭐 이렇게 증거 수집하는 거큰 문제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휴대폰 잠금 장치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확인하는 거 불법이 될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께서 왜 그게 불법이냐고 물어오시거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마련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1: 네,
0: 하십니다.
1: 그렇긴 하죠.
0: 네. 근데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봐서 비밀 침해나 정통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이제 부부간에 공유하거나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이 쓰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뭐 비번을 공유하거나 패턴을 공유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질까요?
0: 네,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포괄적으로 모든 핸드폰의 내용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과거에 어느 시점에 알게 된 비밀번호라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서요. 언제든 모든 범위를 보아도 괜찮다는 허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들키기 싫은 부분이라서 허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듯합니다.
1: 근데 이제 판례가 약간 그런 태도인 거죠.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이게 있을 때 이거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수는 있는 걸까요?
0: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그 해당 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같은 경우에는 통비법이라고 하는 법에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0: 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 수집의 방식에 있어서 침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위라고 보면서 증거로 채택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긴 하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이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 문제되는 뭐 패턴이나 이런 거 이제 몰래 들어가서 뭐 문자 메시지 본거 이거는 증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외도는 배우자의 행동 변화로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비밀 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과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접근이 허용된 상태인지는 또 별개. 피해로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 수집된 증거 자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 모두 다 재판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침해 정도랑 수집 방식에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졸음쉼터에서 여자 화장실 줄이 길자 일부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성범죄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어떨까요? 성폭력 처벌법상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훔쳐볼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처럼 줄이 너무 길어서 급하게 이용하려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봐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하현상의 문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이후나 반대 하남 쪽으로는 소통 상황이 한결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도심 강남대로는 교통량이 아직은 꾸준한 모습인데요.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강남역에서 양재역 구간 양방향 서행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포대로 반포대교 남단에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쪽으로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파장이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2: 경찰이 고발인뿐 아니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합수본 출범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투개표소 봉쇄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이보다 앞서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도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4: 권리만 뺏어간 게 아니고 국민의 그
0: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4: 이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3: 경찰은 주말 사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고발인 조사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건데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건 4건 모두 통합됩니다. 합수본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0: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데 이어 특검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2: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조사와 지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는데 다만 재선거 추진 등 정쟁 소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5: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4: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5: 박규태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6: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 조사 대상부터 기간, 특위 구성을 놓고 벌써 이견이 팽팽한데 조만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원론적 추진 방침을 내걸었던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화답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을 놓고 여야가 간만에 뜻을 모은 건데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관리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고
7: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5: 조중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7: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전면 재선거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8: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3: 국민의힘 일각에선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선거를 다시 하자는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개혁신당도 재선거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한한 부분적 재선거를 제안했습니다.
9: 실제 국민들이 투표 못했던 투표소들만 하게 해주자.
5: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9: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3: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헌정사상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위원 구성, 여기에 위원장은 여야 중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 회견 이후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사부 요인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11: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10: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11: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10: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사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12: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5: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2: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향해 또 다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비당권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에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에 물꼬를 튼 거다, 백서보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라는 등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권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곤란하다,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호 의견을 넘어 송영길 의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라는 등 당권 경쟁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찝찝한 승리가 된 건 당 일각의 정청래 흔들기도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7: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하나로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7: 못해서 아쉬운 결과.
13: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14: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13: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차기 대권 교두보로도 평가받는 만큼 계파 간 경쟁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존속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인 장 대표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지옥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정상사회를 언급하지만 공소취소 추진이 가장 심각한 반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8: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5: 장동혁 국민의힘
8: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15: 간담회가 끝날 무렵 자리를 뜨려는 장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16: 이번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5: 7초간 침묵 끝에 즉답 대신 역질문을 던지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8: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 상당히 선전했다는 일부 당 지도부 평가를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장 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았는데 정치쇼라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17: 지방선거 패배했을 경우에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5: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김도읍 의원이나 초선인 김재섭 의원 등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투쟁으로 자신의 퇴진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부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조경태 의원에게 30표 가까운 표가 몰리는 등 물밑 실력 행사도 여전한 터라 거칠은 내용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0: 두고 지금은 일단 생산 중단부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바라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과거사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매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난 사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대외 여건상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1: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우리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길 바라지만 대결적 구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과거사가 얽혀 현재로선 시기상조란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2: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1: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문제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주권과 우리 국민 인권이 달린 일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를 공개 지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타격한 미사일이 이란산으로 확인된 뒤엔 이란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며 다만 이란이 의도를 갖고 우리 선박을 공격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지난해 50기에서 올해 60기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신 연감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핵 역량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 분열성 물질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최근 생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며 오는 10일을 가능한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전 이후 처음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 이제 그만하고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앞선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통화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스라엘의 보복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한다면 지난 47년이나 3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갈등은 계속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이번 교전으로 이런 상황이 무산되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5: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4: 이르면 지난 주말을 합의 가능 시한으로 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로 시한을 늦춰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한 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해 폐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군사 고문이 공개 요구한 이란 동결 자금 해제도 종전 합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 이란 동결 자산을 먼저 해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7: No.
6: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 제대로 행동한다면 그때부터 동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대선과 최근 일부 지역 예비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앵커와 설전을 벌이다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장입니다.
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한 판단을 경기 회복세에서 한 달 만에 완만한 개선세로 되돌렸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소비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이란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실물 지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월요일 아침 바쁘게 흘러가는 출근길이나 등굣길 걷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 발걸음이 빨라지곤 합니다. 주변이 온통 분주하니까 나도 함께 급해지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강조한 거죠. 치열한 일상의 지혜, 우리 집 가계부에도 똑같이 통합니다. 남들 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하며 우르르 몰려가는 그 속도에 쫓겨서 불안해하기보단 지금 내 형편과 속도에 맞는 단단한 보험과 연금부터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주변 소음 완벽하게 끄고 우리 가족의 미래와 나를 지켜줄 확실한 재무 이정표 세워보겠습니다.

0: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울 거야라고 마음을 굳게 먹지만 또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1: 그렇죠.
0: 참 인생 마이웨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사실 요즘은 더더욱이 좀 이렇게 휩쓸리기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주말에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되게 신기한데, 근데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좀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나는 정보가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누가 주식으로 잘 됐대, 부동산으로 잘 됐대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좋겠다.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SNS, 특히 뭐, 인별그램이나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뭘 찾아서 보잖아요. 계속 그것만 나와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주식 잘된 사람 얘기를 보는 순간부터 계속 주식 잘된 사람 얘기만 나오고,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보기 시작을 하면 계속 그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개인화돼서 내 관심사를 보여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보여주니까 너무 거기에 갇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정보는 많은데 그렇게 그런 정보만 듣다 보니까 계속 그 겁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는 게더 심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0: 알고리즘 속 세상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1: 맞아요,
0: 착각이
1: 맞아요,
0: 들기도 하는 거죠.
1: 맞아요.
2: 그러니까 자연인이다를 찍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내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제 기준 잡기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면
1: 맞아요.
2: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아마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를 좀 잡아줄 중심이 필요하고요.
1: 맞아요.
0: 정말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이런 청정지대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재무청정지대 어디냐? 알짜 정보 알려주는 곳 어디냐?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곳,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다양한 재무 고민 해결해 보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돈 관련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FM 94.5MHz YTN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또 포털 사이트 다음 들어오시면요. 지금 라이브로 저희들 보이는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라이브 채팅창 통해 궁금한 내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쭉 함께 하시면서 아, 우리 집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다. 나도 1대1 맞춤 재무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8967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4세대 실손 전환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일이 바빠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는 5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장이 너무 안 좋아졌던데 전환하면 무조건 5세대로 갈아타야 하는 걸까요? 진작할 걸 후회만 되네요. 5세대 실손 나온다. 오히려 나올 거야라고 예고하던 시기에는 5세대 실손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막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손 전환 미루고 미루던 분들이 이제 4세대 실비는 없는 거야? 5세대로만 무조건 갈아타야 돼?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전환하면 무조건 5세대 실비 가입하셔야 되는
3: 그쵸.
0: 거죠?
3: 그렇죠. 일단 5세대 실손이 이제 출시된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됐기 때문에

0: 근데 이제 뭐 전환을 하게 되면 무조건 5세대 실손인 건데요. 제가 봐도 참 이제 5세대 실손 나온다는 말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절판 마케팅 할 새도 없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4세대 실손을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못해서 그대로 지나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근데 뭐 바뀐 거는 그렇다 치는데 바뀌어서 보장이 어떻게 변경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5세대 실손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거 보장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4세대 실손과 5세대 실손 차이가 큰가요?
2: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클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예고편이 너무 길어서 본편이 시작하는지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바뀐다 바뀐다 했었기 때문에.
1: 맞아요.
2: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중증 질환, 즉 우리가 생각하는 큰 질병들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만 5세대 실손 의료비보험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비필수적인 과잉 의료, 즉 굳이 안 해도 되는 치료를 너무 과하게 한다.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비중증, 즉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건 크게 아픈 건 아닌데 하는 항목들 중에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줄었어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2: 그렇죠.
1: 일상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체감 보장의 축소 크기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축소가 됐길래 이렇게 느끼시는
2: 자,
1: 걸까요?
2: 일단 4세대 실손 의료비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 중증, 비중증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근데 5세대 실손 의료비에서는 중증일 때는 똑같이 5천만 원 한도로 70%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비중증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1: 많이 줄었네요.
2: 그렇죠. 그리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도 한번 입원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만 그리고 한번 통원했을 때는 2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즉 한도가 연간 한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언제? 비중증일 때. 그리고 이게 제일 큰데요. 자기 부담률이 비중증의 경우에는 50%입니다. 즉 절반은 내가 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이 분리돼서 나오면서 보장이 되게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2: 맞아요, 맞아요.
1: 같아요. 모두 다 불만을 갖고 계시는 대목이 여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보장이 넓은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이 5세대보다는 소비자한테는 더 유리하다. 1, 2세대 갖고 계시다면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유지하셔라. 이렇게 권하시는 게더 맞겠네요.
0: 일단은 이 1, 2세대 등의 실손 보험을 이제 5세대 실손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당연히 보장이 넓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무조건 예전 과거 실비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5년 말 14개사의 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몇 퍼센트의 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을까요? 1번 35%, 2번 50%, 3번 65%.
1: 상당히 애매합니다. 객관식인데도 잘 모르겠고.
2: 보기를 되게 잘 냈어요.
1: 그러니까 핵심은 실손보험은 가입을 했는데 별로 병원 안 다니고 몸안 아파서 실손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안 받는 사람의 규모인
2: 그렇죠.
1: 거잖아요. 저를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 이렇게 병원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 한 절반 정도? 2번.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0: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1: 더
0: 3번
1: 많아요?
0: 65%예요. 그러니까 25년도 말에 이제 우리 보험사 14개사의 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받지 않고요. 보험료만 납입을 하고 있고요. 보험금에 이제 보험금을 많이 받은 그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예전 1, 2세대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2: 그렇죠. 이게 실손의료비보험 특성상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병원비를 많이 보상받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가입자가 얼마나 보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5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되게 저렴하다. 즉 1, 2세대에 비교하면은 뭐한 50%. 4세대에 비교해도 30% 저렴하다라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0: 확실히 나는 굳이 치료 많이 안 받아. 그리고 나는 나 도수 치료도 별로 안 받는데 뭐 1년에 한두 번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손 보험료가 비싼 게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더 도움이 클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10명 중 6.5명이 보험만 가입해놓고 보험금 청구 딱히 안 하고 있는데 3.5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보험을 활용하되 여기서 너무 과잉 청구가 일어나니까 보장도 좀 줄어들면서 뭔가 소비자가 생각하는 실손보험의 메리트와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그거거든요. 도수치료. 이게 사실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고 웬만한 정형외과 가면 일단 도수치료 받고 가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 치료라고 그럼 보면 되는 걸까요?
2: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도수 치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수 치료는 진료비 구조가 뭐 크고 의료 기관별의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 비급여 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급여 치료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 가면 8만 원. 다른 병원 가면 20만 원. 뭐 도수 치료 가격이 굉장히 상이했거든요. 근데 6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급여 치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1: 관리급여는 어떤 말일까요?
0: 그죠. 사실 저도 되게 낯선 단어예요. 근데 이게 관리급여라는 게 뭐냐면, 먼저 포인트는 급여다. 급여라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치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관리급여라는 건 뭐냐면, 다른 급여 항목들이랑 달리 본인 부담률, 즉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병원마다 병원비 자체가, 치료비 자체가 상이한 게 되게 큰 문제였는데, 아예 국가에서 이걸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도수치료 가격이 43,850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즉,
1: 정찰제예요?
0: 네,
1: 네.
0: 어느 병원에서는 10만 원, 어느 병원에서 20만 원, 이게 이제 없어요. 대신에 이제 환자들이 본인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95%예요. 즉, 급여로 처리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는 하되, 부담을 좀더 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3,850원이지만 환자분들이 내시는 거는 약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초반대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관리급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국가에서 할수 있는 횟수를 정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으면 뭐 1년에 100번이건 200번이건 할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반 환자, 즉 비중증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1년에 15번까지만 가능하고요. 또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서 이거 재활치료까지 필요해요 하는 분들은 횟수가 더 늘어서 1년에 총 24번까지만 치료할 수 있게 국가에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급여로 바뀌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 실손보험 하면 항상 논란의 중심에서였던 바로 그 도수치료.
0: 맞아요.
1: 7월부터는 도수치료 가격이 회당 43,850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연간 횟수까지 딱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걸로 인한 논란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고민이 더 많아져요. 체감상 그동안 3세대, 4세대 보장받는 그런 금액하고 5세대가 많이 달라졌고 이런 항목들도 달라져서 뭘 어떻게 선택해야 돼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최선일까요?
2: 그러니까 결국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실손보험료를 낸 돈과 돈을 보험사부터 얼마나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치료가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아마 고령이 될수록 예전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1: 보험료 때문에 그럴까요?
2: 그렇죠.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은요, 실손보험의 제도 안에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13년도 4월 이후 가입자들은 이미 그 실손을 유지를 못하고 다음 버전의 실손으로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전의 가입자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분들은 보험료 인상 때문에 언젠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1: 결국에는 누구나 다 전환 실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0: 그렇죠. 이게 사실 5세대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시고 똑같이 선택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대가 바뀐다라고 해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상 비율이 달라지는 거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중증, 즉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들도 다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서 보험료도 좀덜 오르게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더 보장을 받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상황하고 뭐가 맞아 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0: 사실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고 또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실제 지금 내 보험을 담당해주고 있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통해서 의논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후회를 제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될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사실 모든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고 이야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실손보험은 갱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갱신주기 도래에서 보험료 오른 거 보면 고민이 첫 번째로 돼요.
0: 맞아요.
1: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연간 내가 보험료 지출한 거에 비해서 별로 타서 쓰는 것도 없는데 보장이 더 줄어들어? 그럼 이거 유지해야 돼? 라는 고민이 들지만 실손보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쓰는 병원비 지출을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언제 어떻게 큰 수술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유지하셔야 되는 게 실손보험인데 그걸 부담스럽게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정말 병원 많이 다니는 분들 아니라면은 좀 저렴한 전환 실손 5세대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2: 네,
0: 맞습니다.
2: 그럼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제 오랜 고객 친구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보험 상담 소개를 받고 2년이 된 지 약 10여 년이 된 친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겹치면서 정말 저와의 마음 나눔이 한층 더 두터워졌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라디오 하는 걸 아니까 그냥 어떤 분들한테는 응원은 어떤 분들한테 위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부탁을 했어요.
0: 10여 년 된 인연의 고객분 사연이다. 일단은 서민정 팀장님 멘트에서 애정이 엄청 많이 느껴져요.
2: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내용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참 좋다 이 생각을 들었던 게 왜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것도 시간인데 서로 공유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관계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되는 거죠.
0: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 20대 중반에 재무 상담으로 첫 소개를 받아서 인연이 됐고요. 근데 그때는 하는 일이 좀 달랐어요. 수술방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가, 필라테스 이런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월급의 일부 금액으로 계속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서 지금은 요가원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전에 결혼까지 해서 지금은 30대 중반의 어엿한 대표님이신데요. 근데 작년 겨울에 시련이 좀 찾아왔습니다.
0: 왜요? 무슨 일이실까요?
2: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요. 12월 달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여기서 좀 애정이 또 느껴지는 게 남편분한테 처음 알렸고요. 두 번째로 알린 게 서민정 팀장님이었다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사실은 저의 가까운 지인분이나 고객들의 암진단금이 계속 이어져서 저 역시도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겨울에 소식을 들었는데 일단 좀 놀랐어요. 왜냐면 아직도 30대 중반이었고 그동안 건강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거기서 막 호들갑 떨며 막 울면서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다 잘 될 거니까 치료만 잘 받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0: 일단은 정말 제일 수술 잘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수소문에서 찾아서 예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을까요? 어떤 걸 도와주셨을까요?
2: 저는 사실 예상이 되는 게 저도 좀 약간 애정이 있는 고객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바로 그동안에 상담 정리해놨던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험 관련된 내용들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챙겨봤을 것 같아요. 보험금 체크를 먼저 하셨을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네, 맞아요. 돈 없이 치료받고 그렇죠. 수술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치료는 당연히 걱정 없이, 그렇죠? 정말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안심과 응원을 하고 저는 바로 당연히 보장

0: 분석하는 거죠. 살펴보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일단 제가 마음이 너무 놓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연이 되고 서로 좋고 좋은 관계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이 평가받는다라고 보는 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보험 혜택을 볼수 있어? 사실 이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1: 일단은 이분이 진단받으신 게 갑상선 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막 소외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갑상선 암이거든요. 서민정 팀장님이 관리를 해주셨다면 갑상선 암도 일반 암처럼 보험금을 잘 받아주셨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네, 저도 보험금 지급 내역을 나중에 같이 한번 봤었는데, 아, 되게 오랫동안 꼼꼼하게 잘 챙겼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시긴 했는데요. 수술하시고, 뭐, 항암 치료 받으시고 했는데, 사연자님이 받으셨던 보험금이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1: 와, 되게 많이 받으셨네요. 엄청 넉넉하게 준비를 하신 걸까요?
0: 그렇죠. 물론 잘 준비를 했는데 20대 중반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중간중간 보험 점검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판매가 됐지만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았을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보완을 좀 했는데요. 한창 우리 유사암 가입판도 높았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0: 그때 암진단금을 일단 준비를 추가적으로 한게좀 도움이 컸고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금으로 5천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로 받았습니다.
1: 근데 암 수술비로도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갑상선암 수술비니까 이 또한 진단비처럼 일반 암 수술비보다는 좀 보험료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2: 맞아요. 방송 좀 오래 듣고 계셨던 청취자분들은 유사암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암 수술비면은 유사암 수술비도 작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암 한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암이랑 같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있는데 그 수술비가 1호종 수술비, 즉 1종에서 5종 써 있는 것들 중에서 5종 수술비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은 어쨌든 종수술비를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 종수술비에서 5종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받으셨던 수술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유사암일 때 이렇게 좀 작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종수술비 얼마나 가지고 있지 이런 거 챙겨보셔도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서도 이제 암 수술비랑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비 지급을 하는 보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면 유사암일 경우에도 보상을 좀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0: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의 어머님이 유방암 투병을 하셨던 터라서 암 관련 보장을 좀 두텁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일단 보험료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실손 보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금도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족분들 모두 오히려 웃으면서 병원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었죠.
1: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서민정 팀장님의 오랜 인연이고 지인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늘 언제나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내 지인이다 생각하고 꼼꼼하고 촘촘한 설계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해요.
0: 아, 이 친구도 지인이 아니었어요.
2: 그렇죠.
0: 통계로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지인 같은 고객이 된 거거든요.
2: 제 생각도 그래요.
0: 그러니까,
2: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잘 꼼꼼하게 챙겨줬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고객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그리고 그건 제가 매번 매주 확인을 합니다. 굿모닝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민 사연 상담 도와주실 때 저도 전화 통화하는 걸 가끔 옆에서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정말 내 가족처럼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돈과 관련된 재무 플랜들 잘 짜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보험이 필요한 순간 제대로 도움받는 보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연구사 5번입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겪으셨다고 했는데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지만 보험금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0: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저희가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축하해드릴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실손 의료비로 치료비를 다 보상을 받으셨고, 다행히 갑상선암이라 치료도 잘 됐고, 추가적으로 받은 보험금이 8천만 원 넘는 금액이 생겼어요. 자, 아나운서님은 이 정도 목돈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0: 8천만 원이요?
1: 네. 침을 꼴깍 삼키시는데.
0: 그러게요. 저는 8천만 원 생기면 분산 투자해보고 싶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 부부신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근데 두분다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근데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 낳기 전까지 좀 돈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사실 계획을 세우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차피 전세도 갱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목돈을 가지고서 과감하게 주택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과감하게 집 매매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을 사시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축하해야 할 일이 많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는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갑자기 큰 목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 돈을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산을 만들면 더 값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러면서 부동산 매매를 권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온 자금들도 한번더 점검을 하면서 일단 예산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집을 구했고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일단은 암을 잘 발견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보험금도 잘 수령하셔서 건강도 회복하셨는데 집까지 이제 얻게 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보험금 외에도 근데 결국에는 이 주택 매매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재무설계 전문가를 가까이 두고 뭔가 계속 이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1: 맞아요. 되게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해오셨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게, 일단 보험 덕분에 혜택을 좀 봤어요. 근데 연금이라든지 저축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신 게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두분다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 이게 일정치 않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납 상품들, 즉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상품들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해서 계속 조금씩 모아왔는데, 이것도 미국 주식형 그리고 또 인덱스 펀드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마침 타이밍이 되게 좋아서 이번에 집 구매하는데 그렇게 모아놓은 돈도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0: 결국에는 저축도 꾸준히 잘 해오신 거네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저축이나 보험을 정비함에 있어서 사실 이두 분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현금흐름 만들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매출이 다내 돈이 아니잖아요. 임대료 나가야 되고 직원 월급 나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 내 수입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1: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매달 고정적으로 직장인분들처럼 월급처럼 따박따박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출 관리를 좀더 신경 쓰셔야 새는 돈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번 기회에 두 분이 현금 흐름까지 잘 만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렇게 목돈이 생긴 걸 기회로 해서 사업자 통장 하나로는 사업 관련된 지출만 관리를 하고, 또 가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구분을 좀 지었고요. 그동안에 매출, 지출 같이 정리를 해서 그동안 안 나가던 뭐 원리금 상환을 이제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좀더 꼼꼼하게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웠죠.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에서 넘치지 않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영끌해서 집을 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의 여유 자금을 두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방향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이 어쨌든 예전 어린이 보험이었기 때문에 갑상선 암으로도 납입 면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저축 여력도 또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뭔가라고 많이 얘기했던 얘가 덕분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험을 잘 준비해둔 덕분에. 그리고 내가 통장 정리는 잘안 됐지만 그래도 돈을 꼬박꼬박 모아둔 덕분에. 그리고 내가 어릴 때 펀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무서웠는데 투자 상품을 잘 선택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덕분에.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좀 나왔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게요. 정말 그 덕분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두분 덕분에 큰일 잘 극복하시고 아름답게 화목한 가정 되찾은 일석삼조의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이 갖고 있는 문제 명확하게 짚어서 해결하고 정리해주신 두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진짜 보험이 필요한 순간.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보험 점검하시면서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점검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 무료고요.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올 세인츠의 퓨어 슈어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면서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사이 강원 남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5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수월합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서하남 나들목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하남 나들목에서 송파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86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YTN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 국정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하루하루를 임기 마지막 날처럼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 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의 초심 넥타이를 이번에도 메고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의 저력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 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는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0: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칙을 지키는 정상사회, 국민 생명 보호 등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외 산업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1: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문화, 근면함 등이 합쳐져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권 2년 국정 기조는 큰 변화 없이 더 열심히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력 질주의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은 4년을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2: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선 약 160분 동안 21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 말미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호민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4: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1: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5: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1: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5: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애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5: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4: 회견 이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1: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6: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1: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6: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4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7: 행정적, 법적 책임을
8: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6: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윤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10: 투표한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9: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늘어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진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 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뿐 아니라 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이 합수본 출범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1: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투 개표소 봉쇄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이보다 앞서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도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12: 권리만 뺏어간 게 아니고 국민의 그 돈까지 뺏어간 거고.
8: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12: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11: 경찰은 주말 사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고발인 조사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건데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건 4건 모두 통합됩니다. 합수본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데 이어서 특검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재선거 추진 등 정쟁 소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1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8: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15: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8: 곽교태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15: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3: 조사 대상부터 기간 특위 구성해놓고 벌써 이견이 팽팽한데 조만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원론적 추진 방침을 내걸었던 민주당도 이해 질세라 화답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을 놓고 여야가 간만에 뜻을 모은 건데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고
16: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17: 민주당 사무총장님
16: 하셔갑니까?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3: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전면 재선거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18: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8: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13: 국민의힘 일각에선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선거를 다시 하자는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개혁신당도 재선거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한한 부분적 재선거를 제안했습니다.
19: 아, 실제 국민들이 투표 못했던 투표소들만
17: 하게 했잖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19: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다.
13: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헌정사상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위원 구성, 여기에 위원장은 여야 중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4: 금융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뉴욕증시 기술주 폭락과 고환율, 중동 무력 충돌 재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수 급락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20: 주말 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 황 효과에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1: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20: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17: 박경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22: 순매도가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3: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17: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23: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20: 특히 이번 주엔 내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숨가쁜 방한 일정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AI 협력 보폭을 넓혔고 미래 인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대 강연에선 학생들에게 AI 시대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24: 방한 나흘째, AI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젠슨 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구 SK 본사를 찾은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만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한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8: 함께 시장 범위를 확장해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넘어 파트너십을 다각화할 겁니다. AI 팩토리를 성장시키고 로봇공학 및 기타 컴퓨팅 플랫폼으로까지 다각화하는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24: SK 방문 뒤 달려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와의 협력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칩과 LG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AI 전반에 거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찾아 미래 AI 인재들과의 소통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차장에서부터 황 CEO를 연호했는데 흡사 글로벌 스타를 맞이하는 팬미팅 분위기였습니다. 연단에선 황 CEO는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I am so jealous of you because 여러분들 너무 질투나네요. 지금 같은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기 큰 기회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24: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자신을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너스레 떨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8: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저는 그냥 젠슨이었는데 이제는 K 젠슨이 됐습니다. 저를 K 젠슨이라고 다음에 다시 올 때 불러주세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0: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 Jensen.
24: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현대차의 사옥에 들러 정의선 회장을 만난 뒤엔 대규모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네이버에 들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1: 대학의 기업을 만나시면서 우리 문화와
8: 이해진 네이버 의장입니다.
2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 뒤엔 국내 AI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파트너 방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일정을 마무리한 황 CEO. 미래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까운 듯 방한 첫날부터 막바지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황 CEO의 이번 비즈니스 여정은 AI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고요. 2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저도 뭐 당초에는 2시간에서 아주 길면 2시간 반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30일 됐을 때도
3: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2: 원래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100일 때 많이 하는데 그때 좀 빨리 30일 때 하셨죠. 그때도 사실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좀 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좀 차별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길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선거에 이겨놓고도 좀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랬는지 예.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좀 많으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지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박빙의 승부로 패배하거나 당선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불로소득은 안 된다라는 나름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원유 수급이 87%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있었고 예. 또 전작권 환수라든지 핵 추진 잔수함의 어떤 추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8000에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취임 1년 차에는 아직 경제 대통령이라는 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예.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0: 강 부대변인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정광재 수장은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4: 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이 예. 이렇게 개입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됐다라는 요지에

0: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본인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땐 말 그대로 정신승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몇 개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잘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크게 통합하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그런 행보를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 뭐 권장할 만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 이 최악의 저질은 본인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에서 특정 정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난 1년간 대통령으로서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라는 평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 최대 이슈죠. 투표제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부정선거와는 이제 선을 그으면서도 선거 관리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 는 점에서는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자성을 했고요.
2: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하고 부실선거는 뭐 비슷한 듯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실선거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실수의 연발인 거죠. 그리고 예상되는 실수가 있거나 혹은 예상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 것을 우리가 보통 부실선거라고 하는 거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서 사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뭐 쉽게 말해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 보고 누가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부실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의 판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2030 청년들이 뛰쳐나온 거는 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실수라는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실수가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돼서 내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정치권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다 같이 뭐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또 지나가 버리면 외면하고 방치하는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경종을 우리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이거를 국민의힘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나름대로 청년들의 이 어떤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줄 것을 왜냐하면 부실선거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논의가 있어야지 이게 개선되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국정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검이고 특검보다 더 중요한 건 재선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백하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예. 국정조사 해가지고 뭐가 드러나면 특검하는 거고 특검을 해가지고 또 드러나면 처벌되고 무효되면 그때 재선거를 하는 건데 예.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
1: 알겠습니다.
2: 과연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 투표지 부족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제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어쨌든 이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그 구성을 해가지고 대책 마련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재선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번에는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참정권 제한이 있어서 재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정치권에서 이거 재선거를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파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구호,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돼야지 재선거를 본인의 정치적 예. 이해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두 분 모두 재선거는 그 이후에

0: 가장 마지막에 할 단계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고다라면서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포용, 통합. 예,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온 마음을 다해야지. 야, 이거 끝나면, 제사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선거는 전 곧 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을 무서워해야죠. 뭐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시작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죠.
2: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네. 많은 평론가들 그리고 저도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너무 좀 안일하게 치른 것이 아닌가라고 우회적으로 조금 질타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사람 속내는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인물 구도 이슈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냐 낮냐 이게 구도로 딱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후보들이 사실 선거 아주 오래전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다들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네거티브를 하면 부자 몸조심하듯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토론하자고 하면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전자가 아니라 마치 현직인 것처럼 좀 도망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조금 좀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치르면서 이 정치적으로 한 논리가 하나 깨졌다. 교차투표를 안 하고 줄투표를 할 것인가, 줄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 논리가 깨진 거예요. 뭐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구청장 네. 후보들이 얻은 수가 정은호 후보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도 부산시장은 전재수를 찍었는데 또 북갑의 국회의원은 또 한동훈을 찍었어요.
0: 예.
2: 또 경기도 하남갑에서도 국회의원은 이광재를 찍었는데 또 하남시장은 또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그런데 또 도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뭐 1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예. 인물 하나하나 선거 캠페인의 어떤 절실함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구나 하는 예.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기회였습니다.
0: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우회적으로 질책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이제 지배적이고 또 들어오는 사람을 모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이제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3: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네. 유시민 전 작가가 했었던 ABC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이번에 평택 의례 선거 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 근데 김용남 전 의원 후보가 대표되는 정치적 그룹이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같아요.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뭐 중도 노선 확장에 동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판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ABC 그룹 가운데 B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원래 지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0: 예.
3: 또 하나는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시장 후보와 구청장 시의원 득표가 달랐다. 근데 그 시장 후보를 뽑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이른바 명픽 후보라고 하는데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이 굉장히 타자화시키고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의 사람은

0: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예.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됐는데 왜 그걸 당 탓으로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 몇 차례 요청을 해서 출마를 했지만 마지막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하정우 후보의 출마를 용인하고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잘한 선거는 본인의 당대 그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성과로 이어졌고 진 선거는 당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잡음 없이 잘 달려왔다. 극찬을 했습니다.
2: 근데 이제 그런 반도 한 게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한 18년 정도를 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극적으로 정계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표일 때 총선을 치르면서 상황실장으로서 그리고 대표일 때 또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이 되시자 또 총리로서 대통령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좌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외 순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뭐 좀 퍼포먼스를 벌여가지고 대통령에 가야 될 이 프레시들이 조금 당으로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있어서 그립감을 가지고 해낸 일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철저하게 본인을 숨기고 낮추는 행보를 보였어요. 근데 총리도 사실 퍼포먼스 할 수 있고 막 기자회견 해가지고 눈길 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대신 전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이게 이거를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제 전당대회 때문인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가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0: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이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성숙 총리 지명자를 소개할 때 김 총리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이뤘던 국정 성과는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전당대회에 명심이 김민석 의원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라고 명확한 신호를 저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이 두 분은 이른바 친명계로 대표되거든요. 이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에 결선 투표에 가면 이른바 친청이냐 친명이냐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라는 점을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실린 발언은 더 자주 강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1: 오늘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것이 이런 가운데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단 말이죠.
2: 근데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저는 뭐 본인도 한 명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의 한 명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본인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혹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 그런 거에 영향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이현주 최고위원 스스로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 정도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1: 자, 전당대회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아, 그건데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참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55.2%였는데 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41%, 4.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주요 요인은 뭘까요?
0: 일단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유감이고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는 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직책에 맞지 않을 정도로 국민을 분열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노출됐고 선거에서 비교적 국민의힘이 뭐 예상보다는 선전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지자들이 과거의 여론조사에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붙는 결과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과거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1: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계속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는데 이게 41.8% 대 41.1%, 0.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억하는 조사는 뭐 양당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 사실 저도 많은 선거를 경험을 했지만 6월 4일 날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패널들도 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길 거라고 믿었던 후보가 져버리고 그 선거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선거의 꽃인데 쳐버리니까 와 이게 정말 좀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사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대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부실투표와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수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원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 패배 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해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동산과 있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 부동산으로 불러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취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익 투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같은 쉽게 말해서 보유세가 부과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저는 사실 부동산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조금 표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표와 상관없이 본인의 국정 철학대로 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 나가면 결국에는 그 끝을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1: 예. 자, 앞서 얘기했던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이게 지금 한 나흘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로 이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세 전면에 나선 모습인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싸도 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1: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2: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입니다.
1: 내가 뛰어 내릴 겁니다. 조심해.
3: 이번 주일강 법사니 대표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국내 의혹을 유축하는 시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4: 거취에 관한

0: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림픽 공원으로 나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예, 선거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누구의 승리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있었는데 기자 질문에 대해서 18초간 머물다가 저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2: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 많은 이 국민들이 대구시장 선거를 두고 추경호 되면 장동혁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2: 할 말이 있어요. 나 서울하고 부산 둘 다 지면 사퇴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부산은 졌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서울시장 이겼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야 오세훈은 뭐 장동혁하고 같이 안 다녔잖아. 그런데 그 피해 준 것도 다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단체장 성적표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119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95예요.
1: 예.
2: 그러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압승할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때 뭐 이런 성적표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선거 중간에 장동혁 대표한테 갈 데 없다고 막 이렇게 막 그 기사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충남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15개인데 그중에 10개를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거 내가 뭐 물러나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최소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좀 사라진 것 같아. 저희 민주당은 숫자로 봐도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내가 선택받겠다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퇴하라고 막 하니까 사퇴 안 하려고 막 재선거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전열을 좀 가다듬기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란 말 그만해라. 그래야지 재선거 이거 해결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4: 2016년 총선 이후에 2026년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두 7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다 포괄한 숫자인데 이 가운데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 국회의원 한석 졌는데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3: 정광재 동양정치연구소장입니다.
4: 김선거에 있었던 지도부는 다 사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 12대 4라는 숫자가 국민의힘이 결코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 달려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장 선거 패배했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시민선대위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서울시장 승리에 장동혁 대표가 기여했다? 이런 평가는 당내에서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뭐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집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서울시장에서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장동혁 대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은 언젠가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투표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혐오 투표였지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 투표는 아니었다. 특히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서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선전했다고 하는데 2030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을 정말 좋아서 뽑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은 분명히 이 표출된 것 같아요. 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전혀 2030의 삶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실망감, 그것이 혐오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지 않고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뭐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오독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여하튼 당대표에서 본인의 발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기점이 언제가 될까 싶은 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4: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3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예. 이 가운데 2명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정점식 의원 한 명만 지금 지도부 체제의 문제를 지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성일종 김도읍 의원보다는 예. 정점식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여의도 내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의 지도체제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서 예. 그걸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마무리되겠느냐. 그러긴 어렵다고 봅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조작기소 특검 문제 이것도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는 법대로 하면 된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2: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결과대로 가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조작을 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거는 검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박하고 조작하고 이런 정황들이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그 술이 반입됐는지 교도관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검사들을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고 그 검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은 절차에 따라서 또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작기소 특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었다가 분명히 우리는 오해를 받고 국민들의 어떤 지적에 수긍을 해서 그것을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취소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호도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소 취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면은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4: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상식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법과 상식대로 해결한다면 지금 있는 사법적 체계 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이 재개됐을 때 사법부에서 이것은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 본인이 임기 끝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재판 받겠다라고 하면 더 깔끔히 해결될 문제인데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무죄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본인 변호사 출신인데 그럼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감을 얻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정말로 독립적인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서 그렇다면 뭔가 조작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정당성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번 투표지 용지와 관련해서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그리고 분출하고 있는 분노를 봤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소 취소 일방적으로 추진 못할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참정권 1인 1표 보장돼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 취소를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이 스스로 없애려고 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여당 지도부 책임론 그리고 조작 기소 특검 등 여러 가지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나.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7년 만에 평양을 찾았습니다. 2019년 미국과 핵 담판에서 고배를 마신 김정은 위원장.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 핵 보유의 쇠계를 박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에 이뤄지는 방북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인 만큼 펑리 위안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20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7: 현재 시각 6월 8일 정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CCTV 보도입니다.
6: 경호 오토바이 편대에 호송을 받으며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길가엔 양국 깃발이 달렸고 김일성 광장엔 김정은 시진핑의 대형 초상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을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군악대의 국가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때 북한 말로 시진핑 동지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북중 혈맹관계 회복을 과시하려는 듯한 환영의식, 성대한 만큼 대가도 따라붙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7: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일각에선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핵 보유의 쇠기를 박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을 묵인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일정에 맞춰서 북한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세계 다극화를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북핵 문제를 묵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8: 북한 노동신문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일정에 맞춰 관련 소식으로 일면을 채웠습니다. 시 주석도 2,500자 남짓한 기고문을 통해 7년 만에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면서 세계 다국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는 대외 정책에 북한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9: 북중 정상회담 앞두고
7: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9: 전 우호 관계 강조하면서 그런 회담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8: 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시 주석 방북 직전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핵화 의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10: 핵 보유국 지위를 일정 부분 묵인해주면서
7: 임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0: 반패권 다극화 전선에 적극 동참시키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8: 다음 달 체결 65주년을 맞는 북중 우호협조 상호 원조 조약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에 대해선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전통적인 친선은 언제나 불패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북중 간 경제 협력 고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두고 일단 생산 중단부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일본이 바라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과거사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매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난 사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대외 여건상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1: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우리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길 바라지만 대결적 구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과거사가 얽혀 현재로선 시기상조란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2: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1: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문제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주권과 우리 국민 인권이 달린 일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를 공개 지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미사일이 이란산으로 확인된 뒤엔 이란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며 다만 이란이 의도를 갖고 우리 선박을 공격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오늘 기준으로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이며 이 가운데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6곳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운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모두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따져봤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선거!
4: 대선거! 대선거!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하지도 선동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5: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꾸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6: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7: 독립된
8: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7: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6: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SNS에 총기를 생산하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개표소 시위 관련 글에 달린 이 댓글에는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며 무력으로 진압당하거나 큰 물리적 피해를 볼 경우 이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경찰청은 공중협박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힘을 실은 걸 넘어 재판 취소에 스스로 나선 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9: 지방선거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 즉 공소취소 문제도 대통령 1주년 회견의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2: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9: 본인 입장에선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 경찰 합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2: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9: 사실상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처리 주체는 국회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9: 국민의힘은 본인 죄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야욕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본인의 멈춘 재판을 재개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0: 끝끝내 재판 취소 특검을
11: 장경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입니다.
9: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검찰 특검에 공소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는 등 날선 반응도 적잖은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실제 공소취소하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 특검, 부르는 용어부터 판이하게 다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본격 가동될 국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에 둔 특검법 처리는 여야 사이 최대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검사의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본인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광렬 기자입니다.
12: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검사에 보안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2: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12: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전면 배제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먼저라는 겁니다.
2: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12: 또 시행 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며 국회 결론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권 축소 배경에 국민 불신이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관련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 방향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국내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치킨을 함께 먹으며 관계를 다진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SK와 네이버, 두산 등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 생태계 구축에 뛰어들었는데요. 업체들은 내년 AI 팩토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동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3: 삼겹살 회동 이틀 만에 2차 깐부 회동을 함께한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젠순황 엔비디아 CEO. 예고한 대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AI 생산기지인 AI 팩토리 구축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원료로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지원에 최적화된 거대한 디지털 공장입니다.
14: AI가 마침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13: SK그룹은 AI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SK하이닉스는 AI 팩토리에 필요한 차세대 메모리 공급을 담당합니다.
14: SK는 AI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됩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입니다. 한국에 많은 AI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3: 젠슨왕 시구의 박종원 회장이 직접 시타자로 나서 양사의 협력 관계를 과시한 두산도 AI 팩토리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팩토리용 메모리를 개발하는 등 공장 운영에 두뇌를 제공한다면 두산은 이에 필요한 전력과 핵심 소재를 제공하는 심장을 담당합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을 전초기지로 활용해 글로벌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젠슨왕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전 세계에 거대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반도체와 전력, 소프트웨어에서 AI 팩토리의 확장까지 사업 전반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4: Semiconductors, particularly with memory technology, is world. 메모리 기술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는 역시 중공업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세상은 중공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분야는 극도로 복잡한 영역입니다. 한국은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13: 다만 AI 인프라가 엔비디아의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으로 구축되기에 특정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AI 생태계 확장이라는 기회 속에서 기술 종속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3: 삼성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난 뒤 7, 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E와 HBM5의 공급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회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황 최고 경영자와 엔비디아 주요 경영진과 회동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가장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HBM4E와 반도체 위탁 생산, HBM5 등 장기적인 협력도 많이 이야기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HBM4나 속캠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LG와 현대차 사옥을 잇따라 찾아 피지컬 AI 분야의 협업 밑그림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높은 인공지능 잠재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과 손잡고 이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5: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현대차그룹 본사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로봇과 모빌리티였습니다. 사족보행 순찰 로봇 스팟이 황 최고 경영자를 맞이했고
11: 제 신용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15: 정의선 회장은 기아의 다목적 전기 승합차를 직접 소개하며 시승을 도왔습니다. 가상 공간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화면 밖에서 물리적 형태를 얻고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한국 기업의 차량과 로봇 등 현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입니다.
11: AI의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 AI입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지금이 바로 현대차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This is your time.
15: This is your time. 이에 앞서 황 최고 경영자는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을 찾아 구강모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전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LG와의 핵심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으며 기술력을 칭찬했습니다. 두 기업은 데이터 구축부터 시뮬레이션, 학습까지 로봇 개발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uild their data
11: centers today. 로보틱스 시스템부터 현재와 미래 AI 팩토리에 이르기까지 엔비디아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LG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16: 또 가서 앞으로도 많은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11: 구광모 LG그룹 회장입니다.
15: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단지로 조성될 새만금을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라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또 다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민주당 비당권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에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에 물꼬를 튼 거다, 백서보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라는 등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권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곤란하다,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호 의견을 넘어 송영길 의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라는 등 당권 경쟁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찝찝한 승리가 된 건 당 일각의 정청래 흔들기도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17: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11: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7: 통합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
3: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2: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3: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차기 대권 교두보로도 평가받는 만큼 계파 간 경쟁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존속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사자인 장 대표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지옥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정상 사회를 언급하지만 공소취소 추진이 가장 심각한 반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0: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18: 간담회가 끝날 무렵 자리를 뜨려는 장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19: 대표의 거취 투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8: 7초간 침묵 끝에 즉답 대신 역질문을 던지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10: 제가 대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8: 상당히 선전했다는 일부 당 지도부 평가를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장 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았는데 정치쇼라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20: 지방선거 패배했을 경우에 물러나겠다. 책임을
1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0: 사퇴를 해야 됩니다.
18: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김도읍 의원이나 초선인 김재섭 의원 등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으로 자신의 퇴진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부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조경태 의원에게 30표 가까운 표가 몰리는 등 물밑 실력 행사도 여전한 터라 거취론 내용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오전 국회를 찾아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예방합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박덕흠 국회 부의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의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출렁이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1: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도 코스피가 5천선을 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까지 겹쳐 주가가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 근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21: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4년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용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배제하고 나라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21: 지방 청년들이 겪는 소득자산 격차에 대한 질문엔 획기적인 한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줄여한다며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과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21: 이 대통령은 직권 2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0: 하는 게 맞겠다.
1: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0: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1: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 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0: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1: 시장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를 추진합니다. 박재성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부장은 총회와 전자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16일에서 18일 총회를 열고 집행부는 조합원을 상대로 24일에서 28일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손재일 대표이사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손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3: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고용노동부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대전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손 대표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고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회사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보건자료 5,400여 점과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4: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가지고
5: 조대현 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입니다.
4: 유명에 나갈 예정입니다.
3: 앞서 손 대표는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6: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6: 근본적으로 떠도 고치고 또한 자동화라든가 또 무인화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 이번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의 발인식이 진행되면서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고 관련 수사기관과 협력해 책임 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20대 A 상병 등 주한미군 4명은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싸움을 말리려던 한국인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군들은 길 가던 한국인 여성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여성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남성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차된 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초기 진화 작업을 하고 방화범까지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종이공장

0: 땅에서 큰 불이 나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 시민이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지난 3월 3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송산지구대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관 6명은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돕고 초기 진화 작업을 한 뒤 소방의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추적에 나섰는데 범행 2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빌라에서 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종이상자 공장에서는 전날 밤 9시 10분에 난 불이 13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꺼졌습니다. 건물 11개동을 태울 정도로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경기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수은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과학실습실에 있던 수은 기압계에서 수은이 새어나온 건데 수업도 중단됐고 학생들은 기숙사로 대피했습니다. 시청은 소량의 수은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즉각 발포를 멈추라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란군이 작전을 중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의 작전이 중지되지만 레바논 남부를 포함해 적들의 침략과 악행이 계속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전쟁 재개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밤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24발을 발사했으나 모두 요격되거나 공터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도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요격됐고 나머지 한 발은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주변 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이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논의를 제안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역에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거 바다로 유출됐고 당장 먹거리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년 뒤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사고 현장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주변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등 8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 지역도 한국에 수출할 때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산물 규제 철폐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 업무를 논의하는 정기 협의체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그리고 한국의 대화 상대는 식약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안전관리 기준과 방사성 물질 연구 결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서로 고향을 오가며 자주 만나는 등 최근 한일 관계가 좋아진 것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산물 수입 제한을 푸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일본은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오늘 아침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최소 32명이 숨지는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 인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4: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땅 흔들림이 계속되더니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아침 7시 37분 필리핀 민다노섬 남 코타바토주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층짜리 학교 건물 등 여러 건물이 무너졌고 다리에는 금이 가고 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진 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진의 충격은 바다를 건너 인근 국가로도 번졌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연안에는 즉각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최고 1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5: 오전 8시 20분 북술라웨시 탈랭엔에서 최고 75cm의 쓰나미 파고가 기록됐습니다. 테우쿠 파이살 파타니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장입니다.
4: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5시간 만에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으로 최소 76명이 숨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5: 앞서 정치 대담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4일 전국 37개 휴점 점포를 폐점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전체 홈플러스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가 휴업에 들어갔는데 휴업이 폐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후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전체 그룹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홈플러스 전체 그룹을 사겠다는 기업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해 하림 그룹에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을 인수할 기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37개 점포 폐점 결정도 핵심 점포만 남겨서 대형마트 부문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폐점 대상 37개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3,500명인데요. 홈플러스는 이들에게 고용보상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책임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3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홈플러스 노조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대규모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례가 쿠팡과 컬리 같은 이커머스 시장의 영향으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9: 알레토의 더 클래식.
10: 6월 8일 월요일 듀엣 투에

0: 클래식 첫 곡입니다.
1: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지의 노래,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8일 월요일 듀에이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이지의 노래,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미하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홀 고향아람누리음악당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 낯선 이름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인 클라라 미니 예술감독을 맡아 기획부터 섭외, 연주까지 전 과정을 이끄는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2022년 프랑스 보르도, 2024년 서울, 2025년 파리를 거쳐 올해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1: 여기 명단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방금 들은 곡을 연주한 다니엘 로자코비치, 미하일 플라트네프를 비롯해서 미샤 마이스키, 오기스탕 듀메이, 고티에 카푸숑 등 여러 음악가들이 참가해 모두 7번의 공연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인버 콘서트가 3번 있습니다. 이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여러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는 겁니다.
0: 이런 것이 음악 페스티벌의 묘미가 아닐까요? 평소에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는 조합으로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니까.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 페스티벌에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3악장, 오기스탕 듀메이의 바이올린,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3악장 오기스탕 듀메이의 바이올린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이 모든 공연을 기획했다고 하네요.
0: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했다는 게 엄청 대단합니다.
1: 클라라 민의 독특한 이력이 그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서울 예고를 졸업 후 맨하튼 음대에 다녔는데 IMF 때 유학비를 더 이상 보내주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닥치는 대로 연주에 돈을 벌면서 뉴욕에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교회 17곳을 돌며 반주를 맡았다고 하고요.
0: 예?
1: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기회가 돼서 여러 실내악 연주회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미국 야마하 피아노의 디렉터에게 후원을 받아 야마하 실내악 축제를 기획했고요. 야마하에서 더 이상 돈을 대주지 못한다고 할때 교회에서 만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또 다른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아니, 뭘 해도 될 사람이네요. 근데 교회 17군데면 진짜 거의 뭐 새벽 뭐 5시, 6시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있었나 보다. 그죠?
1: 아니면 이제 17교회에 이제 특별 공연에 가서 반주를 하자. 반주를 17교회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한 시간씩만 해서 하루가.
0: 17곳을 돌면서 반주를 맡았다고 하니까.
1: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뭘 했건 대단합니다. 이거는
0: 네.
1: 진짜.
0: 그럼 지금은 피아노 연주보다 기획을 더 많이 하고 있나요?
1: 피아니스트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여러 실내악 연주회에서 피아노 연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중 1악장, 클라라 민의 피아노, 가보르 타카치 나즈가 지휘하는 맨체스터 카메라따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파장이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경찰이 고발인뿐 아니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합수본 출범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투개표소 봉쇄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이보다 앞서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도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3: 권리만 뺏어간 게 아니고 국민의 그 돈까지 뺏어간 거고 훔쳐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2: 경찰은 주말 사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고발인 조사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건데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건 4건 모두 통합됩니다. 합수본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5: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진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폭락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고환율, 중동 무력 충돌 재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수 급락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지만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연거푸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주말 전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 황 효과에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8: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7: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7: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0: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는 무관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7: 특히 이번 주엔 내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6: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숨가쁜 방한 일정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황 CEO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국내 주요 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AI 협력 보폭을 넓혔고 미래 인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대 강연에서는 학생들에게 AI 시대의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방한 나흘째 AI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젠슨 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구 SK 본사를 찾은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만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한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12: Expand our market reach together so that SK Hynix and NVIDIA will diversify our partnership beyond AI factories, grow AI factories, and diversify even beyond into robotics and other computing platforms.
11: SK 방문 뒤 달려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와의 협력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칩과 LG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AI 전반에 거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찾아 미래 AI 인재들과의 소통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차장에서부터 황 CEO를 연호했는데 흡사 글로벌 스타를 맞이하는 팬미팅 분위기였습니다. 연단에선 황 CEO는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3: I am so jealous of you because you're graduating at exactly the right time, armed with incredible technology. It's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shape this technology, to apply this technology, to tak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11: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자신을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너스레 떨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13: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 Jensen.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 Jensen.
11: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현대차의 사옥에 들러 정의선 회장을 만난 뒤엔 대규모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네이버에 들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14: 대학의 기업들을 만나주셔서 우리 문화와 기업들을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셔서 엔지니어링과 제가 한국산 건데는 항상 제가 쓰는 걸로.
11: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 뒤엔 국내 AI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파트너 방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일정을 마무리한 황 CEO. 미래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까운 듯 방한 첫날부터 막바지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황 CEO의 이번 비즈니스 여정은 AI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6: 당신은 나의 동반자.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 늘어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7: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8: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문의표를 주고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문제고.
7: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곰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의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0: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상을 소상히 밝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진 민주주의를 자부해온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진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데 이어 특검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는데요. 다만 재선거 추진 등 정쟁 소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13: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14: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 조사 대상부터 기간, 특위 구성해놓고 벌써 이견이 팽팽한데 조만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원론적 추진 방침을 내걸었던 민주당도 이해 질세라 화답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을 놓고 여야가 간만에 뜻을 모은 건데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고
15: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합니까?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2: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전면 재선거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16: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12: 국민의힘 일각에선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선거를 다시 하자는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개혁신당도 재선거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한한 부분적 재선거를 제안했습니다.
17: 실제 국민들이 투표 못했던 투표소들만 하게 해주자.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12: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헌정사상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위원 구성, 여기에 위원장은 여야 중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이재명 대표

0: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견 이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2: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1: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2: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1: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이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4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3: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 청와대는 대통령과 4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4: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2: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4: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2: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4: 시장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하루하루를 임기 마지막 날처럼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 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의 초심 넥타이를 이번에도 메고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의 저력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 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집권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7: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칙을 지키는 정상사회, 국민 생명 보호 등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외 산업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8: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7: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문화, 근면함 등이 합쳐져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권 2년 국정 기조는 큰 변화 없이 더 열심히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력 질주의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은 4년을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7: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선 약 160분 동안 21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 말미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힘을 실은 걸 넘어 재판 취소에 스스로 나선 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방선거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 즉 공소취소 문제도 대통령 1주년 회견의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10: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9: 본인 입장에선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경찰 합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10: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9: 사실상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처리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10: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9: 국민의힘은 본인 죄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야욕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본인의 멈춘 재판을 재개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 끝끝내 재판 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입니다.
9: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검찰 특검에 공소 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는 등 날선 반응도 적잖은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실제 공소 취소하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 특검, 부르는 용어부터 판이하게 다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본격 가동될 국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에 둔 특검법 처리는 여야 사이 최대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아직 진행 중입니다.
13: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10: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13: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10: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13: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에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13: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정부가 속된 말로 어영부역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도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거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어제 기준으로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이며 이 가운데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6곳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관리 등 사태 전반을 조사하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뒤 투표소 운영 상황과 당시 보고 체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파장이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경찰이 고발인뿐 아니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합수본 출범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투개표소 봉쇄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이보다 앞서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도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14: 권리만 뺏어간 게 아니고 국민의 그 돈까지 뺏어간 거고 훔쳐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12: 경찰은 주말 사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고발인 조사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건데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건 4건 모두 통합됩니다. 합수본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5: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하지도 선동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16: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포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15: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17: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인지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15: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8: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0: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19: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처럼 날카로운 시련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 늘어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5: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문의표를 주고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문제고.
4: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곧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의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7: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김수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8: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아지도 선동당아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0: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1: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기로 내꾸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2: 사람이 없어서
1: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0: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3: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인지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0: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견 이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6: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5: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6: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5: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4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7: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 청와대는 대통령과 4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6: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9: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9: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 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1: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0: 시장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선 제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훨씬 좋다면서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검사의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본인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3: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검사에 보안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1: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3: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전면 배제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먼저라는 겁니다.
1: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3: 또 시행 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며 국회 결론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권 축소 배경에 국민 불신이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관련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 방향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it.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1: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국정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하루하루를 임기 마지막 날처럼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 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의 초심 넥타이를 이번에도 메고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의 저력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 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집권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3: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칙을 지키는 정상사회, 국민 생명 보호 등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외 산업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4: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문화, 근면함 등이 합쳐져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권 2년 국정 기조는 큰 변화 없이 더 열심히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력 질주의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은 4년을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5: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선 약 160분 동안 21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 말미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2: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아직 진행 중입니다.
7: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8: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7: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8: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7: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에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7: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힘을 실은 걸 넘어 재판 취소에 스스로 나선 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방선거 최대 변곡

0: 점으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 즉 공소 취소 문제도 대통령 1주년 회견의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1: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0: 본인 입장에선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 경찰 합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1: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0: 사실상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처리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1: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0: 국민의힘은 본인 죄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야욕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본인의 멈춘 재판을 재개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 끝끝내 재판 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입니다.
0: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검찰 특검에 공소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는 등 날선 반응도 적잖은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실제 공소취소하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 특검, 부르는 용어부터 판이하게 다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본격 가동될 국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에 둔 특검법 처리는 여야 사이 최대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면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도 코스피가 5천선을 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까지 겹쳐 주가가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그런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5: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4년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용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배제하고 나라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5: 지방 청년들이 겪는 소득 자산 격차에 대한 질문엔 획기적인 한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한다며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과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5: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 늘어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0: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2: 6시간 됐으니까 일단 분위표를 주고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문제고.
1: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곧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에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0: 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한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진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경찰청은 어제 개표소 앞 집회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거나 가짜라는 억측과 명예훼손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당 인원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다만 일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어진 투표 개표소 일대 항의 집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은 5명이며 모두 경상으로 파악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 더 늘어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0: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4: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문의표를 주고 투표를 할지 않을지 나중에 문제고.
3: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곧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6: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에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선관위는 고치시경 의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3: 부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 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데 이어 특검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0: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는데요. 다만 재선거 추진 같은 정쟁 소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0: 이정원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3: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3: 곽교태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4: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 조사 대상부터 기간, 특위 구성해놓고 벌써 이견이 팽팽한데 조만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원론적 추진 방침을 내걸었던 민주당도 이해 질세라 화답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을 놓고 여야가 간만에 뜻을 모은 건데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고
5: 갑자기 난데없이 왜
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하자갑니까?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전면 재선거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6: 국정 책임자인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1: 국민의힘 일각에선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선거를 다시 하자는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개혁신당도 재선거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한한 부분적 재선거를 제안했습니다.
7: 실제 국민들이
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7: 파괴해주자.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1: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헌정사상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위원 구성, 여기에 위원장은 여야 중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9: 회견 이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사부위원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11: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10: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11: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10: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사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12: 행정적, 법적
3: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2: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0: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9: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11: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13: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11: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13: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애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13: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낮다면서 다음 달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규제와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출렁이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9: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면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도 코스피가 5천선을 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까지 겹쳐 주가가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 근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0: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4년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용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배제하고 나라 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0: 지방 청년들이 겪는 소득자산 격차에 대한 질문엔 획기적인 한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한다며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과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8: 어제는 금융시장의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0: 뉴욕 증시 기술주 폭락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고환율, 또 중동 무력 충돌 재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1: 지수 급락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연거푸 발동됐습니다. 류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주말 전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 황 효과에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2: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5: 박형종,
4: 부각이 되고
5: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4: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2: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6: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과
5: 연관한 염승관 LS증권 이사입니다.
6: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2: 특히 이번 주엔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숨가쁜 방한 일정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1: 황 CEO는 국내 주요 기업을 잇따라 방문하며 AI 협력 보폭을 넓혔고요. 또 미래 인재들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서울대 강연에선 학생들에게 AI 시대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방한 나흘째, AI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젠슨 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구 SK 본사를 찾은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만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한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8: 함께 시장 범위를 확장하여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넘어 파트너십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AI 팩토리를 성장시키고 로봇 공학 및 기타 컴퓨팅 플랫폼으로까지 다각화하는 겁니다.
7: SK 방문 뒤 달려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와의 협력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칩과 LG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AI 전반에 거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찾아 미래 AI 인재들과의 소통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차장에서부터 황 CEO를 연호했는데 흡사 글로벌 스타를 맞이하는 팬미팅 분위기였습니다. 연단에선 황 CEO는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여러분들 너무 질투나네요. 지금같이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기에 큰 기회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7: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자신을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너스레 떨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8: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저는 그냥 젠슨이었는데요. 이제 저는 K 젠슨이 됐네요. 그러니 다음에 제가 다시 올 때는 저를 K 젠슨이라 불러주십시오.

0: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ay Jensen.
1: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현대차의 사옥에 들러 정의선 회장을 만난 뒤엔 대규모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네이버에 들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 대학교 기업들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문화와
3: 이해진 네이버 의장입니다.
2: 굉장히 교통 박자들이고요. 앞으로 댄스광과 제가 한국사람 전대로 항상 제가 써보는 걸로
1: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 뒤엔 국내 AI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파트너 방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일정을 마무리한 황 CEO. 미래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까운 듯 방한 첫날부터 막바지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황 CEO의 이번 비즈니스 여정은 AI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두산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합니다. 두산은 에너지와 전자소재, 로보틱스 같은 핵심 사업 전반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엔비디아가 국내 주요 기업들과 추진하는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전력 공급 설계와 발전 설비 최적화, 또 저탄소 전원 확보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7년 만에 평양을 찾았습니다. 2019년 미국과 핵 담판에서 고배를 마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젠 중국을 통해 핵 보유의 쐐기를 박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인 만큼 펑리 위안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20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2: 현지 시간 6월 8일 정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관영 CCTV 보도입니다.
1: 의전 차량 행렬은 경호 오토바이 편대에 호송을 받으며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길가엔 양국 깃발이 달렸고 김일성 광장엔 김정은, 시진핑의 대형 초상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을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군악대의 국가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때 북한 말로 시진핑 동지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북중 혈맹관계 회복을 과시하려는 듯한 환영의식, 성대한 만큼 대가도 따라붙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2: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일각에선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핵 보유의 쐐기를 박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을 묵인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 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획과 전략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평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2: 그 어떤 국제 정세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역사의 검...

0: 전략적 협력의 방점을 찍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맞서 북중러 연대 강화를 모색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만찬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 관계를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활용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두 달 만에 재개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공방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양측이 일단 교전을 중단한 건데요.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2: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이란 주요 도시에 두 차례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로 이란 중서부 방공망 9곳과 남서부 석유화학단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군은 다시 이스라엘 하이파의 석유화학 시설을 타격하며 영내 모든 에너지 시설로 확전을 위협했습니다.
3: 이스라엘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반해 이란을 공격한 데는 미국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2: 군사 충돌이 전면적 위기까지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즉각 멈추라고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남부를 계속 공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란의 테러 정권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겁니다.
2: 네타냐후 총리는 또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태이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또 공격하면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를 다시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일단 하루 만에 중단됐지만 레바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미군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으려 시도하던 빈 유조선 한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보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5만 만의 국제 수로를 통과해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마리백스호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조원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소속 FA-18 슈퍼호네 전투기가 선박 기관실과 조타실로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며 마리백스호는 더 이상 이란으로 항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의 개인 두 명과 단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EU 국방장관 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교통의 자유를 위협한 혐의로 이란의 개인과 단체들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대변인 모함마드 악바르자데 또 이란 석유가스 수출연합의 하미드 호세인이 대변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재 목록에 등재된 단체는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이란 남동부 호르무르 간주의 혁명수비대 지역 사령부입니다. 어제 아침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최소 32명이 숨지는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 인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땅 흔들림이 계속되더니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아침 7시 37분,

0: 필리핀 민다나오 섬 남 코타바토주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층짜리 학교 건물 등 여러 건물이 무너졌고 다리에는 금이 가고 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진 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진의 충격은 바다를 건너 인근 국가로도 번졌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연안에는 즉각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최고 1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1: 오전 8시 20분 북슬라웨이 탈랭엔에서 최고 75cm의 쓰나미 파고가 기록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장입니다.
0: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5시간 만에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으로 최소 76명이 숨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가 또 다른 병원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취 상태였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사건,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의사 한 명이 최대 14곳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당시 부분 마취에 진정제까지 투여한 환자 상태를 살펴야 했던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 중 병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4: 마취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3: 각 병원 일정에 맞춰 여러 곳을 돌며 일하는 이른바 프리랜서 마취인은 이미 업계에서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5: 등록만 양쪽에 놓으면은 수술을 월요일에
1: 프리랜서 경력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입니다.
5: 예,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3: 병원 한 곳에 전속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병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마취인은 아름아름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해 통계로도 잡히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일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299명에서 2024년에는 331명, 지난해에는 366명으로 매년 30여 명씩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취과 전문의 한 명이 동시에 병원 14곳에서 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건수가 많은 빅5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가 한 곳당 30명에서 70명 선으로 다 합쳐도 25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6: 메뚜기 근무라고 할 정도의 그런
1: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거든요. 환자 안전이나 의료진의 책임성보다 회전 구조에 맞춰진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근무 형태가 수술실에 누운 환자에 대한 책임감마저 가볍게 만드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가 사실상 24시간 체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거래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원달러 시장 24시간 거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달러 시장은 원화와 미국 달러를

0: 사고 파는 외환 시장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환전이나 외환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시장인데요. 현재 원달러 거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 6일부터는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시장 선진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밤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되고 수출입 기업들도 야간 환율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실제 달러 결제는 은행이 영업하는 날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거래를 하더라도 결제는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원달러 시장의 24시간 거래 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중에서 세레나데,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9일 화요일 듀엣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100주의 노래 중에서 세레나데,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4일 목요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미샤 마이스키 트리오 공연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으로 열린 이 음악회에서는 미샤 마이스키의 아들과 딸이 함께 무대에 섰는데요. 그리고 이튿날인 5일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아들과 딸이 모두 음악을 하는군요.
0: 그것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키셨어요. 기가 막히게 셋이 함께 하고 싶나 봐요.
1: 호 삼중주.
0: 예, 일부러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쳐주지 않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켰다고 합니다.
1: 나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거야. 트리오를 함께 할 거야.
0: 얼마나 편합니까?
1: 예,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거네.
0: 아들인 샤샤 마이스키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딸인 릴리 마이스키는 아버지의 전속 피아노 반주로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세 명이 함께 모이는 연주회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1: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곡을 연주했냐면요. 1부에서는 딸인 릴리 마이스키와 함께 슈베르트의 여러 가곡을 연주했고, 2부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곡을 연주했습니다.
0: 기대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오, 그대는 나의 안식, 두비스티로, 두비스티로, 투비스테어 프리덴.
0: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1: 기억나요.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가곡 그대는 나의 안식, 두 비스티루,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마이스키 트리오 연주회에서 연주한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마이스키 트리오는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에 참가 중입니다. 아들과 딸은 이 페스티벌의 실내악 연주회에서 다른 연주자들과도 같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0: 마이스키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트리오는 2011년 서울, 대구 등 4개 도시에서 패밀리 콘서트를 열며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는 마이스키 트리오의 첫 내한 공연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이 마이스키는 70년 첼로 인생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트리오 연주가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시키지 않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킨 거고요.
0: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일 텐데요. 아들과 딸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터뷰에서는 아버지와 연주해서 좋아요 라고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인터뷰했겠죠.
1: 네. 근데 그냥 아빠가 아니고 또 세계 최고의 대가고 또 아버지로서가 아니고 그때는 음악가로 만날 것이고 거기서 또 이제 진심으로 꺼내주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0: 아, 있겠죠. 있겠죠.
1: 킥이라고 하는 것들, 있겠죠. 소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도움 되죠.
1: 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야상곡 2장조 마이스키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는데요. 막상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입장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었는데요. 3부에선 부동산 정책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3: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외교, 군사 각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결속을 과시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방에 맞서는 중국 중심의 단결이 두드러지는데 이 내용도 2부와 3부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0: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해주는 경고라고 정의했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세제와 금융규제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0: 어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해 7,5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은 1,0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외교와 군대 교류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공방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이 늘어난 총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1: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문의표를 주고
4: 서울 송파구 유권자입니다.
2: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곧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4: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에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6: 선관위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1: 경찰이 고발인뿐 아니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합수본 출범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투개표소 봉쇄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이보다 앞서 최대한

0: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도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1: 권리만 뺏어간 게
2: 김순환
1: 아니고 국민의
2: 서민민생대책위원회
1: 그
2: 사무총장입니다.
1: 통책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0: 경찰은 주말 사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고발인 조사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건데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건 4건 모두 통합됩니다. 합수본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입니다.
4: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진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도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7: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6: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7: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있어도 들더라고요.
6: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사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8: 행정적, 법적 책임을
2: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8: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0: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윤입니다.
2: 또 관심을 받았던 건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달라질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3: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4: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3: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4: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3: 시장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또 다른 역할을 주문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민주당 비당권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에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에 물꼬를 튼 거다, 백서보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라는 등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권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곤란하다,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호 의견을 넘어 송영길 의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라는 등 당권 경쟁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찝찝한 승리가 된 건 당 일각의 정청래 흔들기도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6: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사무총장의 목소리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
5: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4: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5: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차기 대권 교두보로도 평가받는 만큼 계파 간 경쟁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존속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지옥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정상사회를 언급하지만 공소취소 추진이 가장 심각한 반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7: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8: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0: 간담회가 끝날 무렵 자리를 뜨려는 장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9: 대표의 거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7초간 침묵 끝에 즉답 대신 역질문을 던지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7: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상당히 선전했던 일부 당 지도부 평가를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장 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았는데 정치쇼라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10: 지방선거 패배했을 경우에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0: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김도읍 의원이나 초선인 김재섭 의원 등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11: 장동혁 대표는 대여투쟁으로 자신의 퇴진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부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조경태 의원에게 30표 가까운 표가 몰리는 등 물밑 실력 행사도 여전한 터라 거칠은 내용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자제 촉구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호응하면서 일단 전면전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공격 중단을 선언을 했죠?
12: 네, 잠시 전 악시오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는 어젯밤 이뤄졌고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 전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혼자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뒤 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양측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1시간 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이란군은 상대가 먼저 휴전을 요청해 동의했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재개되면 등가 대응이 아니라 더 파괴적인 보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8: 전쟁에서 패배한 적들 앞에서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며 만일 침략과 적대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12: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공격을 재개하면 강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8: 지난 하루 동안 이란과 헤즈볼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식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2: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공격 재개 시 보복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양측 모두 공격 중단에 나서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2: 네,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무지와 어리석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최종 협상은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면서 현재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수요일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죠.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에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상황이 빠르게 진전될 거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협상 타결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계속해서 최대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8: 전례가 없는 봉쇄입니다. 미 해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12: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해 이란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데 이런 대이란 해상 봉쇄 강화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던 팔라우 국적 유조선을 공습해 무력화했다고 밝혔는데요. 5만 만의 국제 수로를 통해 이란으로 향하던 유조선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밀 유도탄으로 공격했고 뉴욕타임스는 선박 화재로 승무원 전원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두 달간의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합의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은 위기는 막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농축우라늄 처리, 또 동결 자금 해제 요구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북중 정상회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협력 강화에 한층 더 방점을 찍었는데요.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3: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8: 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 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획과 전략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평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8: 그 어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14: 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 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시진핑 주석은 외교와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경 통상구 전면 개방과 인적 교류, 경제무역 협력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북한의 제1 전략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양측 모두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맞서 북중러 연대 강화를 모색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만찬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 관계를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활용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 관련 발표나 보도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과도 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0: 추가 의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4박 5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떠납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CEO는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네이버 같은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1: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젠슨 황 CEO는 오늘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번 방한 일정 숨가쁘게 이어졌는데요. 어제도 빡빡한 일정이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했고요. 서울대 강연에선 학생들에게 도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방한 나흘째, AI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젠슨 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구 SK 본사를 찾은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만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한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3: 함께 시장 범위를 확장해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넘어 파트너십을 다각화할 겁니다. AI 팩토리를 성장시키고 로봇 공학 및 기타 컴퓨팅 플랫폼으로까지 다각화하는 겁니다.
2: SK 방문 뒤 달려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와의 협력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황 CEO는 구광무 LG그룹 회장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칩과 LG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AI 전반에 거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찾아 미래 AI 인재들과의 소통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차장에서부터 황 CEO를 연호했는데 흡사 글로벌 스타를 맞이하는 팬미팅 분위기였습니다. 연단에선 황 CEO는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여러분 정말 질투납니다. 지금같이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기에 큰 기회입니다.
2: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자신을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너스레 떨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3: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저는 그냥 젠슨이었는데 이제 저는 K 젠슨이 됐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제가 다시 올 때는요 저를 K 젠슨이라 불러주세요.
4: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 Jensen.
3: 젠슨 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2: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현대차의 사옥에 들러 정의선 회장을 만난 뒤엔 대규모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네이버에 들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3: 이혜진 네이버 의장입니다.
5: 네, 우리 문화와 기업들을 세계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자드리고요. 앞으로 댄스왕과 제가 상영선 분들은 항상 제가 쏘는 걸로
2: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 뒤엔 국내 AI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파트너 방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일정을 마무리한 황 CEO. 미래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까운 듯 방한 첫날부터 막바지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황 CEO의 이번 비즈니스 여정은 AI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탈산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0: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예, 여보세요.
7: 아버님 되시죠? 어린이집인데요.
6: 예? 혹시 우리한테 무슨 일 있나요?
7: 아이, 손을 씻기다가 넘어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6: 아이, 뭐라고요? 아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8: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6: 이 사고는 단순한 생활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7: 2억 4천이요? 고의로 그런 거 절대로 아닌데.
8: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측 청구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죠. 2억 4천 가운데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4천만 원 중 3,300만 원만 인정될 걸까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 모두 이런 판결을 받게 될까요?
7: 그 이야기 들었어? 옆집에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쳤나 봐. 그 친구가 그랬다지?
6: 아이고야. 그 얼마나 다쳤대?
7: 뼈가 부러져서 부모가 소송까지 냈다던데?
6: 아니 그런 경우는 넘어뜨린 애 책임이야? 아니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유치원 책임이야?
7: 아, 그러게. 그리고 옆집 아저씨는 또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다쳐서 소송 냈다던데?
6: 그런 것도 소송이 되나?
8: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집이 주최한 운동회에서 학부모가 줄다리기를 하던 중 다쳤다면 이건 학부모 본인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슈,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8: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그 사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손을 씻다가 크게 다쳤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9: 네,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2022년 9월 27일 10시경에 어린이집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생후 1년 2개월 정도 된 유아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서 약 8주의 진단이 나왔고 그 내용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는 이후 응급수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8: 네, 응급수술에 전치 8주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9: 네, 아이 부모 측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 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의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리고 잘못이라고 하여 이러한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아이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8: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곧바로 어린이집의 잘못, 보육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9: 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사고 대응 능력, 사고 장소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조치 정황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생후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있었는지, 또 화장실에서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간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어린이집 측에서 보호자 도착까지 40분 이상 병원 이송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그 보육교사와 그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 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원고 측이 청구한 2억 4천여만 원 중에 3,300만 원만 인정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3,3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청구한 금액이 2억 4천으로 굉장히 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율로만 봤을 때는 한 8분의 1 정도만 인용이 된 건데 어린이집 측 책임이 꽤 무겁게 인정된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 금액이 크니까, 아니면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좀 대폭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본 사건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습니까?
9: 네, 그 판결문만 놓고 볼 때 법원은 어린이집 측 책임을 작게 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활치료비로 부모 측은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반면에 법원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재활치료비를 모두 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에 비해서 손해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8: 아,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손해는 충분히 인정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장래 노동 능력 상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는데, 그런데 만약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추가 청구 됩니까?
9: 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그 판례 입장에서 소송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 소송에서 전혀 다툰 바가 없는 병변이나 증상으로서 이러한 후유증에 관해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 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아주 미약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부정되었거나 아주 미약하게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2세 원아 사이의 다툼으로 핥히고 무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 원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은 보육교사가 원

0: 누나 간의 다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또 보육교사가 이탈하지 않고 병원 진료 조치를 하였고 보육교사 2명에 원아 9명을 배치한 것은 적절한 배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하게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에서는 정상적인 놀이 활동 중에 원아 간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보육교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라거나 보육교사의 배치나 감독 등에 있어서 그러한 과실에 관해서 부모 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 책임을 80만 원 정도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 아이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측이 반대로 아이 엄마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는 아이의 상처에 대한 부모 측의 항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지적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고 그 이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또 아이로부터 을 근거로 다른 원아 아이가 그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원아와의 상해 사고는 없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는데 아이의 엄마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측에 달라고 반발을 하였고 또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의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그 사태가 좀 벌어졌고 이후에도 그 아이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에 계속 이런 식의 소란을 피울 거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 해당 어머니를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 아이가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학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죠?
0: 네,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서 업무를 방해한 점, 이후 문자 메시지로 그런 협박을 한 점,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도 볼수 없고 불법 행위라고 인정하였고 1심에서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방해 협박에 관해서는 벌금 700만 원 형이 나왔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부모 측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져온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밀어서 치아가 부러진 사례예요. 여기서 이제 원고 측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해당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그 민법 755조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원아가 피해 원아를 밀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그 차후에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원아의 부모 측에게 알렸고 피해 부모도 사과 문자를 보내서 또 피해 변상을 위해서 돈이나 선물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토대로 그 CCTV나 이러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이런 정황 증거나 진술만으로 원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혹 청구 금액이 일반적인 감각보다 꽤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의뢰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0: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면서 금액을 크게 청구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법원이 까다롭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청구를

0: 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심한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다가오면서 주 후반까지도 3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8도, 대전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남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특히 높겠고 경남 지역은 오전 농도가 특히 높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른 시간 난 사고로 월드컵대교 부근 2차로 쪽 가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창 사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으로 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을 통과하는 내내 밀립니다. 분당수로는 복정 에서 탄천 1교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금천을 통과할 때 또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진입할 때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News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어제 기준으로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이며 이 가운데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관리 등 사태 전반을 조사하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모두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가 속된 말로 어영부영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도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저 또는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땐 당연히 달라야 하고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늘부터 9박 10일 동안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현지 시각으로 10일까지 1박 2일간 머물며 벨기에 총리, EU 집행위원장과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멜로니 총리 등과 정상 외교를 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는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 등을 면담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오전 국회를 찾아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예방합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박덕흠 국회 부의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의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4박 5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합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떠납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어제 증시는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8.29% 내린 7,484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8.37% 폭락한 7,477까지 주저앉으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하락에 인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어에 나서면서 1,550원대 사수 의지를 드러내자 단기 고점 인식이 확산해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2.6원 하락한 1,526.5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초 이후 중단했던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방어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1,550원대 후반을 현재 환율 상단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중동 갈등 완화와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전 9시 45분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 상승한 51,018.07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76% 상승한 7,439.5858, 나스닥 종합지수는 1.21% 상승한 26,021.36을 가리켰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뜻을 같이 한 데 대해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 간의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서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당분간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충돌하며 일부 지역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중부와 경북 등 내륙에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장성철의 뉴스 명당.
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꿈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스가 따로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뒤로한 채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 차림으로 재투표 시위대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저 모습. 글쎄요. 어떤 그로테스크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런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

장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못 뵈가지고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잘 지내셨죠?
1: 잘 지내셨죠?
0: 저도 선거 방송도 하시고.
1: 다른 집에서 네. 잠깐 다녀왔습니다.
0: 배신자.
1: 다녀오셨잖아요.
0: 저는 몰라 기억 안 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는 부동산 세제 손볼까입니다.
0: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구상도 밝혔는데요.
1: 네.
0: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디에 방점을 콕 찍겠다는 건가요?
1: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기 수요는 줄이고 네. 시장에 나오는 매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규제, 공급 정책을 함께 정비하겠다고 했고요. 네. 특히 세제 개편에 대한 시점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7월쯤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좀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투기용으로 가진 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높이고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선거 끝나자마자 증세하겠다라는 네. 얘기로 좀 들리네요. 전세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 네,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에는 좀 독특한 제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고 그리고 최근에 전세 물건이 좀 줄어든 데 대해서도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전세 대출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네. 여야 반응 좀 전해주세요.
1: 완전 엇갈렸어요.
0: 엇갈렸어요?
1: 네.
0: 항상 그래요.
1: 민주당 역시 네.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대체 불가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볼 수 없었던 본질적 문제의식과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승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센 소리를 했습니다.
0: 네.
1: 장동혁 대표는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0: 네.
1: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또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성찰도 책임도 해법도 없는 자화자찬과 남탓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1: 네.
0: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엇갈리는데.
1: 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죠.
0: 정확한 파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 하나입니다.
0: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말 나왔었죠.
1: 네. 그러니까
0: 사실상 대통령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1: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조작기소 특검이랑 관련해서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보다는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가 좀 끝났기도 했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특검법 추진에 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0: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라
1: 네.
0: 그러면은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1: 글쎄요.

0: 그게 좀
1: 뭐
0: 지켜봐야 될것
1: 국회는
0: 같고.
1: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0: 그렇죠.
1: 자기네들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두고 봐야 되겠네요. 한동훈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면서요?
0: 네,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죠.
1: 오.
0: 지금 상당히 강한 표현 썼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고 싶다는 뜻 분명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나는 탄핵에 나설 거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도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조작 기소 특검 얘기
0: 네.
1: 나오면 조작 기소했다라는 당사자들
0: 네.
1: 검찰이잖아요.
0: 그쵸.
1: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법조계 취재를 해보면 한마디로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 굉장히 강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조작 기소 특검이 이게 현실화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했던 수사들을 다 뒤집는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수사를 검증하는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사람도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특검이 굉장히 많이 가동되고
1: 그렇죠.
0: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검찰청에서는 좀 인력난을 벌써부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 특검도 아직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추가 파견 인력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또 생겨도 보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또 검찰의 해체 수준의 개혁 뭐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검사들이 또 많이 그만뒀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유,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맨날 지켜봐야 되는데.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세 번째 뉴스는 선관위 국정조사 두고 기싸움입니다.
1: 네,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0: 네, 일단 국정조사는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긴
1: 네.
0: 했습니다만 누가 주도권을 쥘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단 육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합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를 상대로 한이 국정조사 누가 좀 주도권 쥐고 누가 위원장 맡고 또 누가 이제 위원을 맡는지를 두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위원을 여야 9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위원을 좀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 기간, 범위, 또 위원장 자리까지 걸려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국정조사는 어떤 부처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여당이 하는 것보다 야당이 위원장하고 특위위원들도 뭐 동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정조사할 때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참 하여튼 입장이 바뀌면은 다 그냥 또 논리가 바뀌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재선거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전면적 재선거 실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앞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면에 민주당은 재선거를 정치권에서 먼저 꺼낼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어디서 꺼내요?
0: 김한규 수석 부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재선거 여부 정치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선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는 공식 이의제기 절차 그리고 법원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했습니다.
1: 정 기자님,
0: 네.
1: 어쨌든 선거 관리를 잘 못해서
0: 네.
1: 선관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선관위 내부에서도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시사저널이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인 직원 소통 공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1: 어떻게 확인해요, 이런 거?
0: 글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취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한 직원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요. 송파구 직원들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터진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살인적인 업무량이 원인이다. 이렇게 꼽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하루를 줄이든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솔직히

0: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선관위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 이미 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윗선 책임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현장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도 이제 선관위 개혁 요구 커지고 있고요. 안에서도 지금 방식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잖아요.
0: 네.
1: 선거가 없으면은 선관위 솔직히 할일 없어요. 할일
0: 네.
1: 없어요. 그런데 선거 때 이렇게 힘들다고 일 많다고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선거 있을 때한 150명 이상, 170명 이번에도 뭐 휴가 가거나 뭐 여러
0: 그렇죠.
1: 가지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책임부터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계좌 보기 무서워요입니다.
1: 어제 증시가 크게
0: 네.
1: 흔들렸잖아요. 특히
0: 네.
1: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급락하면서 충격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1: 네.
0: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이 됐는데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B2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좀 봤는데
1: 네.
0: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약 37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 아이고,
0: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만큼 좀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많았다
1: 그렇죠.
0: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시장이 급락할 경우입니다. 빌린 돈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날 삼성전자와
0: 네.
1: SK 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더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때는 좀 속도가 빠르긴 한데 반대로 손실도 좀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대기하고 몰려 있었다는 건데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개인 순매수 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공격적으로 베팅한 투자자들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아, 정 기자님,
0: 네.
1: 오늘도 쏙쏙 하여튼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의 진짜 마지막 뉴스
0: 네.
1: 준비 안 하셨어요?
0: 진짜 마지막 뉴스요?
1: 네,
0: 어떤 게 있죠?
1: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PD님이 그랬는데.
0: 진짜 마지막 뉴스요? 어떤
1: 아니죠.
0: 뉴스일까요?
1: 제가 그럼 할게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 유튜브에 이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라이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준비해 주셨어야죠. 제일 중요한
0: 제가
1: 건데.
0: 못 들었네요. 다음부터 준비 꼭 해오겠습니다.
1: PD님 나빠요. 나가실 때 항의하세요.
0: 알겠습니다. 내일
1: 네,
0: 뵙겠습니다.
1: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전면 재선거 해야 한다.

0: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6: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사고가 불러온 사회적, 정치적 여파가 상당한 가운데 이번 서울

0: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전면 재선거 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맞아요?
1: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건 조금 그렇고 네. 과장된 것 같고 측근인 건 맞죠.
0: 시정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위원님.
1: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오랜만이에요. 네, 나오셔서 네. 감사하고요.
1: 예.
0: 선거 이겼어요?
1: 이겼다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고 볼 수 있고
0: 네.
1: 이제 단순 비교를 할 때는 그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데 탄핵 후에 치러진 똑같은 선거,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저 이거 성과를 올렸다라고 그 판단할 수 있죠.
0: 그게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휘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하세요?
1: 장동혁 대표의 공과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공이 뭐예요, 그럼?
1: 아니, 자기 몸을 그 다 던져서 전국을 돌며 그 온몸을 던져서 네.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선거는 네.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 거점별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아마 그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국을 다 그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박근혜 대표 시절에.
0: 전국을 다녔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또 강원, 그다음에 뭐 부산 이런 광역단체장들과의 공동 유세라든지 지원 유세가 없었잖아요. 개별적으로 뭐 구청장 몇 명 지원 유세하고 뭐 그 정도였죠.
1: 그거는 판단의 차이인데.
0: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팩트의 차이죠.
1: 아니 아니요. 팩트 차이 아니지. 그거는 네. 뭐냐면은 네. 이제 장동혁 대표를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절실히 요청한 데는 또 가는 거고
0: 네.
1: 그다음에 그 후보들의 그 뭐 심리 상태에 따라서
0: 심리
1: 후보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걸 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0: 심리 상태가 아니라 선거의 유불리를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 없을까요?
1: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으면은 네. 논리적인 그 결말을 갖다가 못 매드니까
0: 죄송해요.
1: 예 이를테면은 그 후보들의 심적인 상태인 거예요. 저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꼭 와주 꼭 이제 그냥 저 혼자 치러보겠다 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저도 남양주 병선거를 치르잖아요.
0: 네.
1: 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후보도 있고,
0: 네.
1: 그냥 굳이 조광한 그 최고위원의 도움은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그 유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이 스케줄과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저 지방을 다니시면서 우리 지지층들을 결집해내고 투표를 참여를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한 것은 굉장한 역할을 하신 거죠. 다만 이제 고깝게 보는 사람 또는 그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로서는
0: 네.
1: 이런저런 시비를 늘 걸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거죠. 선하고 착한 눈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부정적이고 뒤틀린 심정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런저런 흠결을 찾는 것이죠.
0: 선거.
1: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얼핏 봤더니 이게 그 집안이 깨끗해.
0: 네.
1: 그 눈으로 보면 깨끗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어떻게든 흠집을 파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면지를 들여다보고 여기도 요만큼 먼지 있지 않냐 저기도 요만큼 먼지 있지 않냐 하면은 그건 또 뒤틀린 심정과 불편한 심정으로 보는 것이죠.
0: 댓글에 좀 욕이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1: 아니 뭐 욕하셔도 돼요. 욕하셔도 되는
0: 이번에
1: 거고.
0: 지방선거에서 네. 장동혁 대표 등 뭐 최고위원분들이
1: 네.
0: 제 역할 잘했다라고 자평을 하시는 거예요?
1: 그 자평으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거잖아요.
0: 네.
1: 나름 최선을 다 하는 거고 각자 그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거예요.
0: 네.
1: 다들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 네.
0: 뭐 전면 재선거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1: 네.
0: 최고위원님도 동의를 하세요?
1: 저도 동의하죠. 왜냐하면 올림픽 공원을 가봤

0: 갔어요.
1: 네.
0: 그 올림픽 공원을
1: 네.
0: 가기 전에
1: 네.
0: 사실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그 현장을 봤을 때내그 느낌과 판단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두려움 같은 것. 왜냐면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목소리잖아요. 유권자들의.
1: 그렇죠.
0: 근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 봤던 그 광장의 목소리와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주최 측이 있고 주도하는 세력이 있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 공원에 그 모여 계신 그 많은 그 시민들 또 특히 젊은 세대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1: 네.
0: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그 단순 명료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번 선거는 이미 그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우선 참정권이 일단 그이 지켜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의혹들과 그다음에 그 불신 이런 게 커졌고 처음에는 그 투표용지 부족이 17곳이라고 뭐 하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 뉴스에는
1: 맞아요.
0: 91곳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야 이건 총체적 부실인데 결국은 선거 제도의 신뢰성이 또 선거 과정의 신뢰성이 그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 선거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이거는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단순하고 딱 하나였어요. 재선거였어요. 재선거. 그리고 그것도 이 태극기 그뭐 이게 인쇄해 가지고 돌리면 그게 집시법 위반이라고 그러네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각자 다
1: 그려요.
0: 그려서 또 그려주신 분들도
1: 맞아요.
0: 계시겠죠. 태극기와 함께 거기에 재선거라고 쓴그 도화지 용지를 들고 한열 대여섯 군데 그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그한 목소리로 재선거를 외쳤어요. 그러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그 선관위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의 그 이를테면 그 상실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선거라는 특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적
1: 최고위원님,
0: 합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1: 최고위원님, 선관위 신뢰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0: 예.
1: 능력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0: 예.
1: 그 선관위가 또 주관해가지고 재선거
0: 아니죠.
1: 치르면
0: 아니죠.
1: 또 믿을 수
0: 그러니까
1: 있어요?
0: 재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하느냐는 것은 이제 서로 간에 그 논의를 통해서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1: 해체하고
0: 그리고
1: 그러면 어느 부서가
0: 새로운
1: 선거를 해요?
0: 기구로 만들어야죠. 새로운 기구로.
1: 그게 뭐몇
0: 그리고
1: 달 안에 가능해요, 그게?
0: 공정성. 그거는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1: 선거라는 큰 정말 제도와 시스템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몇달 만에 어떻게
0: 그렇잖아요.
1: 선관위를 배제하고 어떻게 해요?
0: 선거에 실질적인 저희 그이 뒤치다꺼리 있죠. 그건 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 해요. 저도 제가 시장을 했잖아요.
1: 아니 그건 맞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0: 아니.
1: 하는데.
0: 그 선거 실무는
1: 네.
0: 이를테면은 이제 큰 정책적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 과정을 갖다가 그 챙기고 그 이를테면 추진하는 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실질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고생은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선관위는 그냥 옛날에는 선관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선관위는 군림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1: 네.
0: 제가 그날 6월 3일날 저녁 때 중앙선관위 갔었잖아요. 그 중앙선관위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자세랄까? 그 다음에 문제의식이랄까? 형편없습니다.
1: 네. 그
0: 형편없어요.
1: 서울시장 선거 어렵게 이겼잖아요. 역전승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재선거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0: 그러니까
1: 시장과
0: 그거를
1: 잠깐만요. 질문이 안 끝나서. 그게 맞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조광한 최고위원님도 경선 과정 중에서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그냥 홧김에 감정상 그냥 재선거 요구에 그거는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 어떻게
0: 그거는 이제 우리 소장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질문이고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1: 왜 비판하지 않았어요?
0: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그릇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그릇된 그런 판단과 평가를 하기 전에 본인은 그러면 얼마나 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선거를 앞두고 했던 것이고
1: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아니, 후보를 그렇게
0: 그렇잖아요. 막. 저기 그 그럼 본인은 후보라고 아무 얘기나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지도부는 그 부분에 생각과 판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도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내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는 뭐 전 맞지 않다고
1: 그럼
0: 봐요.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선거를 앞두고.
0: 후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를 조심하면서 깊이 있게 좀 지혜롭게 하는 게 맞다고. 저 이건 본질적인 논쟁의 부분이 아닌 오케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쨌든 이겼는데 재선거 요구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0: 아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 유리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가치의 문제다.
0: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안들을 지금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제가 그 올림픽 공원의 그 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의 그 함성과 그 다음에 눈빛을 보고 느낀 것은 아 이분들은 네. 유리나 불리 네. 그 이런 걸 생각하고 따져서 그 하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지금 훼손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게 그 가장 강렬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관위의 그 이 그 불신 그리고 우리 선거 과정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어요. 네. 그것이 음모론이든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확대하거나 오해하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네. 이미 공정성과 신뢰성을 숱하게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고쳐지는 것이 국민적 그 이 합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오세훈 재선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더라도 재선거 해야 된다.
0: 아니 그 오세훈 지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는 개인 대상을 놓고 네. 이 부분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오세훈이라는 부분이 뭐 당선됐다. 그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자꾸 이걸 가지고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토대가 흔들리고 상실된 신뢰를 어떻게 하면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신뢰 원칙 가치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 뭐 보수 쪽에서 나오는 평가 가치 신뢰 이런 거 다 지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저 자꾸 이 사람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보고 저는 이제 흐름과 가치의 부분으로 보는데 네. 저는 뭐 굳이 답변을 하자면 장동혁 대표께서는 네.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그 당대표세요. 네. 그리고 그 당대표가 당원당규에 위반해서 그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그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당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그 당원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당대표를 네. 그 자기 개인적 그 판단을 지나치게 앞세워서 네. 무리하게 네. 험담을 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폄훼하는 그런 저 분들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1: 저 같은 사람
0: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여러분 우리 당원 아니시죠?
1: 아니요.
0: 뭐 당원 아니신 분은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1: 아니 그러면은 네. 이제 네. 뭐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라든지 예. 중편의 보수 쪽에 성격을 띠는 언론사들 그리고 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네.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로서 적절하지가 않다. 네. 보수를 망치고 있다. 그만둬야 네. 된다. 그런 것도 예. 그러면 아니 정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글쎄 많은 사람들이요
1: 건가요?
0: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죠. 예,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이 과도하게 몰입이 돼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건 아닌가 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나는 언론들이 그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 오면서 생각하는 건데 네. 언론도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데 굉장히 큰 권력기관이에요. 네. 그 엄청난 권력기관인 언론이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네. 또 스스로 그 강한 그 권력에 대해서 겸손함이라는 가치를 언론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재선거에 대한 요구 분출 네. 이런 것들이 장동현 대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0: 전혀 그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전혀 아니고 네. 장동혁 대표를 그 흔드는 네. 일부 그 철부지들이 있긴 하죠. 저는 그들을 철부지로 규정을 합니다. 오. 예. 왜냐하면 정치를 해도 제가 참 오래 했고 36년을 했으니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때묻지 않은 정치를 해보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산 사람이고 그리고 쓴소리 바른소리를 열심히 한 덕분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근거 없이 흔드는 사람들은 저는 뭐 정치 철부지들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1: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잃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주요한 뭐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선거 출마자들이 장동혁 대표 와가지고 지원 유세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선거 유세를 해서
0: 도망다니는
1: 이겼다.
0: 도망다니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
1: 아니, 예를 들면 서울시장
0: 다녀요.
1: 같은 경우도 네. 어디 서울시 구청장 가면 오세훈 시장 거기 얼씬도 안 하잖아요.
0: 아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그 오세훈 시장께서 아마 장동혁 대표 좀 더 그 뭐 전면적이진 아니지만 네. 그 유효 적절하게 네. 선거 캠페인을 하셨다면 훨씬 더 크게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대단한 정신 승리 같은데요. 그 말씀하시는
0: 건 뭐 우리 이제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장 소장님은 정신적 패배시고 전 정신적 승리라고 봐야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관점이에요. 관점이니까. 어떻게 팩트죠. 판단하느냐고. 아니, 팩트 어떻게 팩트예요. 간신히 근근히 이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오세훈 시장의 상대 후보가 네.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아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참 저기 그 이 서울시장 깜으로는 너무나 함량 미달의 부적격이다.
1: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는 이길 줄 알으셨어요? 예? 예상하셨어요? 처음부터?
0: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이긴다라고? 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캠페인이 좀 더 그 지혜로웠다면 훨씬 더 저는 쉽게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혜로운 게 장동혁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쉽게 이겼다?
0: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죠. 그런데
1: 알겠습니다.
0: 이제 이미 끝난 선거를 가지고 오케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그거는 다음에 예. 밥을 먹거나 예. 그럴 때 그냥 리얼하게 얘기를 해야죠.
1: 한동훈 대표 당선돼서 돌아왔잖아요.
0: 예.
1: 입당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0: 그렇죠.
1: 없으세요?
0: 예, 변함이 없습니다.
1: 왜요?
0: 저는 뭐
1: 그래도 왜냐면은 보수 쪽 사람인데.
0: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보수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그분은 그냥 그 정치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 그리고 이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관점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이 경험과 그 이 가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래도 북구에서 어렵게 3자고도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됐잖아요.
0: 아니, 뭐 어렵게 됐나요? 아, 그렇게 전 언론과 그다음에 그 이 팬덤들이 그 동네를 그렇게 헤집고 다녔는데 전 언론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동훈을 부각시켰고 아우 그래가지고 당선 못 되면은 그거는 뭐 약간 뭐 문제가 있겠죠.
1: 한동훈 대표가 아유 조광한 최고위원님 밥 먹읍시다. 나 좀 도와줘요. 아,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0: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굳이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 세 번, 네 번 전화해서 아니, 그래도 아니, 만나요. 옛날에, 막 이러면.
0: 옛날에 제가

0: 꼭 좀 뵙시다.
1: 아니 그건 이제 과거 문제였으니까
0: 아니
1: 이제
0: 과거도 중요하죠.
1: 앞으로 이제
0: 예?
1: 배지 달았으니까 이제 최고위원님 만나요.
0: 아니 뭐 그러면 뭐 아유 그렇게
1: 만나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0: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굳이 뭐
1: 네.
0: 그냥 저는 그렇게 유연하게 정치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뭐 굳이 뭐 접으자고 해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 없고 만날
1: 반한동훈이요?
0: 이유도
1: 반한동훈?
0: 없다고 생각해요.
1: 최고위원님
0: 저는
1: 반한동훈?
0: 반한동훈이라기보다는 무한동훈입니다.
1: 무한동훈?
0: 무관심,
1: 신경 안 써?
0: 무관심 한동훈. 예.
1: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를 다 보면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언론들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0: 아니, 그건 많은 게 아니고 일부 소수라고 저는
1: 그럼
0: 규정을 합니다.
1: 일부 소수에서 제기를
0: 네.
1: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그만둘 가능성이 없어요? 안
0: 아니,
1: 그만둬요?
0: 그거는요.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제가 2018년에 그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던 사람이잖아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29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신 그때 당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봐야겠죠. 연천 가평 딱 두 군데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1: 이번에
0: 탄핵 이후에
1: 장동혁 대표가 지원을 해가지고 당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0: 당을 잘 이끌었죠. 당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1: 그럼 이렇게
0: 계엄과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 그리고 대선 패배라는 그 어려운 국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분출이 됐었고 그리고 상대 당에서 거의 그 내란 당이라는 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극악스럽게 공격을 해오고 그래서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잘 추스려서 당에
1: 잘 추스렸다?
0: 그 잘 추스렸죠.
1: 그렇게 평가하시는
0: 그럼요. 잘 추스려셔가지고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1: 알았어요,
0: 두 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결코
1: 그게 장동혁의 공이다?
0: 장동혁의 공이라고 인정을 안 할 근거는 또한 없다는 것이죠.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충청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가서 유세하고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8차례나. 그런데 충청도 광역단체장 다 졌어요. 장동혁 대표 책임 아니에요?
0: 특정 지역에
1: 다른 지역은 못 갔잖아요. 충청
0: 아니요,
1: 지역은 집중적으로 갔잖아요.
0: 갔어요. 다른 지역 다 다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균형적으로 보고 균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아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1: 깨우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를 깨우쳐주세요. 아니,
0: 방송에서 깨우쳐드리기는 쉽지 않고
1: 그렇죠.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10: 유정아! 필요할 때 확장돌봄.
1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돌봄.
12: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이어서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오늘 봄 미쳤다.
16: 미쳤다.
1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8: 미쳤다. 와, 와.
1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아이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조강한 최고위원님,
1: 네.
0: 불편하셨을 텐데 인터뷰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 아니에요, 네.
0: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
1: 네.
0: 그래도 장동현 대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는 오늘 방송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0: 네.
1: 우리 장성철 소장한테 안 낚였다는 게 아, 오늘 저는 뭐 상당히 유쾌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0: 네.
1: 우리 장동혁 대표님의 정치적 경호실장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6년 제 정치적 삶에 있어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그거는 그 각자의 그 세상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장동혁 대표님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 몸담게 된 이상 국민의힘이 좀 더더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그 바꿔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많은 국민들께서 아쉬워하시고 또 조금 저기 그 못마땅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으나 하루아침에 세상이 금방 바뀌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가치를 좀 더 더 충실히 해서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것이고요.
0: 말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아이 저
0: 어?
1: 가슴속에
0: 말은
1: 진실은
0: 옳은 말인데.
1: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은 더 큽니다.
0: 6번으로
1: 말보다.
0: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번
1: 네.
0: 선거 결과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이런 선거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1: 네.
0: 그래도

0: 책임져라 그만둬라라고 안 하시겠어요?
1: 한동훈 대표는 지난 2024년 총선 대패의
0: 네.
1: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0: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1: 그러니까 이제
0: 졌다라는 평가가
1: 저는 뭐
0: 많잖아요.
1: 아니
0: 오늘 한
1: 윤석열
0: 시간 그냥 조광한 최고위원님하고 쭉 갈까요? 피디님? 하지 말래.
1: 그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이 패착이 더 크지만
0: 네.
1: 그때 선거를 총지휘했던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0: 그
1: 그러니까
0: 얘기는 또 다음에
1: 그
0: 한번 시간
1: 그렇죠. 예, 그
0: 마련해서.
1: 결과
0: 네.
1: 이미 만내놓은 결과고.
0: 아,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한동훈
1: 네.
0: 대표가 당대표여서 이번 선결과처럼 뭐 나왔으면 그래도 그만두지 말라고 했을 거다.
1: 우리 보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투표장에 안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0: 더 졌을 거라고
1: 예. 왜냐하면
0: 생각하시구나.
1: 보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갖는 그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점을 저는 이번에
0: 한동훈
1: 절감했습니다.
0: 대표 그렇게 싫어요?
1: 우리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상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이재명 정부 1년, 재투표 논란, 또 새로 입성한 재보궐 당선자들까지 짚어볼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종욱 변호사, 하홍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어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네. 보셨어요? 총평해 주세요.
3: 왜 이렇게 길게 해요?
2: 죄송해요.
3: 아니, 한 시간 뭐... 원래 1시간 반 정도 예상됐다 그러는데 2시간 40분을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3: 근데 네. 그거 방송은 공공재거든요.
2: 네.
3: 방송국들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2: 네.
3: 대통령이 그 최고 권력자가 그냥 막 해버리시니까 네.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네. 들었을 텐데
2: 네.
3: 전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기자회견이라 저도 평생 기자였지만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2: 네.
3: 설교는 따로 네. 라디오 방송을 하시든지 옛날에 뭐 루즈벨트가 했던 노변장담처럼 자기 주장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2: 네.
3: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일방적으로 자기 무슨 훈계하듯이 설교하듯이 얘기하셔서 저는 국민으로서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 저 본인이 대통령이시면 국민이 뽑아준 건데 기자들의 질문에 간명하고 짧게 답변을 하고 여러 질문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2: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평소의 생각과 가장 좀 괴리가 있는 대통령의 판단과 인식은 뭘로 느끼셨어요?
3: 뭐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본인이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식의 암시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환율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2: 많이 올랐죠.
3: 환율 같은 거 올라가서 옛날에 야당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아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온 국민이 재산이 7%씩 사라지는 것들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면서 맹공을 하셨어요. 지금 뭐 수출이 잘 돼.
2: 네.
3: 뭐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하지만 IMF 때보다 더 높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네.
3: 이거 이 국민들 재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완전히 대통령 되시더니 옛날에 했던 얘기는 다 잊어버렸나? 물론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들은 뭐 이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0: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거냐 조금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1: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그거. 예를 들면 이번 선거 그 정관위의 조치에 대해서 청년들이 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민감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0: 네,
1: 들었다.
0: 네.
1: 그거는 굉장히 솔직하신 얘기인 것 같아요.
0: 네.
1: 아, 그거 뭐 열몇 장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솔직하게 아, 이거 내가 둔감해졌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솔직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0: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게 그 점수로 주시면 1년 평가 몇 점?
1: 1년 평가 70점 정도
0: 70점.
1: 줘야죠.
0: 네. 좋은 점수가 아니네요. 하은기 대변인님.
2: 네.
0: 잘하셨어요 어제?
2: 뭐 저는 괜찮던데요. 근데 네. 사실 김동연 최고위원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당선됐겠다 이런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성형이 권력자가 그래도 이제 기자든 국민이든 많이 소통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루할수록 좋은 거니까
0: 네,
2: 그런
0: 네.
2: 것들은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이긴 건데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좀 자화자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경고다 이렇게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고 괜찮은
0: 그래도 요거는 조금 좀 나랑 인식이 좀 다른데 요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짚히는 대목이 있어요?
2: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부분은 없고요.
0: 네.
2: 인식이 다른 부분은 있죠. 생각은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0: 하나만 꼽아주세요.
2: 아까 김종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소취소 같은 부분 조작기소특검법에 공소취소를 얹어서 가는 게 타당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조작기소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고
0: 네.
2: 문제가 있으면은 뭐 공소취소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공소취소 안 하면 된다. 근데 저는 그 대전제 자체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분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조작기소특검법 자체에 공소취소를 얹지 말고 조작기소특검 관련한 걸 먼저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원래 그 기소를 했던 그 담당에서 공소취소 하든지 뭐 아니면 재판에 가든지 하는 게 맞지. 한 법에 쓸어 담아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법을 상환하든 간에 공소취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요거 여쭤볼게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진 거 아니다. 이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그건 절반 정도는 동의하는데 서울시장 진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정원호 후보자가 처음에는 유능한 행정력, 두 번째는 이제 성수동, 요 쌍칼 들고 하다가 유능한 행정력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처럼 뭐 국무회의에서 모든 업무를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저 사람도 보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후보를 봤는데 사실 정견 얘기할 때 말도 잘 못하고 뭐 뒤에서 참모들이 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 진짜 유능한 거 맞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캐릭터가 맞나? 여기서 기대가 하나 깨진 게 있었을 테고 성수동이 이제 개발 담론이나 이런 것들 좀 창의적인 게 없을까 기대를 한 부분이 있을 텐데 뭐 별로 그럴듯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영향을 받은 건 있는데 전적으로 부동산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여론조사 추세 흐름이 거기에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뭐 한마디로 현실과 전에 동떨어진 허황된 말잔치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허황된 말잔치예요.
0: 어떤
3: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뭐 환율이 일시적이다? 또 이게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0: 네.
3: 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0: 네.
3: 이런 식으로 이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어제 보고요.
0: 네.
3: 특히 그 또 부동산 보유세가 뭐 올리겠다.
0: 네.
3: 끝나고 나면 이게 세금 폭탄 때릴 걸 예상했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0: 네.
3: 거기다가 이제 공소시효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죠.
0: 네.
3: 과연 이게 국민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0: 네.
3: 정말 어제 그 점수를 매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0: 아,
3: 최악의 기자회견했다 이래 봅니다.
0: 제일 그러면은 좀 야,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데. 와,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0: 고물이 된 거 1550원 대가.
1: 네.
0: 그런데 이걸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물가도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
1: 네.
0: 우리 명목 소득이 올라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1: 네.
0: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저 주가도 황당해요.
1: 네.
0: 주가도 이게 지금도 저평가됐으니까 빨리 뭐 빚내서 사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변동성 때문에 개미 투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1: 네.
0: 코스닥은 지금도 이게 930입니다.
1: 네.
0: 이것도 이게 저는 전혀 잘못된 인식이에요.
1: 네. 그 재성구 하신 말씀하세요.
2: 그건 야간 선물 보니까 꽤 올라가 있어서
1: 네.
2: 지금 오늘 얼추 단은 아니더라도 회복이 될 거다. 반등이 될 거다. 맞습니다.
3: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1: 변동성.
3: 예를 들면 그 혈압이 뭐 120이었다, 180이었다가 또 다시 뭐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저 반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원래 19% 이상으로는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28%, 29%, 30%까지 국민연금으로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이게 떨어질만 하면 국민연금 확 들어가서 막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그 짓을 다 했어요.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 그 심의위원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꿔버렸어 내규로 28% 30%까지 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꿨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1: 15인데 20으로 바꿨고 지금 25, 27까지 갔는데 그걸 뭐 점차 뭐 정상화 시키겠다 뭐 그랬던
2: 거
1: 같은데.
2: 지적할 수 있는 이견인데 이번에 코스피가 떨어진 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해가지고 나스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2: 그런 진단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3: 제가 그걸
1: 얘기하는 말씀은 너무 주가 변동성이 큰 것이
3: 그렇죠. 이게 별로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투기성 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집도 마찬가지. 부동산 투기가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듯이 주식도 몇 개의 종목에 걸쳐서 그것이 이끌어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잘 관장을 해야 되는데 뭐 잘했다 좋다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1: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냥 좀 돈 모아서 빚내서 집 마련하고 이랬거든요. 대통령께서 전세 감소는 부동산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떠세요?
3: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저 이제 그 특파원으로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전세라는 게 없죠.
2: 우리나라에만 있죠.
3: 네. 월세라는 건데. 근데 그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많아요.
1: 그렇죠.
3: 그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세는 다 사라질 것이고 뭐 월세로 가야 된다는 식의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네. 부동산 전문가. 서정욱 변호사님.
0: 그렇죠. 이게 전세라는 게 일본도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맞는데
1: 네.
0: 그런 게 현실적으로요. 네. 이제까지 그 다 이게 처음에 우리 앵커님처럼 연결해가지고 이게 그 전세 없고
1: 맞아요.
0: 거기서 이게 부동산이 약간씩 올라가면 또 이게 그 집을 사고
1: 네.
0: 이렇게 해온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다주택자 대책 놓을 때 전월세가 풍기될 거다.
1: 네.
0: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실제 없어요. 그러게 월세가요. 대학가에도 150만 원 평균 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학생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청년들이.
1: 150만 원이면 참.
0: 그럴까요? 이걸 이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달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전세라는 게 이제 금융이니까 그게 집값 올라가는 걸 떠받치고 있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근데 물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제도 지금 사람들이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걸 단숨에 없앨 수 없습니다만 큰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대통령이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장동현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조강한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김종일 최고위원님
3: 네.
1: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요. 선거 뭐 이 정도면은 장동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를 잘해서 좋은 성과 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3: 아니, 그거는 뭐 예상됐던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8초 동안 대답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잠실체육관으로 가보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의 선거 책임과 잠실체육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논리적인 정합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 네.
3: 처음부터 계몽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논리적 정합성이 있겠습니까?
1: 네.
3: 조강한 최고는 여기선가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인가 서울시장에 대해서 5년간 뭐 했냐고 비판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당의 최고위원이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고 야영자 경기도 후보 나오려는데 최고위원 하다 말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하면서 또 이성배 신가를 끌어와서
1: 네.

0: 그러면서 이성배 지지하면서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네. 당이 개판이에요. 아니 어떻게 최고위원이 본인 스스로 출마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후보들이 있는데 이 사람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그런 분이 최고위원으로 앉아있으면서 누가 네. 임명했습니까? 네. 장동혁 씨가 임명했,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잖아요.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서정우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그만두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그만두는
2: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장동혁 잘한 걸 제가 네 개만 이야기할게요. 구체적으로.
3: 네 개나 있어요?
2: 잘한 거.
1: 네 개나 있어?
2: 예. 대구시장 이진숙을 몇 번 만나서 보궐로 돌렸어요. 그런데 네. 추경호 때문에 김부겸 이긴 거예요. 이진숙이 나왔으면요. 네. 집니다.
1: 아니 그 결과론적인
2: 아니 얘기죠. 실제 제가 그렇잖아요. 이진숙은 중도 확장이 없어 진다니까. 그런데 이걸 보궐로 제가 돌리라는데 제 말대로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되고 자리가 둘 다 건진 거 하나.
1: 오케이.
2: 자, 두 번째 오세훈 있죠. 네. 이분이 두 번이나 공천 신청 안 했죠. 네. 그때 고성국이나 장동희 지지층에서 전부 오세훈 잘라라. 오세훈 제명해라. 잘라라. 공천 배제해라. 그런데 장동 대표가 그래도 오세훈은 기회를 줘야 된다. 경선. 이래가기 결국 공천 죽고 그리고 이게 가치는 안 돌았지만 따로 돌면서 투표 동료에서 결국에 오세훈 당선시킨 거예요. 저는 큰 기회였다 봐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오세훈 혼자 지지만 가지고 당권밥 없이 못 이깁니다. 정훈 안 돼. 보수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공천 준 거. 그때 오세훈 딱 잘려냈거든요.
1: 좋아요.
2: 세 번째. 번째. 네. 자, 세 번째 유희동 공천 줄 때. 네. 그때 다 잘려냈어요. 유희동은 유승민기다. 장동혁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보통 정청래 같으면 사이 안 좋은 사람 죽였어요? 근데 장동혁은 대인배야. 유희동이는 유승민계고 자기 지도부 바로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공천 줬잖아. 야, 이거 보고 저는 감동이야. 왜냐하면 이게 자기 보고 사퇴를 당선되자마자 그런 사람도 공천 주잖아요.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세 번째. 네, 네 번째 마지막 정진석. 그 배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주저앉히고 윤영근 공천하고 공주에 이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충남도 기초단체 10개 쓰러 왔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역시 장동혁은 자기하고 같은 편이나 다른 편 관계없이 오세훈도 공천 줘. 유희동도 공천 줘. 탈전 정지석 배제해. 다 잘한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2: 이 결과 놓은 거예요.
0: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이 자기를 비판했다고 김종혁이를 제명시키고 그 배현진을 그 징계하고
3: 소인배네.
0: 한동훈을 새벽 1시 반에 그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해버립니까?
3: 소인배네요.
0: 그게 객관적인 사람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정진석 그 비서실장 안 준 거는 여론이 너무 나빠서 줬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희동 그때 양양자 씨 같이 하려고 하다가 양양자 씨가 경기도지사로 가는 바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준 거 같습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거기 지원 나갔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세훈 시장이 쟁취한 거지 그게 장동혁 대표가 준 겁니까? 그리고 이진숙 씨하고 추경호 씨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두 사람이 계속 싸움에서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회피형 지도자로 눈치만 보다가 그냥 둘이서 알아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장동혁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사실관계를 갖다가 변호사로서 달리 얘기하시면 안 되죠.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3: 그 서 변호사님 최고위원께서 지금 이제 아침부터 혈압이 올라가
0: 저
3: 척과 문제가 아니라 혹시 어저께 장동혁 대표님과 소주 한잔 걸쳐있었나 그 스스로 생각해볼 정도로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얘기인데 이거 약간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진상 같아요. 에이. 축구 경기로 치면 경기 다 끝나고 로스트타임 뭐 한 10초 남겨놓고 다른 동료가 골을 넣었어요. 네. 자기랑 상관없이. 근데 그 골은 10초 남겨놓고 넣은 거니까 우리 이제 동점이다. 3-0으로 지고 있다가 그래서 나는 퇴장 안 하고 한 번 더 게임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졌으면은 좀 물러나고 지도부를 교체를 해야죠. 이거를 이겼다고 계속 우기시는 건 보수의 미래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에 8번이나 유세 갔고 거기에 전적으로 전력을 투입했잖아요. 근데 거기 광역단체장 다 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보세요?
2: 저는 이제 기초단체장도 풀뿌리 중요한데 충남에서 10개를 이기고
4: 맞아요.
2: 충북에서 5개 이겼어요. 네. 뭐 광역은 아쉽게 졌지만 네. 그리고 저더라도요 투표율 차이도 지금 김영환 지사도 그 1,000명이 선거명부 누락됐다고 지금 불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태흠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4: 그것도 졌잖아요.
2: 뭐 저긴 졌지만 그게 지면 다 장동 탓이고 이기면 다 후보들이 잘 나가 이기고.
1: 아까 장동영 때문에 또 네 가지 잘해가지고 또 이겼다면서요.
2: 하여튼 정진석이를 주저앉히고 윤용근 한 석을 뺏어온 것도 잘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충남 10개 충북 5개 특히 저는 경기도에서요. 12개를 따버려서.
1: 그 장동영 대표 때문이에요?
2: 뭐 그러면 저면 전부 장동 타시고 이기면 다 후보들 덕분이면
1: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영 대표가 집중적인 지원 유세를 해가지고 불리한 지역인데 선거를 막 역전승했어 이기게 만들었어 그러면 장동영 대표 탓인데 수도권에 말씀하신 지역에 장동영 대표가 지원 유세 갔어요? 안 갔잖아요.
2: 어디를 다 동선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 안산, 하남 그리고 뭐 성남 이런 곳에
2: 지금
1: 평택 가셨어요?
2: 그거 제가 안 가셨죠.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1: 네. 몰랐는데 그 어떻게
2: 결과만 갔대요. 보면 경기도에서 12곳. 네. 와 깜짝 놀랐어요.
1: 장동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2: 뭐 어떻든 패배하면 어떻든지 어떻든 장동영 탓이고 이기면 장동영 덕분이죠. 저는 이게 지지율도 그래요. 어제 리얼미터에 보면 0.7 차이 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장동영 때문이래.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장동영 덕분이 아니래. 다른 탓이래. 아니 이런 불공정한 표. 지지율이 오르면 장동영 덕분, 떨어지면 장동영 탓 일관돼야죠.
1: 네.
0: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3: 네.
0: 지금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의 부실 선거에 대한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집권당에 대한 비판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선거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보셨지만 장동혁 보기 싫어서 니네 당 못 찍겠다라는 사람 나 국민의힘 평생 당원이었는데 장동혁 때문에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3: 네.
0: 아니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그 현실을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3: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선거를 이긴 건데 내용적으로 뜯어보면은 의석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패배로 규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변호사님께서도 부산 북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장동영 대표 많이 갔잖아요. 부산에는 많이 갔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민식?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수가 이겼는데 한동훈 의원을 당선시켰다라는 건 명백히 지금 국민의힘 주류 장동영 지도부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1: 그럼 또 이것도 여쭤볼게요. 서 변호사님 장동영 대표 지금 재선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2: 예.
1: 서울을 국한해서 얘기해 보면 어렵게 역전승했는데. 거기서 재선거 요구하는 게 맞아요?
2: 저는 장동영 대표가 뭐 오세훈 당선이 뭐 배 아파가지고 오세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개표 중단을 요구했어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개표 중단한다는 말은 선거 무효라는 뜻입니다.
1: 중단이 어떻게 무효죠?
2: 개표를 일단 중단한다는 엄청난 사태고요. 네. 거의 재선거로 갈 수도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이겼다고 해서 원칙을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3: 그렇죠.
2: 결국에 장동영 대표는 3정권 절차적 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거고요. 따라서 재선거 하면요.
1: 네.
2: 오세훈
1: 더 크게 얘기해요?
2: 더 크게 얘기죠.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 보고 제가 계속 재선거 본인이 요구해라. 자 요구하면 세 가지거든요.
1: 네.
2: 안 받아줄 거야.
1: 네.
2: 안 받아주면 명분을 잡아.
1: 네.
2: 두 번째 받아주고 재선거 하면 더 크게 이겨.
1: 네.
2: 100번 양보해서 지더라도 바로 영웅됩니다.
1: 네.
2: 오세훈은 원칙주의자다.
3: 근데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벌써 재선거 요구하면 나쁠 게 없어요.
3: 네. 법률적으로 재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시니까.
2: 그냥 재선거 요구를 하는 건 정치적으로. 법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소송하면 각하돼버리거든요.
1: 네.
2: 정원호가.
1: 대선이 요구만 해라?
2: 지금 이제 김정철 측에서 투표한 보정 어제 들어갔거든요. 개혁신당에서.
1: 네. 네.
2: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거기서 소송 들어올지
1: 네.
2: 그럼 지켜봐야죠.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 베를린 선거잖아요. 2021년에 베를린 선거에서 이건 명백한 부실 선거였어. 왜냐하면 아예 투표소가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가고
1: 네.
0: 그다음에 투표 용지도 막 그냥 일반 종이에다 복사를 해서 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베를린 선거에 대해서 그 야 이거 문제가 있어. 2천 몇 개 중에서 500 몇 개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재선거를 실시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 선거 언제 치러졌는지 아세요?
1: 언제?
0: 2021년 1월 달인가에 네. 이런 부실 선거가 있었는데
3: 늦게 치렀죠.
0: 2023년도에
1: 2년 후에
0: 2년 뒤에 그리고 연방 의원 거기서 같이 뽑았던 연방 의원은 2024년도에
1: 네.
0: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이 임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야 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2년 뒤에 3년 뒤에 선거를 해라고 재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판결이 내려져서 뒤에 결정을 그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대통령이

0: 부실이 커지면요. 네. 부정 고의도 의심받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게 왜 오세훈 시장이 왜 유리한 지역만 그것도 이게 사전에 아침부터 부족화됐는데 왜 그거는 안 갖다 줬을까?
1: 미수에 그쳤다 그럼?
0: 저는 혹시라도 이게 그 자기들 출구조사 시시각각 보잖아. 네, 오세훈 시장 떨어뜨리면
1: 안 돼, 안 돼.
0: 그 의심이
1: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제 말은 부실이 커지면 부정의 의심을 받는다.
2: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범인들의 무능이랑 제도의 뭐 미비랑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엉망진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무슨 악인의 엄청난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담론들이 사회를 많이 혼탁하게 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요. 한동훈 대표 선거 승리의 의미랑 민주당 정청래 대표 책임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비가 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뉴스 보다가 뒷목 잡으셨나요? 혈압 조절은 뉴스 명당에서 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7시 10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
4: 저도 참느라 힘들어요.

0: 재선거 요구는 우리 뭐 상황 지켜보고 뭐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치고요. 저 서정욱 변호사님.
1: 예.
0: 한동훈 의원이 당선 후에 전화 안 받았다고 막 이제 투덜대셨었잖아요.
1: 아니, 농담
0: 혹시 통화하셨어요?
1: 아니 농담 한마디 했더니 네. 그 제목 썸네일을요. 네. 뭐 이게 제가 전화했는데 한동훈 안 받아가 서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어요.
0: 그 YTN의 정면 승부?
1: 예. 그런데 그게 제가 옛날에 10번 13, 14만 받더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전 농담이었는데.

0: 네. 전화 받으셨냐고요.
1: 예, 전화 왔어요.
2: 어?
1: 전화 오. 와가지고 제가 그냥 네, 장동 대표 잘 지내라. 네. 너무 공개하지 말고 그렇게 뭐래요? 이야기하고 뭐 그냥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네. 제가 이불로 뭐 계속 또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 되니까.
2: 근데 지지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당선까지
1: 뭐 선거도 끝났는데 뭐 지지선언이
2: 변호사의 신의 성실 의무를 좀 지켜주십시오. 약속까지 하셨는데.
1: 뭐 저는 뭐 한동훈 덕이 배타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보수의 앞으로 삼국지로 간다 보거든요. 이름대로.
0: 누구.
1: 우리 삼국지가
0: 안동형 빼고
1: 위오 한나라잖아요. 네. 촉한이라는 게 유비가 한나라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름대로 하면 한동훈 한나라.
2: 오.
1: 그다음 오세훈 오나라.
2: 오.
1: 그래서 장동혁은 위나라. 조조. 그러니까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삼국지로 대권 구도할 수밖에 없어요.
0: 장동혁 대표가 대권 주자로.
1: 뭐 당권 대권이 내년에 이렇게 저는 삼국지로 간다 보수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지금은 안 될 거고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장동혁 지도부가 아직 와해가 안 되니까 네. 아마 내년에 전당대회쯤 돼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잖아요.
2: 장동혁 대표가 아니네요.
1: 아니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면 안 되는 거고
0: 네.
1: 예를 들어 뭐 한동훈 교수도 조경태였던 배현진 누구 낼 거 아니에요. 이기든지 아니면 김문수가 놓으면 김문수를 또 복당시킨다는 거거든요. 또 안철수도 놓을 거고 나경원도 놓을 수 있고 다음에 그 저는 전당대회 내년에 8월이잖아요. 요때 아마 한동훈 복당이 문제된다.
0: 그럼 장동현 대표는 그만 안 둬요?
1: 왜 그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만둘 생각이 없죠. 단호합니다.
0: 안 그만두는 게 맞아요? 김준일 최고위원님? 어떠세요?
3: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없고 네. 예를 들면 저 다 모든 그 신문사 사설이라든가 네. 그런 뭐 패널들이 나와서 그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4: 네.
3: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만부득이지 이 선거를 민주당이 엉망진창으로 한 건 맞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내란 정당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여기도 과거 회고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안 되니까 장동혁으로 안 되니까 박근혜 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다 소환해서 했는데 사실상 보면 그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4: 네, 네.
3: 그냥 유권자들은 유권자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내란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4: 네.
3: 야 너무 교만하다 쟤들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투표를 한 거고 그리고 투표한 것 중에서도 유희동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장동혁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빛나는 승리를 안겨준 거 아닙니까? 나머지 뭐 있습니까? 대구 경북밖에 없잖아요.
4: 네.
3: 경남도 박완수 지사 개소식도 안 가고 박민식 그 후보
4: 맞아요.
3: 개소식으로 다 몰려갔는데 거기 15% 받았습니다.
4: 그러니까.
3: 아마 정당 역사상 최악일 거예요. 거기가 대개 저도 48%로 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5% 받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런 그 유권자들이 장동혁은 문제가 있다. 장동혁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모두 빛나는 승리를 안겨줬는데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0: 김종인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일성으로
3: 네.
0: 뭐 공소취소 특검 도 입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일성을 날렸잖아요. 이건 좀 계획된 거, 의도된 거, 각을 세우기 위해서.
3: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면 국민과 함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는 후보일 때도 여러 차례 했어요.
0: 네.
3: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목숨 걸고 맞섰잖아요.
0: 그렇죠.
3: 아니 헌법이 더 앞서는 것이고 국민이 더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막았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또 그 공소취소 특검을 자기 당 다수를 앞세워서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0: 네.
3: 이거 구태타거든요.
0: 네.
3: 이거는 입법 구태타예요. 막아야죠 당연히.
0: 네.
3: 저도 막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하면 저부터 앞장서서 제가 옛날에 그 민주당이 비상계엄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부터 나가서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0: 그때 그러셨죠.
3: 그런데 이번도 약속드리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소취소 특검을 해서 이걸 막겠다. 저부터 광화문에 깃발 들고 나갈 겁니다. 이건 헌법 파괴예요.
0: 하은기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가 딱 이 공소취소 특검 대통령 탄핵까지 딱 메시지로 내세운 거 전략상 각을 세운 거 괜찮은 전략이다?
2: 전혀 아닌
0: 아니에요?
2: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리 친한 게 그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실무상 한동훈 의원께서는 지금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0: 네.
2: 법 하나라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예산 하나라도 받으려면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각을 세우는 건 괜찮죠. 공소취소 특검 늘었는데 성안돼 있는 법 조문을 보니까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따지든 국회에서 따지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국회는 대화 타협이 작동을 해가지고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것처럼 누구한테 각 세울까 누구한테 싸움 붙일까 이게 한동훈 의원의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스타일 그대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뭐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야 사이다네 강단인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데 네. 저런 방식으로는 성과내기가 되게 어려워. 이준석 의원 그 처음 당선됐을 때 그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마크롱 얘기까지 했어요. 네. 마크롱 얘기까지 했지만 그 상징성을 가지고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결국 다른 정당들이랑 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지지율이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거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던 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별로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보고 공소취소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려면 저도 아까 전에 뭐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한 것처럼 차분하게 문제 제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서멜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1: 한동훈의 그 공소취소 그 또는 행보 저는 한동훈
0: 딱 프레임 잡아서 공격하는 거.
1: 예, 그 의원이 잘 싸우고 있는 게 그 1, 2, 3호 법안도 좋아요. 선관위를 그 제대로 네, 이번에 재편하는 1, 2, 3호 네. 법안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잖아요. 이분이 공소 제기할 때 법무부 장관인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예요. 공소를 제기할 때 뭐 국회 그때 구속할 때 설명도 했고 뭐 저는 그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 저도 김종익 우리 최고위원이 깃발 들면 그 뒤에 따라서 저도 깃발 들고 공수처에게 목숨 걸고 막아야죠.
0: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는 서 변호사님한테 이것만 여쭤보고 그 끝낼게요. 그 장동현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 요구하는 집회에 검은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끼고 참 그렇게 당대표가 그렇게 나가는 것도 적절하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물론 저도 그 너무 마스크하고 많이 쓰고 있길래 네. 좀 당당하게 그냥 그러니까. 가면 어떻을까. 네. 다만 이제 뭐 거기에 워낙 여러 부류가 거기에 이제 순수하게 재선거만 외치는 20, 30대도 있고 또 그 부정선거까지 외치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에 다양한 부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동현 대표가 그냥 노출됐을 때 이게 뭐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0: 정치인은 뭐 나와 다른 얘기하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 얘기 다 그냥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변 당할까봐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는 게 맞아요?
1: 그 갔다 오기 전환길도 좀 공격 당하고 뭐 쫓겨나듯이 뵌 것도 있고 네. 전환길 황교안 대표도 이게 모스탄이나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고 간 것인데 뭐 저는 정치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따라서 그 마스크 쓰고 간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 저는 근데 그 국민의힘 매우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정권 침해 붕괴해가지고 이제 항의하는 집회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네. 정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윤호개인 세력, 국민의힘 지도부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가가지고 지금 그 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질이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 투성이가 됐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화내는 걸 목소리를 빼앗은 거예요. 본인 이익 때문에. 그래서 그 시위가 발생한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윤호개인 세력이나 오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지 마라고 했는데 굳이 가가지고 지금 그 시위를 다 오염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정치인들이 비판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최고위원님 하신 말씀.
3: 아니 공인이 더구나 야당의 대표가 변장을 하고 거길 왜 갑니까?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뭐 비판받을 거 공격받을 거 그거 두려워하면 왜 당대표 합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평인으로 사세요. 그 욕먹는 것이 두렵거나 그 칭찬받는 것들에 우쭐하려면 그냥 나가서 살면 되지. 당대표가 그럴 수 없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일종의 쇼예요. 쇼. 내가 이렇게 그 보통 사람으로서 이 시위에 대해서 이 그 살펴보러 갔다. 그 사진 찍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찍어서 올려요. 올려서 마치 평범 옛날에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었어요. 버스 아주 유명한 앵커셨는데 갑자기 버스를 딱 타고 가면서 이 아주 값싼식에 손에다 차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분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그 쇼다. 그런 식의 쇼가 통하는 세상이 지났는데 그걸 또 하고 있다 당대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가볼게요. 그 정청래 대표는 선거 승리했다라고 규정을 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원기 대변인님 네. 누구 말이 맞아요?
2: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뭐냐면 왜 이런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지역 16개 선거구 중에서는 14개가 이겼기 때문에 계량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했을 때 이걸 졌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당대표 뭐 선거 끝날 때마다 해석투쟁 벌여가지고 내용상 진 거야 하면서 흔들고 책임론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내리고 이러면은 이제 너무 당의 안정성을 해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평가로 가지고 있다가 전당대회 때 반영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 어제 져버렸다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거는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다라고 사퇴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네. 추운데 이러면 곤란해. 이럴 거야 자꾸 막 이래요. 당내 내용은 더 커지겠죠. 앞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 뭐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은데 네. 더운데 왜 춥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덥던데 예.
0: 그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최고위원님
3: 만약에 우리가 일찌감치 그 비상경과 절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희가 압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그 민주당이 계속 얘기한 것은 내란 정당 해산해 버려야 돼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네. 너무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우리 국민 그런 거 잘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영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조광아 같은 최고위원이 와서 엉뚱한 소리 안 했으면 아마 오세훈 시장도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이 선거를 본인들의 생명,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당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압승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이길 수 있었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 공천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와서 얼마나 혼란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그 당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온갖 조롱을 다 받았잖아요. 이런 일 없었으면 네.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을
2: 네.
3: 거예요.
2: 이거는 존경하는 최고위원님께서 좀 부적절한 평론인 같아요. 왜?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 정청래 대표 없었으면 공소시효 논란 없었고 뭐 스타벅스 이거 없었고 사실은 오빠 불러봐 이거 없었으면은 압승이 아니라 15대 1이 아니라 16대 0 할 수 있었어요.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 가정법에 기거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오만과 교만 그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훨씬 오만해요. 내란 심판받고 지금 그 본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아예 구속까지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련하지 않는 저 태도가 훨씬 오만한 거지 않습니까?
0: 그런 상황에서도 선거를 패배했다라고 대통령이 규정할 만큼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2: 당 지도부는 당연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0: 지도부예요? 거죠. 정청래 대표예요?
2: 지도부입니다.
0: 네. 지도부예요?
2: 네.
1: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노골적인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한다. 이렇게 봐요.
0: 어떤 측면?
1: 세 가지 발언인데 좋습니다. 하나는 게 1년 동안 성과가 김민석 때문이래. 강훈식이 한 말이잖아. 네. 그 김민석을 띄워주는 거죠?
0: 그렇죠.
1: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게 김민석이가 총리가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네. 무슨 역할을 하죠? 총리 그만두고 지금 당대표밖에 없잖아.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미는 거죠? 세 번째가 정청래 때문에 선거 쳤다. 정청래 아웃. 네. 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하는 대통령은 처음 보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재명 대표는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영향이 있어. 따라서 의장 만들 때는 야 조정식이 찍어. 조정식이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노출했잖아. 그럼 만들었잖아요. 네. 개딸들은 박지원 찍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개딸과 이건 영향력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는 정청래 될 것 같아.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개딸들이 볼 때 김민석은 천비로 보더라고. 저 정몽준이 너무 버리고 정몽준한테 갔던 사람 아니야? 네. 저 철새 아니야? 이런 여론이 제 주위에 너무 많아 호남에. 오. 따라서 이게 저는 그래도 정청래는 미워나고 호남 민주 진영 있었잖아. 그런데 네. 김민석이는 와 노무현을 버리고 네. 정몽주한테 갔다. 네. 이게 평생 시설 좀 재요. 개딸들 한번 보세요.
0: 이번에 선거 예측하셨을 때 네. 북구에서 누가 당선될 거라고 처음에
1: 북구에 한

0: 한동훈 된다고 저 팬을 꼈었잖아요. 그 방송 대서에서.
1: 그 전에 그거야 여론조사에서 잘 나왔을 때 생각 바뀌신 거고 처음에 누구 된다고 하셨었죠?
0: 처음에는 하정우가 좀 유리하다 했죠. 박민식을 네. 지지하고.
1: 정승환 대표 안 되겠는데.
0: 그런데 나중에 한동훈 된다고 제가 예측했습니다. 팬들은
1: 지금 그거야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때는 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은기 대변인님 네. 어제 당선자 대회 때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안 갔어요. 네. 뭐 어떻게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 정청래 싫어. 나 당대표 나갈 거야. 뭐 이런 건가?
2: 근데 그거 뭐 다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긴 한데 네. 뭐 저도
1: 그래도 굳이 뭐 안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2: 그러니까 일정이 뭔지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그렇게 다선 의원들이 사실 누구 싫은 거를 그렇게 감정 표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1: 김민석 총리가 이제 사퇴하면서 당권 네. 경쟁이 이제 격화되는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아까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밀어주는 것 같고 원만하게 될까요?
3: 아니 그 밀고 있는데 네. 민 사람들이 네. 그 하정우 씨도 밀었잖아요. 그런데 뭐 차하지 PT 뭐 해가면서 온갖 축복을 다 하셨지만 안 됐고 조정식 씨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의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인데 저는 좀 돌아가는 게 보면 네. 아, 좀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한성숙 씨를 지금 후보로 올려놨잖아요. 그 중소기업 벤처부 네. 장관인데 저는 아, 저분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얼굴마다 만쳐놓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다른 장관들이 그분한테 말 듣겠습니까? 권위. 영이 쓰겠습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이 정치판에서 구르고 굴렀던 분들이 야, 저 사람 뭐야 갑작스럽게 뭐 날라와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야, 총리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 거야.
1: 직할통치.
3: 네, 직할통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저 그 대구에 나왔던 김부겸 같은 이런 분도 앉혀놓으면 이분도 역할을 열심히 하겠지. 그러나 이분은 대통령한테 아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할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안 놓고 그리고 그냥 하나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대통령 후반기에 김민석 그 저 당대표 그다음에 총리는 그냥 얼굴로 앉혀놓고 내가 다 쥐고 흔들 거야. 당이고 그 내각이고 뭐 다 그렇죠. 내가 흔들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라는 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네. 대한민국에서 그거 성공할 수 없거든요. 네. 야, 한 대통령 1년 2년 차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 것 같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다 따라올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네. 망하는 건데 좀 걱정돼요.
2: 그런 스토리는 안 쓰시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1: 왜요?
2: 그 후보자에 대해서요. 그 역량과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모르잖아요.
1: 총리 한성숙 총리.
2: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편견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냥 줬다기에는 국무총리는 너무 무거운 자리예요.
3: 그래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청문회도 있을 거지만 뭔가 검증이 되고 나서 이 사람 역량이 없네.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단에서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1: 아니, 지금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죠.
3: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집이 네 채셨잖아요. 이번 한 채 파셨어요.
2: 다 내놔, 세 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3: 네, 뭐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그 공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잘 나감으로 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스카웃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스테이지 하정우와 관련됐던 업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논란이 될 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적어도 정치판에서 수없이 그 산전수전을 겪어오면서 그 성장했던 그런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벼락 출세를 한 총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2: 근데 저는
3: 그건 좀
2: 저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임명을 했을 때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한덕수 총리는 심지어 총리 두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역할을 못 했고 비상계엄만 하면 못 막아서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 입장인데 뭐 구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거를 독국정을 뭐 부처를 잘 통하라고 기업에 있던 사람이면은 그걸 못 한다라고 하는 게 편견에 의한 거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향후 청문회 등 혹은 그 사람의 직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청문회까지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뭐 부처고 전부 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개파 정파의 서사에 의한 비평.

0: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한마디만 하면요.
2: 두 마디 하시면 돼요.
1: 네이버나 네. 두산이나 딱히 네. 그 뇌물 공여로 재판받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뇌물 수수로 재판받고 있어요. 아, 성남, 이게 성남 FC입니다.
2: 성남 FC.
1: 네이버 성남에서 본사 네. 그때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 이래가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2: 아, 조작이라고 하시잖아요.
1: 누가 조작이에요? 조작, 그 조작. 판사가 조작이래 해야 조작이지. 조작. 본인이 뭐 범죄자가 조작이라면 다 조작입니까?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피의자로 공범 관계로 저는 재판 중에 있거든요. 네이버 대표였잖아요. 따라서 이게 맞나? 두산 김정관 그 장관도 그래요. 두산도 그게 그때 뇌물 공유로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부적절하고 또 이분이 숙명여대는 게 또 김혜경 여사하고 한 살 차인데 동무이더라고. 아, 혹시 그 영향은 또 없었을까? 숙명여대 여사 찬스는 없었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게 뭐 중요합니까? 상계 문제죠. 투기하려고 내 차를 샀잖아요. 팔려고 내놓으면 언제 내놨어? 2월 달인가 내놨을걸요? 네. 안 팔리잖아. 이재명 대통령 집도 안 팔리잖아요. 네. 내놓으면 뭐예요? 이미 투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아주 부적격자고 옛날에 음란물 반포로 1,000만 원 벌금도 있습니다.
0: 너나 엠파스 시절 그렇게 본부장 시절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 말 흩뿌리시면 안 돼요. 전파해서 좀 선을 지키면서 그래도
1: 해주십시오. 있는 거예요. 선이 뭐 그 정보 공개된 건데.
3: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혜훈 씨를 이혜훈 씨를 예산처 장관 임명을 했을 때도 비판을 했어요.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0: 저도 지적했습니다.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는 한성숙 씨를 지금 총리로 임명하는 것들이 부적절하다.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고 이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 종이 대독 총리를 하나 앉혀놓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2: 그 얘기는 좀 앞으로 계속
3: 네, 나중에 계속 나오겠죠.
0: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총리 같지 않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서 변호사님 집이 몇 채예요?
1: 집 두 채예요.
2: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요 토론 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뭐 추악한 뭐 뒷거래 뭐 이렇게 말씀하신
0: 개인적인 음모론
1: 재판 중에 있다.
2: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방송국 입장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아재들의 수다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바삭해.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8: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오늘도 아주 치열한 토론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지켜봐주신 강원동지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뉴바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까지는 30도를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낮 기온 28도, 대전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 속도 내기 좀 버겁고요. 현재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변부 지나는데 밀립니다.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구리 시계에서 성수대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장안교 부근에서 차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부 동탄터널 부근 5차로 쪽에 사고 났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외곽 쪽으로는 남사 진이에서 남사 독립기념관 부근으로 주춤하고 천안 호두유기소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는 치워졌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어제 기준으로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이며 이 가운데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관리 등 사태 전반을 조사하는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뒤 투표소 운영 상황과 당시 보고체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어에 나서면서 1,550원대 사수일지를 드러내자 단기 고점 인식이 확산해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2.6원 하락한 1,526.5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초 이후 중단했던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방어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1,550원대 후반을 현재 환율 상단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환율 변동 위험 방어를 뜻하는 환해지 재개는 외환당국의 실개입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만큼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단기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급락했던 기술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다만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해